0: 몰라서 긴장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너는 아직 수영이 서투르다고 말했어요.
1: 오, 그랬구나. 서투르다는 어떤 일에 익숙하지 않아 잘하지 못한다 란 뜻이에요. 스키를 처음 타봐서 매우 서툴러요 라든지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익숙하지 않아서 잘하지 못하는 일, 서투른 일이 있을까요?
2: 저는 요즘에 머리를 감기가 서툴어요.
1: 어?
2: 제가 혼자 하면은 머리에 비누가 다 묻어 있고 그래가지고 머리 감기에 서툴어요.
1: 그렇구나. 제니 몇 살?
2: 11살이요.
1: 오, 11살이 돼도 머리 감기가 서투를 수 있구나. 민준이?
0: 저는 아직 혼자 씻는 게 서툴러요. 씻는 게 아직 서투르지만 나중에 더 연습하면 저 혼자 잘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 방금 민준이가 연습하면이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이 머리를 감는 것, 또 씻는 것이 서투른 이유는 아직 많은 경험을 통한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어머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여러분을 머리 감겨주시고 씻어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어머니께 감사합시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어머니.
1: 우리가 서투르다라는 말을 줄여쓰기도 해요. 서투르다의 줄임말은 서툴다예요. 서툴르다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돼요. 다 같이 발음해볼까요? 서투르다.
5: 서투르다.
1: 그리고 서툴다.
5: 서툴다.
1: 잘했어요. 그러면 서투르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서투르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익숙하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0: 처음 와본 것 같은데 뭔가 익숙하다는 뜻 같아요.
1: 익숙하다는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게 잘하다란 뜻이에요. 무인 편의점에서도 익숙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전거 타기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익숙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서투른 일도 여러 번 하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서투르다와 익숙하다는 짝꿍 단어예요. 우리 민준이, 제니 방송 처음 했을 때 익숙했나요? 서툴렀나요?
0: 서툴렀어요.
1: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6: 익숙해졌어요.
1: 맞아요. 자주 하면 익숙해집니다. 서툴렀던 일을 자주 해서 이제 익숙하게 잘하게 된 일이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0: 6살 때는 줄넘기를 처음 해봐서 제가 잘 못한다고 울었었는데 아니 학교에서 우박 줄넘기 방과후를 달려가지고 줄넘기를 잘하게 되었어요.
1: 역시 운동도 처음엔 잘 못하지만 연습하면 익숙해지는구나.
2: 옛날에는 한숨 옆돌기를 아예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연습해가지고 맨날 들어올 때마다 한숨 옆돌기를 익숙하게 계속 돌아요.
1: 그렇구나. 친구들처럼 일이 아직 서투른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제니, 민준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0: 처음에는 줄넘기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이 연습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2: 다른 친구들이 힘들 때가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다 됩니다.
1: 그래요. 고마워요. 그럼 오늘 배운 서투르다와 익숙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0: 서투르다. 어떤 일에 익숙하지 않아 잘하지 못하다. 익숙하다.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게 잘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3: 영어 공부가 재미있지만 아직 서투르다. 이제는 똑똑하죠가 재미있고 익숙하다.
1: 우리 민준이가 두 단어를 활용해서 아주 문장을 잘 썼어요. 우리 민준이가 글쓰기를 정말 정말 익숙하게 잘하는데요, 이제. 자, 우리 제인이도 발표해 주세요.
4: 나는 한 손 옆돌기가 익숙하다. 나는 머리 감는 게 아직 서투르다.
1: 우리 오늘 배운 익숙하다, 서투르다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잘했어요.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들도 익숙한 것과 서투른 것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2: 안녕!
5: .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5: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6: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오늘도 그린남이랑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2: 라라를 불러보자.
3: 좋았어, 라라.
4: 라라야, 알려줘.
5: 안녕. 나는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그래, 진짜 재미있게 알려줘.
2: 맞아, 안녕.
5: 안녕.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 같이 모여들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뭐같이? 친구같이 모여들다.
2: 친구?
0: 역시. 그럼 처음 보는 애들한테 야, 너는 진짜 친구같이 모여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2: 오,
0: 이건 내 아이디어다.
2: 나는 솜털같이 모여들다 이거니까.
0: 솜털은 뭐야?
2: 촘촘하잖아.
0: 그렇지.
2: 그래서 사람들이 촘촘하게 엄청 많이 모여든다는 뜻 아닐까?
5: 맞아. 방금 노아가 얘기해준 뜻이 굉장히 비슷했어. 오늘의 관용어는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들 때 쓰는 말이야.
2: 오, 그래?
0: 그럼 나도 아주 유사하고 너도 아주 비슷해.
2: 맞아, 맞아. 나방같이 모여든다. 이것도 나방? 되지 않을까? 빛. 오. 나방은 빛을 좋아하는데 누나, 우리 캠핑 갔을 때 이런 적 있잖아. 텐트에 조명을 하나 달아놨잖아.
0: 응.
2: 근데 조명을 한번 보니까 나방이 엄청 많이 붙어있었어.
0: 난 나방 싫어.
2: 나도 싫어. 그래서 나방같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도 되지 않을까?
0: 그럼 나는

0: 같이 모여든다라고 할게.
1: 그래.
2: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그려봅시다.
0: 우리 친구가 아닌 애들이 친구같이 신나게 모여들다. 그런 거 그릴 거야.
2: 노아야. 응? 노아는 그럼 왜 정답을 나방이라고 생각했어?
1: 나방은 빛을 좋아하잖아. 나방이 아 어두워. 빛이 있으면 애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탁 빛이 생겼어. 우와 빛이다 하고 달려드는 듯이 사람들이 아 무슨 옷이 왜 이렇게 비싸 한데 자 80% 할인이요. 우와 탁탁탁탁 하고 다 같이 몰려드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어떤 곳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그곳에 막 달려들고 막 달려든다는 뜻인 것 같아.
2: 알겠어. 그럼 예진이는 정답을 왜 그렇게 생각했어?
0: 나는 내가 또 친화력이 좋거든. 친구 잘 사귀는 능력. 그래서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애랑 아주 친구같이 재밌게 논 적 있어.
1: 오 그래?
0: 그래서 나는 정답을 친구라고 생각해.
2: 아, 많은 친구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지?
1: 응, 나 생각이 났어.
0: 뭔데?
1: 내가 산책을 하면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줄 때가 있거든. 내가 산책에 가서 오늘 고양이한테 추리를 잡을까 하고 추리를 싹 꺼냈는데 고양이들이 야옥 하면서 네 마리나 모여들었어. 이 아이들도 냥냥냥 너무 귀여워 해가지고 다 주고 싶었는데 세 개밖에 없었어.
0: 너도 너무 귀여워.
1: 고마워. 누나도 예뻐.
2: 정말 귀여웠겠다. 그렇게 고양이가 모여드는 것처럼 막 모여들 때 나방같이 모여든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1: 응.
2: 그럼 좋아요. 오늘도 한번 그림남매의 그림 설명을 함께 들어볼까요?
1: 나는 정답이 나방이라고 생각했어.
0: 왜?
1: 왜냐면 나방은 빛을 좋아하잖아.
0: 그치?
1: 나방은 어두운 곳에서 빛이 생기면 그 빛에 달려든대. 여기서는 옷가게야. 그런데 거기서 80%를 할인하는 거야. 그럼 저건 진짜 사용해! 하고 탁탁탁 달려가지고 나방처럼 몰려드는 거지. 그걸 빗대어서 표현한 게 나방처럼 몰려든다야.
0: 자, 그러면 이 똑똑한 누님의 차례인가?
1: 응, 맞아.
0: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1: 왜?
0: 처음 보는 애들인데도 친구처럼 잘 논다.
1: 처음 만난 애도 잘 사귀고 친화력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건가?
0: 응.
1: 아하.
0: 그래서 나는 정답을 친구라고 생각해.
2: 좋아요.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0: 잘 듣자.
2: 까라롱.
1: 뾰로롱.
2: 오늘의 관용어는 구름같이 모여들다야. 혹시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보며 동물이나 물건의 모양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니? 폭신폭신한 구름을 베고 한숨 자고 싶다는 생각은? 솜사탕처럼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 이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대상이야. 그런데 이런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구름은 바다나 강, 땅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되어 서로 엉겨붙어서 만들어졌어. 이 물방울의 크기는 아주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큰 구름도 하늘에 둥실 떠있을 수 있지. 이처럼 수증기가 한꺼번에 모여들면 아주 큰 구름이 돼. 구름같이 모여들다라는 관용어는 수증기가 모여 만들어진 커다란 구름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들 때 쓰는 말이야. 만약 우리 동네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여들겠지?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3: 우와, 정말 사람 많다. 유명한 배우를 보러 동네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네.
2: 라고 말이야.

0: 아니라니. 근데 나방처럼 모두 뜻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
1: 맞아. 우리랑 같이 속담 퀴즈 풀려고 똑똑 친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면 좋겠다.
0: 맞아, 맞아.
1: 재밌을 것 같아. 오늘의 단용어는
2: 구름같이 모여든다.
0: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든다는 뜻.
1: 그럼 우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5: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6: You need some hot water?
7: Oh, yes.
5: 어린 학생들이
6: this one.
5: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9: 앉으세요.
5: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긴 어디지?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 온몸은 가렵고 벌레가 붙어있나?
1: 걸리버 여행기. 친구들, 친구들은 여행하는 거 좋아해?
2: 진짜 좋아해.
1: 정말? 고수리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어떤 여행이 좋냐면 이야기 여행이지.
2: 이야기 여행.
1: 승현이.
3: 응.
1: 에이든.
3: 응.
1: 예은이.
4: 응.
1: 민찬이.
5: 응.
1: 이야기 속으로 뿅뿅.
6: 걸리버는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중이었어. 그런데
0: 위험해요. 이러다 배가 뒤집히겠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6: 걸리버는 폭풍으로 바다에 빠졌지만 다행히 해안가로 떠내려왔어.
0: 여긴 어디지?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 온몸은 가렵고 벌레가 붙어있나?
6: 걸리버가 도착한 곳은 아주아주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릴리펏이었어. 릴리펏 사람들은 걸리버를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온몸을 꽁꽁 묶어 릴리펏의 왕에게로 데려갔지.
7: 폐하! 이 커다란 괴물이 우리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당장 감옥에 가둬야 합니다.
8: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해라.
9: 하지만 폐하, 이 거인을 가둘 수 있는 커다란 감옥은 릴리펏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게 하고 풀어주면 어떨까요?

0: 그렇겠습니까?
1: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해라.
0: 거인에게 말한다!
2: 하나도 안 들려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3: 릴리펫에서 무사히 지내고 싶다면 두 가지 약속을 꼭 지켜야만 한다! 첫 번째,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 큰 길로만 다녀라!
2: 네, 당연하죠!
3: 두 번째, 사람들이 매우 놀랄 수 있으니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4: 네, 약속하겠습니다.
5: 걸리버가 약속을 하자 사람들은 걸리버를 풀어주었어. 이제 걸리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 사람들이 없는 큰 길로 아주 조심조심 다녔고.
4: 조심조심. 조심조심.
5: 필요한 일이 있으면 힘을 보탰어.
6: 걸리버 만세! 걸리버 만세!
5: 릴리퍼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걸리버를 아주 좋아했어. 하지만 걸리버를 질투하는 사람도 생겨났지.
7: 폐하! 걸리버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걸리버는 기회를 노리다가 왕의 자리를 곧 빼앗고 말 겁니다.
1: 그런가?
7: 걸리버를 다시 밧줄로 꽁꽁 묶어 굶기는 벌을 주십시오.
1: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해라.
5: 이 소식을 엿들은 릴리퍼 사람들은 걸리버에게 빨리 떠나라고 알려주었어.
8: 걸리버, 위험해요. 얼른 도망가요. 안 그러면 다시 밧줄에 묶일지도 몰라요.
2: 어떡하지? 나는 타고 갈 배도 없는데.
9: 걸리버, 우리가 뗏목을 만들어줬어요. 더 늦기 전에 얼른 떠나요.
5: 릴리퍼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걸리버를 위해 뗏목을 만들어준 거야. 덕분에 걸리버는 왕에게 들키지 않고 떠날 수 있었지.
2: 모두들 고마워요.
6: 걸리버 잘 가. 안녕.
10: 또 놀러와.
11: 걸리버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12: 맞아.
11: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13: 그 왕은 그냥 먹기만 하고 그런가? 그렇게 상관없이 그런다는 건 뭔가 게으름쟁이라고 생각해.
11: 릴리퍼 사람들이 걸리버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14: 나는 우린 다 이렇게 작은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되게 크지? 하면서 완전 당황하고 완전 이제 좀 무서울 것 같아.
13: 릴리퍼 사람들이 처음에 밧줄로 묶은 것처럼 거인을 보면 엄청 놀라잖아. 우리를 해칠까 봐. 그래서 엄청 놀라기도 한데 혹시나 나랑 내 가족을 해칠까 봐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
11: 아,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걸리버가 릴리퍼 사람들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13: 내가 커진 건가? 내가 무슨 마법의 약을 먹어서 커지게 만드는 약을 먹었나? 괴물이 됐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11: 릴리퍼 나라의 신하들은 왜 걸리버를 싫어했을까?
14: 걸리버가 되게 큰 거인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부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만약에 발을 동동 굴르잖아. 그러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작은 사람들을 먹는 거에 거의 10배는 넘게 먹어야 되니까 언젠가도 우리나라의 그 음식을 다 먹고 그 릴리퍼드 왕국을 언젠가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11: 내가 만약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간다면 뭘 해보고 싶어?
13: 나는 내 몸을 바쳐서 소인들에게 미끄럼틀을 태워주고 싶어. 사람들이 여기 팔 위에 올린 다음에 막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내가 허리를 이렇게 탁 숙여서 사람들이 미끄러 내려올 수 있게 진짜 완전 스릴 넘치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
11: 친구들, 걸리버 여행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섬나라.

0: 말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라까지 여러 곳을 여행하니까 더 궁금한 친구들은 책을 찾아보자.
1: 그래. 응, 꼭 찾아볼게.
0: 신나는 모험이 가득, 즐거운 상상이 가득한 이야기 여행. 구슬이와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투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투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투퍼 위저드!
2: 우리는 Super Duper 마법사!
3: We are the
1: Super Duper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와, 드디어 술래잡기 시간이다.
2: Hide and seek, hide and seek.
0: Go to the animal farm.
2: 어? Go to the animal farm.
3: 동물 농장으로 가라고?
1: Oh, I love animals. 동물 정말 좋아.
2: Oh, me too.
3: Well then, let's go now.
4: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Oh, wow, that was really good. Let's go.
2: Go to the animal farm. Hey. Go, go, go.
0: Let's go to the animal farm.
5: Go, go, go.
0: Find you.
6: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는 거지?
3: 소리가 들려.
6: 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3: 어이, 소리를 보면 되지. 자,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이건 big D.
6: 이건 small D.
3: D.
6: D.
3: D.
6: D.
3: 둘 다 D야. 그럼 여기에 D로 시작하는 동물들이 있겠는데?
6: 아하!
3: 어? 아! 당나귀다! D, D, D. Donkey, donkey. 아!
6: 있어. 어떡해. 나 때문에 토끼가 다쳤나 봐.
3: 에이, 에너지. 이건 진짜 토끼가 아니잖아.
6: What?
3: 봐봐.
6: 아, 토끼 모양 인형이잖아. 인형. 드? 드, 드, doll, doll. This is a doll. Oh my goodness.
3: Hey, 슈퍼 파워 용감한 에너지는 어디 갔지?
6: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놀라서. 슈퍼 드버 월드로 간다. 따라가보자.
0: Let's go!

0: goodness.
1: Where? Where? 분명히 여기로 왔는데.
2: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드드 소리가 나는데?
1: Really?
2: Yeah, listen.
1: Oh, let's listen.
2: 드드드.
1: 오, 진짜네. 진짜.
2: 선생님.
1: 오. Let's find it.
2: Yeah.

0: Come out, come out, wherever you are.
1: 보내요, 빨리 보내요.
2: 나? 없는 것 같아.
0: 아, 진짜 못 찾겠어.
2: 그러니까 나. 어디 간 거지? 여기 있었네.
3: 드드드
2: dog dog.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3: Super duper super duper
2: magic card. 와! Yay!
0: Oh yeah. Oh yeah. We did it. We did it.
2: 얘들아, 우리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 볼까?
0: Okie dokie. D, D, D. Donkey. Donkey.
3: D, D, D. Duck. Duck. D, D, D. Doll. Doll. D, D, D. Dog. Dog.
4: Good job.
2: Yay!
0: Yay! We did it.
3: 춤추니까 지금 노래도 부르고 싶지 않아?
2: 맞아! Let's sing!
3: It's time to sing! Let's go!
2: Come on!
0: Let's go! Sing it, Melody! Sing, sing!
3: 위저드들이 찾고 있는데 그걸 숨기면 어떡해요?
5: 너무 귀엽잖아요.
6: 아무튼 우리 친구들에게 알파벳 D를 쓰는 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3: 자, 친구들 따라서 써봐요. Big D는 1, 2, D.
6: Small D는 1, 2, D.

0: 단어들을 찾았지?
1: That's right!
2: 우리 친구들, 이제 D를 꼭 기억할 거지?
3: Remember D! Please!
0: Okay,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놀자!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4: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1: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밀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0: 준비됐어?
1: 응! 응?
0: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 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냄새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3: 어? 어디예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4: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보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2: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3: 또 시작이네.
4: 우와, 저것 좀 봐.
2: 얘기 안 끝났거든.
5: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2: 엉망진창이야.
4: 게다가 너무 위험해.
2: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2: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2: 잡았어.
4: 우주 쓰레기 발견. 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2: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2: 빨리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웨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0: 스타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1: 내가 멈춰!
0: 내가 뭘 잘못 말했나?
2: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3: 너무 많은데.
2: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2: 알았어, 포키. 잡았다! 우후!
3: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2: 드디어 다 깨끗하게 치웠어.
4: 기가 밀다.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3: 부스터 작동.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0: 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2: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3: 모든 고철을 다 사용했어요.
1: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3: 놀이터 진짜 재밌다.
4: 기가빌더 오늘도 예.

0: 인생 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사약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 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들어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트랙터를 타고 다닐 거야. 왜냐하면 과일이랑 채소를 딸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바구니처럼 쓸 거야. 얍!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농구거든! 나랑 같이 농구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농부가 돼서 열매를 따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볼래? 오! 이건 다 익었네. 이제 캐보자. 야! 다른 건 너희가 뽑아봐. 잘했어!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농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좋아, 나랑 같이 농부하자.
1: 나는 허수아비 할래. 지푸라기 뭉치처럼 걷는 거야. 허허하. 까마귀랑 토끼를 멀리 쫓아버려야지.
0: 데이지, 넌 뭐 할 거야?
2: 두고 보면 알아.
0: 비씨 농구 말이 맞아. 이제 우리 바나나 씨앗 심을 시간이야.
1: 내가 줄 그을게. 흐아, 흐아,
0: 흐아, 흐아. 자, 넌 여기, 또 이건 여기, 또 넌 여기, 그리고 이건 여기야. 됐다, 이제 바나나 다 심었어. 봐봐.
1: 그럼 바나나는 언제 따면 돼?
0: 햇빛이 닿으면 바나나가 익을 거야. 그때까진 까마귀랑 토끼가 못 오게 해야 해. 걔네들이 바나나를 엄청 좋아하거든.
2: 당연하지. 소개할게. 바로바로. 난 토끼야. 그게 따라구.
3: 그리고 난 까마귀야. 까닥 까닥. 그게 나지.
1: 내가 쫓아버릴게.
0: 왜? 이 바나나를 먹으려면 내 무서운 허수아비 얼굴을 지나가야 할걸? 몰래? 와우!
1: 아니, 다시 해볼게.
0: 와, 이건 어때 보이는데? 와우! 졸려 보여. 그럼 이건 어때? 우와! 놀랐구나?
1: 아님, 이건.
0: 이겨. 바나나를 가져갔어. 작은 동물들이 못 오게 할 방법이 필요해. 좋아, 비씨. 울타리를 만들자.

0: 네가 키운 걸 동물들한테서 어떻게 지키지? 주위를 딴 데로 돌리자.
1: 응. 당근 까마귀는 우유 좋아해. 우유로 한눈 팔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우유는 어디서 구하지?
0: 저 버드나무에서 짜면 돼. 음메, 음메. 우유 짜러 가보자. 음메, 음메. 우유는 내가 짤게. 넌 받기만 해.
1: 근데 양동이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양동이, 양동이.
2: 오, 찾았다.
1: 우와, 된다.

0: 아저씨가 안 보여.
1: 살금살금 깡충깡충.
0: 또 나타났어? 그럼 이 무서운 얼굴은 어때?
2: 아?
0: 아이 참. 이 버드나무 우유를 보면 바나나 근처에 안 갈 거야.
2: 어?
0: 농부 친구들, 작은 동물들이 바나나 대신 우유를 먹는지 한번 보자.
1: 우유잖아.
3: 우와, 잘 먹어.
0: 안 되겠어. 표지판을 만들자. 우린 농부 열매를 지키지 포기 안 해. 됐어. 열매를 따지 마시오.

0: 이제 여긴 아무도 못 지나가. 내가 눈만 안 감으면.
1: 가! 가!
2: 방금 뭐였지?
0: 몰라, 눈 깜빡였어. 우! 당근 까마귀야! 너 날 줄도 아니?
3: 이야! 나 여기지!
2: 데이지 토끼가 당근 까마귀로 우릴 따돌렸어. 우리가 속았네. 아직 따면 안 되는데. 걔들한테서 바나나를 다시 찾아와야 해.
0: 근데 그 애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 않아?
2: 농부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데이지 토끼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우리 바나나 좀 돌려줄래?
3: 난 하나밖에 없어. 당근 까마귀가 몽땅 다 가져가 버렸다고.
2: 그치만 그 바나나는 아직 먹으면 안 돼.
3: 정말? 진짜 그러네. 아직 덜 익었잖아.
0: 그 얼굴 진짜 무섭다.
2: 그 무서운 얼굴 만드는 법 좀 알려줄래? 그럼 바나나 나눠줄게.
3: 좋아! 저기 당근 까마귀가 와! 마지막 바나나를 훔쳐가려고 오나봐!
0: 좋아, 허수아비 친구들! 무서운 얼굴은 준비됐겠지? 근데 무서운 얼굴은 어떻게?
3: 덜 익은 바나나를 한 입 먹으면 돼. 받아.
2: 우리가 당근 까마귀를 막았어! 이제 따면 되겠다!
0: 야! 우와, 맛있어! 이제 다 땄어!
2: 해냈어! 우리가 열매를 다 땄어!
4: 예! 우린 농부 동물들로부터 열매를
2: 이제 다 같이 먹자.
3: 아우, 맛있어. 기다린 보람이 있는걸.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2: 그럼 또 만나.
0: 난 바나나로 바나나 아이스크림 만들래.
3: 못 말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아이스걸과의 조.
1: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2: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1: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2: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0: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1: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0: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2: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3: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4: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2: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5: 에이, 너 질투하냐? 코칠칠이 꼬맹아.
2: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5: 아야야, 코칠칠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3: 에이, 왜 저래?
4: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3: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2: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0: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6: 메가 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3: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7: 맞아요. 말도 안 돼요.
6: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8: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0: 다행히 아직 메가 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6: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9: 네!
6: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대교로 가.
2: 부탁해.
0: 얍, 얍. 얍, 얍, 얍.

0: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1: 아, 뭐야?
2: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3: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조심해요!
3: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3: 네, 죄송해요.
4: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0: 빙판이야!
1: 시작됐어!
2: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잠깐만.
1: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3: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순간!
0: 어?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3: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저! 어?
1: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둘 다 조심해!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3: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1: 뭐야?
0: 이런!

0: 내게 맡겨!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만렛!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다른 공룡은 더 말해.
1: 누구나 요원 학교 온 요원 친구들.
2: 맞아 맞아. 아니, 난 안녕하지 않아. 너무 더워.
1: 오늘 좀 많이 덥긴 하지. 그래서 특별히 시원한 물놀이 시간을 준비했어.
3: 와, 물놀이? 잠시만. 짜잔! 어? 아, 예! 물놀이 어디서 해? 어디? 어디?
1: 아직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풀장에 물 채우는 중이거든.
3: 아! 이렇게 큰 풀장에 언제 물을 다 채워? 토토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다고.
1: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때? 그럼 시간이 빨리 갈 거야.
3: 재미난 이야기?
1: 아, 그래! 그때 그 공룡 사건이 좋겠군.
3: 아, 그 사건! 그날도 아주 덥고 무척 바쁜 날이었어.
4: 시원한 당근 주스 한 잔 부탁해요.
5: 네, 크기는요?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있습니다.
4: 차하! 당연히 큰 컵이죠. 큰 컵에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5: 네, 여기 있습니다.
4: 차. 왜 하필 지금?
6: 우리 유치원 공룡 큰 애한테 더 많이.
4: 유치원 공룡 큰 거 뭐지? 위험해. 공기원 출동. 차. 차. 내 큰 공룡들아 나와라. 자.

0: 하셨군요, 곰기온.
1: 네, 이리 피하세요. 위험합니다.
0: 어, 위험하죠. 주의해야 합니다. 심쿵주의.
1: 아, 귀여워.
0: 그쵸, 그쵸. 쌍둥이 아기 공룡들이랍니다.
1: 어, 그거 작은데. 아이, 쌍둥이? 아이, 그러니까 지금 공룡들이 귀엽다고 신고하신 겁니까?
0: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응. 아, 이것 때문이에요.
1: 에? 우유병?
0: 네. 아침에 쌍둥이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맡기실 때 이러셨거든요. 더 많은 걸 큰 아이한테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뭐가 더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1: 딱 보면 알죠. 이거네요. 이게 더 높잖아요.
0: 아, 확실해요. 노란 뚜껑병은 위에가 더 길고 파랑 뚜껑병은 옆에가 더 긴데요.
1: 어, 아니 그래도 역시 이게 더 높으니까.
0: 진짜요? 정말이요? 확실하게 진짜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곧 있으면 쌍둥이가 깰 테고, 그럼 우유를 찾을 테고, 못먹이면 난리가 날 테고, 저는 어떡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이거 잘 좀 봐봐요. 이거요, 이거.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노란 뚜껑이, 파란 뚜껑이, 아니면 이 위에 가진 거예요? 아니, 옆에 가진 거예요?
1: 왜? 모르겠어.
0: 예? 아니, 이거냐고요, 이거냐고요.
2: 이대로 곰기는 상권 해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여기서 문제! 요원들, 어느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을까?
3: 노란 뚜껑 병이 더 많다, 선!
2: 자, 파랑 뚜껑 병이 더 많다, 선!
3: 어허, 의견이 갈렸어!
2: 정말 쉽지 않네. 둘 중 하나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알아보면 좋지? 어, 우리 승아 요원
4: 먹어보면 알아.
2: 재밌다.
4: 우유들을 두 개의 컵을 다 따라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거야.
3: 어허, 좋은 생각인데?
2: 좋았어. 우리가 한번 따라보자고. 두 병의 크기가 똑같았다면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었는지 금방 알았을 거야. 그치?
5: 맞아. 더 높은 게 더 많은 거야.
2: 그래서 파란 뚜껑병을 하나 더 준비했어. 노란 뚜껑병에 담긴 우유를 여기로 옮겨 담아보자.
5: 이쪽이 더 많아.
2: 그래! 예!
3: 이런 방법도 있어. 똑같은 그릇 두 개를 준비해서 비교하는 거지. 부탁해.
4: 응? 파란 뚜껑 병에 우유가 더 많아.
2: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지. 컵을 준비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이렇게.
3: 어허! 노란 뚜껑 병은 3컵, 파란 뚜껑 병은 4컵이 나왔어. 이 얘긴 바로
2: 어떻게 비교해도 파란 뚜껑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3: 다행히 우리 곰기 요원도 이걸 생각해냈어.
0: 왔으면 대답을
1: 해야 아, 자, 이럴 땐 다른 그릇에 따라서 비교하면 된다고요.
0: 오호!
1: 자,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병에 우유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0: 오호!
1: 하하.
0: 어? 아이들이 깬 것 같아요. 얼른, 얼른.

0: 고마워요.
1: 귀여워.
2: 아이 뭘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친구들도 보았나? 뭐가 더 많은지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누구나
2: 우리 아기 공룡들 가고.
4: 귀여워.

0: 꿈꿔와 함께라면
1: 오늘의 훈련은 바로 봐라
2: 쌀을 더 많이 담아라
1: 이건 터터팀 텅
3: 터터터터
2: 이건 끼끼팀 텅
3: 끼끼끼끼
1: 저기 있는 쌀을 더 많이 옮겨 담으면 승리 근데 뭘로?
2: 번호판을 뽑아서 나온 도구로
0: 자 친구들 그럼 이 중에서 뭘 뽑아야 가장 유리할까?
3: 닭고기
0: 어허 바로 그거야 많이 들어가는 도구를 뽑은 팀이 유리한 게임
2: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1: 요원들 모두 번호를 뽑아주세요
0: 자, 우리 서윤이와 먼저 4번 1번 몇 번인가요? 보여주세요 짠 번호 뽑기 완료
2: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원들 준비 시작
0: 자, 오, 조심 오,
1: 우와 서윤 요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0: 좋아 우리 윤세요 달리기 아주 빨라요
2: 시간 다 돼갑니다 5 4 3 2 1
1: 다음 요원들 출발
2: 쌀을 하나하나로 소중합니다
1: 네 설아 요원 빠르자
2: 우리 승아 요원도 잘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이 다 됐어
2: 3 2 1 그만 과연 결과는
1: 토토팀이 더 높아
0: 어허 그렇다면 오늘은 토토팀 승리 진팀 모두 멋졌다 모두 함께 멋지던 세리머니 시작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사령관님! 태양의 슈퍼윙스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1: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0: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2: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 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1: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3: 얘들아! 소식 들었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0: 정말? 그게 뭔데?
4: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0: 안녕, 슈퍼윙스!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란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5: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0: 스타코어?
4: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0: 와! 정말 다행이다!
3: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0: 뭐? 그럼 어떡해?
3: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0: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6: 하, 여기가 딱 좋겠어.
7: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6: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도.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0: 우와! 정말 대단하다!
2: 만나서 반가워.
6: 너희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3: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8: 도니잖아!
6: 도니! 우와!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3: 정말 보고 싶었어.
6: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야?
3: 참 미안해. 내 슈퍼윙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넥스야.
0: 반가워.
3: 그리고 이쪽은 세상

0: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기 디기.
1: 올라! 만나서 반가워!
2: 도원이,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0: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3: 너흰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4: 우주라고?
5: 완전 멋지다. 난 갈래.
2: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5: 대장!
2: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데도 못 가.
0: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4: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0: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3: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6: 바로 그거야.
2: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
3: 야호!
5: 내가 바위를 깰게.
4: 난 바위를 실을게.
2: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3: 우와, 손발이 척척 잘 맞는데.
4: 다음 바위 간다.
3: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서 돕자.

0: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1: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
2: 이런 속도면 우주엔 영영 못 갈 것 같아.
3: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4: 초보들한텐 무리였나 보네. 띠기, 리피, 이대로면 우주로 언제 떠날지.
0: 왜 그래, 디기?
4: 무슨 문제 있어?
5: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6: 저기 뭔가 있나?
5: 이건 꼭
2: 뭔가 다른 게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 볼게. 스캐너 작동!
7: 이게 대체 뭐지?
2: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8: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3: 우와! 정말 놀라운데?
0: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2: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1: 아, 그렇구나.
5: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4: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5: 에? 그건 어째서야?
4: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6: 뭐?
3: 그럴 수는 없어.
1: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8: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5: 허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 나한테 맡겨둬.
4: 잠깐, 되게.
5: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4: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3: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해.
5: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8: 그럼 내가 해볼게. 포기! 섀도우 스피드! 피아!

0: 썬! 형태가 거의 드러났어!
1: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0: 좋아!
1: 우주용 루프 흡착컵 액션!
0: 너무 무거워!
2: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3: 우리한테 맡겨!
4: 모두 힘을 합쳐서 해냈어!
5: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4: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2: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4: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6: 우와, 신난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5: 잠깐, 근데 우린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우주까지 어떻게 가?
0: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만들기 천재 도니가 있는 거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져왔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0: 좋았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 펜행선으로 가볼까?
1: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2: 하나, 둘,
1: 하, 셋.
0: 가자, 우주로. 다 같이 출동.

0: 쿼카 돌격대. 솔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했어.
1: 성공이야.
0: 어? 저게 누구지? 꽁지?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으아!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1: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0: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너무 무서워.
2: 어?

0: 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만나서 반가워 앤디.
3: 근데 저 코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코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4: 오히려 잘 됐네요.
5: 요차단의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0: 속에 가둬버려야지.
1: 조심해.

0: 이걸 써보자. 야, 저리 가! 야, 어? 물을 싫어하나 본데?
1: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2: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1: 쿼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0: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2: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1: 스타코어?
0: 그게 뭔데, 맥스?
2: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3: 어? 이게 뭐지?
0: 스타코어야.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2: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0: 아예!

0: 머카랑 슈퍼잉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1: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2: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 가는 길이야.
1: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2: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1: 고마워 슈퍼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3: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리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4: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우와! 코카모 형이잖아.
1: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0: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1: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0: 오, 이런 깜빡했어. 어?
2: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0: 응.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3: 어?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0: 어? 뭐?
4: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5: 응? 싱가포르로 출동!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초원의 초능력자들.
1: 슈퍼히어로들에게 초능력이 있다. 하늘을 날거나 벽을 타고 번개를 쏘는 능력.
2: 뭐라고? 우리 악당들도 초능력 다 있거든.
1: 아, 인정 인정. 이빨에 적에 뛰어난 초능력. 초스피드로 최선을 다해서.
2: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많이 빠르지.
1: 번개맨에게 혼줄이 나는 능력.
2: 살려줘. 엄마야. 악당을 놀리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좋아, 내가 이 세상의 초능력을 몽땅 훔치러 가야겠어. 초능력자 어딨어? 당장 나와. 또잉. 하늘의 제왕 검독수리를 마음대로 길들이고, 번개처럼 초원을 달리고, 하늘만 봐도 미래를 내다본다는 신통방통 능력까지. 슈퍼 울트라 초능력자들. 그래, 바로 저거거든. 얘들아, 뭐하냐? 초원의 초능력자들을 찾아서 출동!
3: 네, 안 돼.
4: 위험해.
5: 위험하다고.
3: 네, 도와줘.
4: 번개맨,
5: 도와줘.
0: 걱정 마, 친구들. 번개맨이 이빨 해적을 혼내줄 테니까. 그런데 검독수리를 길들이고, 번개처럼 말을 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집 한 채가 뚝딱 생겨나는 곳이 대체 어디지? 번개아이, 검색 부탁해.
6: 검독수리를 길들이고, 번개처럼 달리는 말, 도깨비처럼 집 한 채 뚝딱. 그곳은 몽골. 몽골이 검색되었습니다.
0: 몽골, 좋았어. 몽골로 번개에 이동!
6: 드넓은 초원과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나라, 몽골이에요. 초원에서는 양떼들이 뛰놀고, 염소들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몽골에선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아간답니다. 휴! 어? 몽골의 초원에 검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아, 조심해요. 어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7: 아, 걱정 말아요. 검독수리는 내 제자니까.
6: 무시무시한 검독수리가 제자? 그렇다면 검독수리를 길들인다는 초원의 초능력자가 바로 이분들?
5: 우리 수행님인데?
6: 와우, 독수리들의 선생님?
8: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6: 검독수리 수업 1교시 사냥 훈련. 사냥감 발견. 검독수리가 날아오릅니다. 푸드득 날아가 금방 사냥감을 잡아챕니다. 사냥 성공!

0: 알고 있듯이 독수리는 무서운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몽골의 카자흐족은 검독수리가 새끼일 때 데려와 사냥훈련을 시킨 후에 함께 사냥을 나간답니다. 사람과 검독수리가 한 팀이 되는 거죠.
1: 독수리를 10년 정도 기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으로 돌려보내요.
0: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독수리가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래요.
2: 야, 무시무시한 독수리를 길들이는 자라면 엄청난 초능력자? 그렇다면 독수리랑 세트로 몽땅 데려가야지.
3: 그렇게는 안 되지. 자, 이빨해져. 몽골 카자흐 사람들이 초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둬.
2: 아니, 번개면 또 따라갔어. 이빨의 적 초능력 연기를 펴더라!
3: 이빨의 적,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자, 몽골의 검덕수리 팀, 다음을 부탁해도 될까요?
4: 오케이! 오지마!
2: 도망가자!
3: 어서와, 이빨의 적. 내가 멀리 도망갈 수 있게 해줄게.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번개맨 죽어보자!
3: 번개맨과 몽골팀의 합동작전 성공! 검독수리들도 정말 멋졌어.
5: 우리도 몽골의 비밀수 호대원이니까.
3: 오, 멋진걸? 몽골의 비밀 수호대도 번개맨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빨의 적도 알았을 거야. 어? 이빨 스타그램?
2: 몽골에서 최고로 뽑힌 자라면 엄청난 초능력자겠지? 지금 내가 데리러 간다. 몽골에서 최고를 뽑는다는 축제의 현장으로 고고!
3: 몽골에서 열리는 축제의 현장? 그렇다면...
0: 매년 여름 몽골 아르한가이에선 축제가 열려요. 축제의 주인공은 야크. 털이 복슬복슬. 야크는 속과의 동물이지만 우리가 아는 소보다 털이 길게 나 있고 덩치가 훨씬 크답니다. 사람들이 축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야크를 데리고 왔어요. 무슨 대회냐고요? 저지 제일 많이 나온 야크를 뽑는 대회예요. 야크는 일반 소보다 젖도 많이 나오고 힘이 훨씬 세다고 해요. 옛날부터 여기저기 이동하며 생활했던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야크는 이렇게 풍부한 우유를 주고 짐도 옮겨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랍니다. 멋진 야크 콘테스트도 열려요. 패션쇼 하듯 야크들이 멋지게 꾸미고 행진을 한답니다. 다음은 축제의 하이라이트! 야생 야크 길들이기예요. 선수들이 야크를 향해 밧줄을 던집니다. 워낙 힘이 세고 빨라서 야크 목에 올가미를 제대로 씌우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야크 등에 올라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2: 여기 이빨 해적이 왔다. 어, 저 녀석들 성깔 있네. 니들이야? 몽골 최고의 초능력자?
6: 우린 그냥 야크인데?
7: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2: 뭐야, 대체 초원의 초능력자는 그럼 어딨단 거야?
7: 찾고 싶은 게 있으면 행운의 바위에 가서 빌어보든지.
2: 행운의 바위?
0: 바위를 향해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는 걸까요? 돌을 던져 바위를 넘기면 행운이 따른다고 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중 하나는 뱀의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자 어느 힘이 센 장사가 거대한 바위를 메고 와서
7: 쿠렁쿠렁 쿠앙!
6: 사악한 뱀 괴물이여! 이 평화로운 몽골 땅에 다시는 나오지 말지어다! 이야!
0: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바위로 막아놓았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

0: 납니다. 이 이야기 덕분에 몽골 사람들은 돌을 던져 이 바위를 넘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해요.
1: 그래? 그럼 난 초능력 100개 생기게 해줘. 아니, 1000개! 그럼 돌멩이 1000개쯤 던지면 소원도 1000개 이루어지겠네? 슈바라 슈바라! 모여라 모여라 돌멩이들! 날아가라!
2: 멈춰! 번개 파워!
1: 또 번개맨! 이 돌멩이들과 돌무덤에 갇히게 해주겠다!
2: 몽골의 신비한 전설이 담긴 바위에게 나쁜 짓이라니! 몽골의 바위들아! 도와줘!
3: 그와 함께
4: 노래하는 몽골의 동물 친구들 함께 만나볼까요?

0: 몽골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몽골에는 돌멩이로 하는 요리가 있다? 에이,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돌멩이를 불에 굽고 있어요. 돌멩이를 구워먹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달궈진 돌은 요리하는 도구. 300도까지 올라간 뜨거운 돌멩이를 고기 속에 쏙 넣으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 해요. 돌멩이의 뜨거운 열로 익히는 몽골의 요리, 더덕이랍니다.
1: 몽골에서의 모험은 정말 최고였어. 친구들, 번개맨은 자연에서 함께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을 보면서 멋진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 그리울 거야, 몽골. 또 만나요, 몽골.

0: 백조의 호수에 간 이빨 해적.
1: 공주, 나와 결혼해줘.
2: 아니, 못된 마왕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1: 감히 마왕을 화나게 하다니. 백조는 변해라. 이야!
2: 도와줘요.
0: 공주는 낮에는 백조, 밤에는 사람이 되는 무심시한 마법에 걸렸으니.
3: 공주가 백조로 변했다고? 저 마법을 배우면 지구인을 몽땅 백조로 만들 수 있겠지? 번개맨도 백조맨으로? 생각만 해도 웃겨. 얘들아, 뭐하냐? 당장 백조의 호수로 가지? 지구인들 기대해. 곧 백조로 변할 테니까. Coming soon.
4: 우리를 백조로 만든다고?
5: 아, 싫어요.
2: 무서워.
4: 도와줘요.
6: 번개맨!
0: 세계의 친구들을 백조로 만들겠다고? 아니, 그렇게 될 일은 없어. 이 번개맨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백조의 호수가 어디지? 번개아이, 백조의 호수 검색 부탁해.
7: 백조의 호수란 지명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대신
0: 응?
7: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유명합니다.
0: 좋아, 그렇다면 볼쇼이 발레단이 유명한 러시아로 번개 룩!
7: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랍니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아주 춥고 길어요.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 모스크바에는 크렘린 궁전과 붉은 광장이 유명해요. 크렘린 궁전은 황제가 살던 곳이랍니다. 크렘린 성벽을 따라가다 보면 넓은 광장이 나와요. 붉은 광장이랍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쓰는 붉은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 광장은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예술의 나라예요.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발레 공연이 특히 유명하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발레 음악이에요. 차이콥스키는 호두까기 인형 외에도 백조의 호수란 아름다운 발레 음악을 작곡했답니다.
3: 백조의 호수? 야, 내가 찾던 거네. 마법사는 어디 계신가? 백조 마법 좀 배우러 왔는데.
0: 이빨아줘, 안녕. 날 백조맨으로 만들고 싶다고?
3: 뭐야 뭐야, 번개맨. 백조맨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온 건가?
0: 안 됐지만.

0: 난 백조매는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마법사 따윈 없거든.
1: 뭐? 왜?
0: 네가 본 이야기는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 공연 속 이야기니까.
2: 발레? 발레는 요새 세탁기가 하지 않나?
0: 야, 빨래가 아니라 발레. 발레는 말 대신 아름다운 몸짓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이지. 이빨해져. 너도 발레 공연을 보면서 이 예술적 감성을 길러보는 건 어때?
2: 흠칫뿡! 예술? 학생에게 예술이란 이런 거지. 슈바라 슈바라 백조의 호수여 꽁꽁 얼어붙어라. 팔레리나여 꽁꽁 얼어붙어라. 슈바라 슈바라 꽁꽁 마법 이야!

0: 안 돼. 아름다운 러시아 예술이 멈춰선 안 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이럴 수가.
0: 얼음 바위는 해적에게로. 야!
1: 이빨의 적살이야.
2: 번개. 어지러워. 여긴 어디? 난 누구? 왕? 저게 뭐야? 알록달록 대왕 양파네. 아, 좋은 생각이 났어.
0: 모스크바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이빨의 적이 더 이상 사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어? 이빨 스타그램?
1: 모스크바 벼룩시장에서 양파 요술봉 득템! 지구인을 백조 대신 양파로 만들어주지. 기대하시라, 양파맨! Coming soon!
0: 이빨의 적 정말 끈질긴 악당이야. 우선 모스크바의 양파 모양 건물부터 찾아야겠어.
3: 모스크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성 바실리 대성당이에요. 알록달록한 9개의 양파 모양 지붕이 장난감처럼 귀여워요. 이 성당은 러시아의 황제 이반 3세가 몽고군을 이긴 걸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답니다.
4: 오, 정말 아름다워. 이 성당을 만든 자가 대체 누구냐?
3: 이반 대제는 설계자를 찾아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아름다운 건물을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붕을 양파 모양으로 디자인한 걸까요? 러시아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눈이 쌓이지 않고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양파 모양 지붕을 만든 거랍니다.
0: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계절까지 생각한 아주 지혜로운 건물이군.
1: 번개맨, 양파 지붕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너도 양파맨으로 만들어주지.
0: 이빨의 적, 러시아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널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로 내가 보내줄게.
1: 기다려? 누가? 날?
0: 기대도 좋아.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날 어디로 보내는 거야?
0: 러시아의 비밀 수호대원, 그는 바로바로
5: 새 먹잇감인가? 연어 마시면 좋겠는데.
1: 저 연어 맛 아니거든요.
5: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리 와.
1: 실례 많았습니다. 이빨의 적 살리야.
6: 안녕, 나는 러시아의 음악가 차이콥스키. 내가 지은 발레 음악을 소개하지.

0: 러시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러시아에는 호수 한가운데로 차가 쌩쌩 지나다닐 수 있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바이칼 호수예요. 바이칼 호수의 크기는 대한민국 면적의 3분의 1이나 된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에는 바이칼 호수가 꽝꽝 얼어붙어 150m 두께의 얼음이 생겨요. 그래서 겨울 동안엔 바이칼 호수의 얼음 위로 자동차가 다니고 교통 표지판이 설정도랍니다.
1: 아름다운 예술의 나라, 러시아에서의 모험 정말 대단했어. 아, 번개맨이 발레리노가 되어서 한번 인사해볼까? 또 만나요, 러시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시스템으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험난한 바위산의 꼭대기 사이사이에 특별한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스산하고 부서진 산빛 아래서 자라는 독특한 숲이죠. 한적한 곳을 찾아 구름으로 숨어든 유배당한 자들과 달아난 자들의 고향. 이 전나무 숲은 더 춥고 습하던 이전 시대의 마지막 자취를 간직한 유적입니다. 고대 세계의 변화를 직접 지켜본 목격자이자 멸종을 피해 도망쳐온 놀라운 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하죠.

지중해 주변 흑해부터 피레네 산맥까지 깊은 산 속에 전나무들이 이상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니아 전나무가 살아남은 건 안달루시아와 모로코 북부뿐입니다.

아비스 핀사포라고도 불리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다른 태고의 전나무들과 함께 빙하시대의 한랭기후 덕분에 지중해 주변에 자리잡은 과거의 유적입니다. 과거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강우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이런 전나무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에스파냐 전나무처럼 살아남은 개체만 산중에 고립된 채 남겨졌죠.

워낙 외딴 곳에서만 자라는 탓에 19세기까지는 학계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렇게 험준한 산피탈에 숨은 에스파냐 전나무는 산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춥고 비가 많은 안달루시아의 산에서는 에스파냐 전나무가 과거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이 적막하고 외딴 지역에서 에스파냐 전나무는 생존을 위해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은 다른 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곳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많은 흰목 대머리 수리 개체들이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서식지입니다.

흰목 대머리 수리는 1년 내내 전나무 숲을 활공하는 여러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나무와 동물들은 이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죠. 에스파냐 전나무와 함께 이 산악지대에 사는 동물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 일부는 저 멀리 남쪽 아프리카 출신이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온 손님들이죠. 제넷은 아프리카 자생종의 작은 육식동물인데 에스파냐 전나무 숲에 잘 적응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새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중 어떤 새들은 봄에만 이 숲을 찾습니다. 새들은 이 전나무 숲에서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고 복잡한 이곳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 함께 생활하죠.

대서양에서 불어온 바람이 수분을 가득 머금은 채 이베리아 반도 남동쪽 산맥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바람은 건조하고 극한 환경에 놓인 이곳을 유럽 남부에서 가장 습한 장소 중 하나로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덕분에 매년 1제곱미터당 2, 3천mm씩 비가 쏟아지는데 이는 까다로운 에스파냐 전나무가 자라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전나무 숲은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날개 달린 친구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솔자새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부리를 가진 새일 겁니다.

솔자새는 전나무 씨앗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안달루시아의 외진 전나무 숲도 이들의 비행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종 솔자새와 함께 이곳을 찾는 검은머리 방울새도 전나무 씨앗 먹는 법을 잘 압니다. 검은머리 방울새는 응집력이 강한 무리를 형성하고 확실한 위계질서에 따라 우두머리와 부화를 결정하죠. 조심성이 많은 이들은 주로 침엽수와 오리나무의 씨앗을 먹고 삽니다. 검은머리 방울새와 솔자새는 쾌적한 산악환경을 좋아하는 새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에스파냐 전나무 숲은 완벽한 생태계죠. 새들에게 알맞은 온도와 수분을 제공하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해발 고도 1000에서 1800m의 안달루시아 산악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쏟아지는 여름의 혹독한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보다 축축하고 그늘진 비탈을 찾아내죠. 전나무 숲이 최고의 장관을 이루는 건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검은 머리 방울새가 즐겨 찾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인간의 욕심과 가축들, 그리고 열기와 가뭄에서 벗어나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동료들도 같은 전략을 택했죠. 스페인 아이벡스는 이베리아 반도의 험난한 지역에서 고립돼 살아가는 야생 염소입니다. 이곳 안달루시아의 산이 바로 이 특별한 동물들의 평화로운 안식처죠. 그리고 이들도 이 척박한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압니다. 뭐든 가리지 않는 이들은 마른 풀은 물론 바위에서 자라는 지의류, 심지어 때론 전나무 가지까지 먹습니다.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험준한 숲의 동물들은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집트 대머리 수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들은 동족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녀석들입니다. 맹금류치고는 이례적으로 깃털이 눈에 띄는 흰색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얼굴과 부리를 뒤덮은 노란색 피부입니다. 색깔이 샛노랄수록 암컷에게 매력적인 수컷이라고 하는군요. 신체적인 기량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노란색의 농도는 식생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한 진한 농도의 색을 얻기 위해선 아이벡스 같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초식동물이 합성하지 못한 카로티노이드라는 유기색소가 대변에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죠. 음식을 통해 섭취된 카로티노이드는 이집트 대머리 수리처럼 특정한 신체 부위에 주황색이나 노란색 색소를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대변 때문에라도 아이벡스는 이집트 대머리 수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흰목 대머리 수리는 다른 이유로 관심을 보입니다. 스페인 아이벡스는 옹골차고 통통한 외모와는 달리 무척 날렵해서 가파른 비탈이나 절벽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닙니다. 미끄러운 표면을 잘 디딜 수 있게 발달한 발굽 덕분에 경사면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렇다고 치명적인 부상을 항상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은 아이벡스를 발견하는 건 흰목 대머리 수리들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회의나 아이백스나 다른 동물들의 사체는 요긴한 먹잇감이 되며 에스파냐 전나무와 한 무대를 공유하는 흰목 대머리 소리 군집을 지탱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죠. 흰목 대머리 소리는 먹이를 얻은 대가로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부패한 사체와 악취를 청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산에 있는 그 어떤 동물의 사체도 몇 시간이면 말끔하게 해치울 수 있죠.

에스파냐 전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온화한 편이라 겨울에는 영하 2도씨, 여름에는 22도씨 사이를 오갑니다. 이건 혹독한 추위나 눈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이 자애로운 기후 덕분에 뜰 겨울잠 쥐는 이곳에 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뜰 겨울잠 쥐는 안달루시아의 전나무 숲이 제공하는 생태 자원을 요령껏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설치류죠.

에스파냐 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달려 있을 때부터 내부에 큰 씨앗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씨앗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전나무의 씨앗은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에서 꽤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죠. 전나무 숲은 물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이 씨앗들은 뜰 겨울잠쥐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의 귀한 먹이가 됩니다.

사다리 뱀도 고시대의 전나무 숲에 함께 사는 주민입니다. 주로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은 지중해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곳에 수많은 설치류를 먹어치우는 포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전나무 숲은 작은 동물들에게도 다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쓰러진 통나무는 보호물이 되고 낮고 촘촘한 가지는 작은 포식자들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되죠. 아열대 지역 출신의 작은 포식자 제넷은 이 전나무 숲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아랍의 정복자들에 의해 이 반도에 발을 들인 지 천년 남짓된 제넷은 여기선 비교적 신참에 속합니다. 반면 에스파냐 전나무는 훨씬 더 오래전 신생대 전기의 유물이죠. 그래도 제넷은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전나무 숲은 제넷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이 작은 사냥꾼은 바닥까지 늘어진 나뭇가지 사이를 누비는 성가신 설치류들을 제거함으로써 숲이 보여준 호의에 보답했기 때문이죠.

올빼미과 조류인 소쩍새는 봄에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나무 가지 사이에 털을 잡고 나무 몸통에 구멍을 내 둥지를 짓죠. 높이가 30m에 이르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소쩍새는 큰 곤충을 사냥하는 데 전문가라 전나무 숲의 무척지 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일조합니다.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자 곤충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포식자도 에스파냐 전나무가지에 자리를 잡죠. 반은 사마귀, 반은 바퀴벌레를 닮은 엠프사입니다. 엠프사는 식욕이 왕성하고 무시무시한 사냥꾼입니다. 불행히도 지나가던 파리가 엠프사와 마주쳤군요.

녀석은 식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다음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이 대식가 곤충에게 작은 파리 한 마리는 전체 요리에 불과하죠. 또 다른 희생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뜻밖의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군요.

에스파냐 전나무의 빽빽한 가지 사이에 또 다른 포식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매는 몸 길이가 30cm밖에 안 되지만 이 숲의 사나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새매의 주먹이는 에스파냐 전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입니다. 때론 몸집이 두 배쯤 되는 새를 공격하기도 하죠.

스페인 아이벡스와 솔자세, 그리고 제넷 같은 동물들이 형성하는 복잡한 관계망은 에스파냐 전나무의 가지와 몸통을 타고 널리 퍼져나갑니다.

전나무 숲에 흐르는 이 깨끗한 개울들은 흰집개발 가재 개체가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외래종인 미국 가재와의 경쟁이나 무섭게 휩쓸고 지나가는 곰팡이 전염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로코의 이 높은 산맥들도 안달루시아와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에 걸쳐 사라진 수많은 동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전나무 숲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모두가 다 이 특별한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습하고 시원한 기후를 유지하는 희귀한 숲. 이곳은 수백만 년 전 자연의 유물 속에서 멸종을 면한 생물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0: 것이면서.
1: I wonder what if let's try.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호떡아, 왜 그렇게 몸을 비비 꼬아?
1: 어, 아까부터 오줌 마려운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보느라고.
0: 호떡아, 오줌 참으면 안 돼. 어서 화장실 가.
1: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 참는데. 어? 나는 어린이집에서도 참고,
0: 어?
1: 또 참고,
0: 어?
1: 또 참고,
0: 응.
1: 집에 와서 쉬하는데.
0: 뭐? 어? 할아버지가 오줌 참으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이야기 기억 안 나?
1: 할아버지가 오줌 참으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도가 기억 안 나.
0: 아이고.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와, 좋아, 좋아.

0: 나는 알프스의 소녀 차물레이디야. 내가 왜 차물레이디냐고?
1: 아, 역시 뽀로로 너무 좋다.
2: 미안해 얘들아.
1: 아, 오줌마려. 그냥 모르겠다. 그냥
0: 차물레이디.
3: 차물레이디는 재밌는 만화 보려고 참고,
0: 아름다운 알프스의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우리리,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디, 여를레이우리리.
1: 아, 오줌마려. 아, 하필 지금 흥이 올라왔는데 왜? 그냥 차물레이디.
3: 춤추느라 참고.
4: 자, 그럼 나부터 한다.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왜왜 잠깐만. 왜?
1: 난 참을 수 있어.
4: 야, 너 그렇게 오줌마려면 화장실에 가.
1: 아니, 난 참을 수 있어. 빨리 해.
4: 그래?
1: 나는 참을레이디. 빨리 해.
4: 알겠어.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3: 친구랑 노느라 참고. 그러다가
1: 오줌도 너무 자주 마렵고, 아, 오줌 누를 때마다 너무 아플레이디. 아, 아파.
3: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
1: 아플레이.

0: 왜 병에 걸린 거야?
1: 아니 그러니까 오줌을 참아서 그렇지.
0: 아니 그러니까 오줌을 참는데 왜 병에 걸리냐고.
1: 그게 그러니까. 아! 뿌리 신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0: 바로?
1: 짠! 오줌 딱지야!
0: 우와! 이 옷도 여기 있었지!
1: 오줌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가 궁금할 땐 호기심 딱지를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
0: 어?
2: 아우, 아파.
0: 누구세요?
2: 난 몸속 오줌을 모으는 방광이야. 아!
0: 방광?
2: 참을 레이디가 오줌을 참아서 내가 병에 걸린 거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3: 난 피 속에 물과 영양분인 회장! 온몸 구석구석에서 나온 이 더러운 물은 콩팥 깔때기에 버리지!
4: 나 백혈구두! 이 더러운 것들을 콩팥 깔때기에 버리겠어!
5: 몸속 쓰레기로 더러워진 피는 이렇게 콩팥에서 깨끗해지지!
3: 이제 깨끗해진 이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전해주러 가자고!
4: 좋아, 좋아!
1: 피 속 더러운 쓰레기를 콩팥에 버려서 피가 깨끗해지는 거구나.
0: 아, 그렇구나. 어? 그럼 아까 콩팥에서 버린 더러운 물은 어디로 가나요?
5: 바로 내가 봤지!
2: 등의 양쪽에 있는 콩팥. 콩팥에서 걸러진 더러운 물은 바로 나 방광에 모인다고. 방광에 모인 더러운 물이 바로 오줌이야.
5: 오줌이 많이 찼다. 어서 내 누님한테 신호 보내야지.
6: 저기 하는 거야.
7: 아, 역시 포로로 너무 재밌다.
5: 오줌 싸 춤을 추며 신호 발사.

0: 존나려. 앞에 재밌는 뽀로로 볼 때 왜 이래. 모르겠다. 그냥 잠을 레이디.
1: 오줌을 넣어야 한다고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사물레이드는 딴짓만 하며 계속 오줌을 참았어. 그래서 오줌이 가득 찼는데 왜 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너 제발 오줌 좀 넣어요. 놀라고요.
0: 더러운 스멜.
1: 세균들 저리 안 가.
2: 누가 오줌 누지 빨래.
3: 세균 공격
2: 터져.
1: 빌라 신호 좀 받아요. 제발 오줌 좀 넣어.
4: 원래 오줌을 누면 요도에 있는 세균이 씻겨나가지. 그런데 오줌을 참으면 요도에서 관광으로 세균이 올라와서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이 마렵고 배도 엄청 아픈 방광염에 걸린 거야.
0: 아, 플레이디.
1: 그러니까 절대로 오줌 참지 마.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먹고 말 거야.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2: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4: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오, 이게 뭐야? 우와, 단풍잎이네.
1: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지 마!
0: 아이, 깜짝이야. 왜 그래?
1: 이건 보통 단풍잎이 아니야.
0: 그럼 뭔데?
1: 어제 유치원 소풍 갔을 때 유유한테 선물로 받은 거야. 아주 소중한 거라고.
0: 뭐? 유유한테 단풍잎을 선물로 받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1: 궁금해? 정말?
0: 정말 정말?
1: 그럼 단풍잎 선물로 받은 이야기 해줄게.
0: 우와, 역시 우리 호떡이 최고.

0: 있어요. 단풍나무 근처에 보물을 숨겨뒀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세요. 네!
1: 근데 좀 춥다.
2: 어? 유유가 추운 것 같네? 유유야, 응? 이거 내 거 입어.
1: 어, 정말? 고마워.
0: 야, 나는?
2: 어? 너는? 네 거 입어.
1: 아, 나도 춥다고.
2: 나 없어, 이제.
1: 아, 춥다고. 난 저거 줘.
3: 저, 선생님.
0: 어, 깔끔이 왜?
3: 꼭 보물을 찾아야 하나요?
0: 어, 왜? 어, 깔끔이는 보물 찾기 싫어?
3: 아니, 보물은 좋지만 더러운 건 싫어서요. 선생님이 대신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0: 되겠니?
3: 안 되죠. 얘들아, 같이 가!
2: 그렇게 보물찾기가 시작됐는데.
1: 어, 어딨지? 어딨지? 여기나? 어디? 어?
0: 아, 여기 있다! 찾았다!
2: 우유는 노란색 단풍나무 밑에서 노란색 보물을 찾았고.
1: 우와, 진짜, 진짜 부럽다. 어? 이거, 보물?
2: 찐이도 빨간색 단풍나무 밑에서 빨간색 보물을 찾았어.
1: 와, 싸?
2: 심지어,
3: 아우, 통 묻는 거 싫은데. 어? 어? 아. 응, 찾았다. 어? 아유, 끈적끈적 슬라임.
2: 깔끔이까지 찾았는데 나만 못 찾은 거야. 나만 못 찾았어. 나만 보물이 없다고.
0: 어우, 아니야. 호떡이 보물은 호떡이를 아직 기다리고 있어.
2: 정말요?
0: 그럼. 왠지 저기 저 빨간 단풍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아?
2: 보물아, 기다려. 내가 달려갈게.
3: 어? 이 소리는
0: 부서지는 소리?
2: 부서졌어. 부서졌어. 내 울음소리에 숲도 울고 친구들도 슬퍼했지.
0: 아이, 호떡아, 괜찮아, 괜찮아.
2: 바로 그때
0: 호떡아,
2: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었어.
4: 짜잔, 이거 너 가져. 내가 주운 단풍잎이야.

0: 완전 감동이지.
1: 그렇다고 치자.
0: 그래서 결심했어. 다음 소풍 때 내가 단풍잎을 선물로 줄 거야.
1: 그래? 그럼 내년에나 줄 수 있겠네.
0: 뻥! 내년?
1: 응,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거든.
0: 단풍잎을 가을에만 볼 수 있다고? 왜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건데? 왜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거냐고? 왜?
1: 그러니까 왜 가을에만 볼 수 있냐면 가을 갈갈갈갈갈갈갈갈
0: 누나도 모르는 거냐?
1: 맞아.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호기심 딱지를 모았잖아. 호기심 딱지 풀어라.
2: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단풍 딱지. 단풍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누구세요?
3: Yo, yo, 2022 DJ 여비의 yo.
1: 안녕하세요. 근데 옆이요? 혹시 앞, 뒤, 옆 할 때 옆이에요?
3: 여기요, 아니에요. 염록체의 옆, DJ 여비의 여.
0: 염록체가 뭔데요?
3: 염록체는 영양분을 만드는 곳이에 여. 뿌뿌뿌뿌, 영양분 만들어 여. 식물이 잘 살아가려면 영양분이 필요해 여. 영양분은 보통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 댄스클럽에서 만들어지죠. 여여! 오늘도 식물의 영양분이 되기 위해 엽록체 댄스클럽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해 요! 고마워 요! 땡큐! 뿌리로 흡수한 물,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태양에서 받은 빛이 모여서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분은 줄기와 열매, 뿌리로 보내져 요! 뿌뿌뿌! 영양분 만들어 요!
0: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요! 왜 가을에만 녹색 나뭇잎이 노랗게 빨갛게 변해요.
3: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다시 엽록체 댄스 클럽으로 뿔뿔뿔뿔뿔! 요요요! 색소 댄스 배틀! 먼저 녹색 브라더스!
4: 시작해볼까?
3: Let's go!
0: 와우!
3: 어머, 리버블! 감정축!
5: 우와! 네.
3: 다음. 요, 요! 에헤라, 티아!
6: 신나게! 즐겁게!
3: Let's get it! 와우! 엽록체 댄스 클럽에는 녹색 색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녹색 색소 때문에 봄, 여름에는 나뭇잎이 녹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7: 근데 좀 춥다.
3: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공기의 온도, 즉 기온이 낮아지면서 네!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 차가운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주위에 약한 녹색 색소들이 눈에 됩니다.
4: 이 느낌이 아니야.

0: 추워.
1: 여기까지인가? 안녕.
2: 나무에 따라 녹색 색소 뒤에 가려져 있던 노란 색소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3: 우린 녹색 색소보다 추위를 잘 버텨.
1: 우리 때문에 나뭇잎이 노랗게 보이는 거야.
0: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나뭇잎이 빨갛게 변하는 건요?
4: 빨간색 색소도 녹색 색소 뒤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2: 빨간색은 달라, 달라, 달라요. 빨간색 색소는 다르게 나타나요. 빨간색 색소는 처음에는 없다가 가을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져요. 빨간색 색소는 나뭇잎의 영양분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가을엔 영양분이 나뭇잎에 쌓이면서 빨간색 색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을에 단풍나뭇잎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유랍니다.
0: 아, 그렇구나.
4: 가을이 되어서 기온이 낮아지면 녹색 색소가 없어지고 가려져 있던 노란 색소가 나뭇잎을 노랗게 만든다.
0: 빨간색 색소는 가을이 되면 새로 만들어져서 나뭇잎을 빨갛게 만든다. 맞죠?
2: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겨울이 다가오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엽록채 댄스클럽은 문을 닫아요.
0: 정말요?
2: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지금까지 엽록채 댄스클럽의 DJ 엽이었어요. 안녕.
0: 안녕히 가세요. 자연은 정말 신비해.
4: 맞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
0: 맞아, 맞아. 누나, 나도 계획이 있는데.
4: 무슨 계획?
0: 누나한테 단풍 딱지 받고 단풍잎 주러 가는 계획.
4: 좋아, 그럼 노래 잘하면 줄게.
0: 역시 우리 누나 최고 최고.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두 배 하면 20분에 10이잖아요. 10분에
1: 오를 틀린 답은 기본.
2: 얇게 잘려진 것 뿐이지. 그, 나누기를 하면, 원래 그, 원, 에?

0: 어쩔 수가 있다?
1: 항상 웃고 계셔서 어려워도 짜증이 안 나고 헷갈리면 못 말해도 그게 선생님이 알게 해주니까 걱정은 안 하고
2: 잘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시는 그런
3: 아이들이 많은 생각들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4: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배움을 얻는 귀한 경험을 지켜봐주는 선생님. 비난도 없고 평가도 없는 수학에 대한 진지한 대화만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여기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5: 소세지 12개가 있었어.
4: 교실에선 수업이 한창인데요.
5: 같이 나누어주면 몇 묶음이 나와요?
6: 6묶음.
5: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4: 그런데 수업을 받는 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수업 내용 하나라도 행여 놓칠세라. 찍고 쓰고. 사실 이분들은 이곳 초등학교의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최경 선생님의 수업을 보기 위해 모인 건데요.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특별함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7: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들을 어떻게 수업 안으로 끌어올까 하는 게 제일 고민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조용해라,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8: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올 때는 웃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데 선생님께서는 늘 웃으시더라고요. 늘 웃으실 수 있는 막 수련이라고 하나? 그런 수련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9: 예,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돌발적인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선생님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대처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4: 그렇게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이곳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올해로 교사 생활 38년째라는 최경 선생님의 수업 준비는 오늘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 분수의 성질이 의미하는 게 뭔가.
3: 학생들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찾아낼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쓰는 공책에 저도 같이 이렇게 써보면 아이들 마음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서.
4: 매일 아침 아이들보다 먼저 교과서를 읽어보고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이 과연 뭘 궁금해할지 또 뭘 힘들어할지 미리 예상해본다는데요.
3: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뭐냐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계속 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했다,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은 가운데. 예, 아이들이 이제 가독성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에 쓰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늘 칠판에 붙여보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4: 그리고 교실로 향하며 선생님은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모두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자고 말이죠. 이미 수업이 시작됐건만 여전히 시끌벅적한 교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 제가 하는 수업은요, 대화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랑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도 드러내고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해가는 수업.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틀리는 게 있다 없다.

0: 생각이 잘못됐을까, 잘 될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드는 그 생각은 무조건 다 맞다. 그치? 던져보세요. 되겠어요?
1: 이 자유로우면서도 특별한 수업에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선생님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데요.
0: 일단 대화를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신뢰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받아줄 것이다.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완전히 공감해줘야 서로가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1: 오늘 배울 내용은 수의 개념에 크기의 개념까지 더해져 아이들을 자주 혼란에 빠뜨린다는 약분과 통분. 그럼 최경 선생님의 대화 수업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0: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1: 먼저 선생님은 문제를 제시한 뒤 아이들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들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대화 수업의 원칙이죠.
0: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1: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했다면 다음은 고민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해 수업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0: 뭐 도와줄 게 있어요? 한번 해봐. 건의했던 상욱이한테 조금 맡겨볼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1: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요.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죠.
0: 여러분들 앞으로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건지 누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분모 분자가 어이구 그래
1: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에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답은 아이들이 또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말. 이런 아이들과 과연 대화로만 수업을 이어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최경 선생님의 수업은 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 혹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할 만한 것으로 선생님이 미리 선정해 놓은 질문인데요. 조금은 힘들어야 아이들의 배움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믿음이죠.
0: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10분의 5에다가 2배를 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될까 안 될까?
1: 아이들이 고민하는 동안 선생님은 아이들의 고민의 결과를 원활히 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0: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선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 학생이 지금 말하는 게 어를 말하고 싶은데 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화할 때는 아라고 하는구나 하고 끝내면 되지만 수업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가 말하는 게 지금 어라고 하고 싶은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수업 대화이죠. 지금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지금 표현해 내는 거는 그 자체로서 귀한 생각이니까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1: 아이들 대부분이 두 분수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0: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2: 10분의 5에 분모와 분자의 10과 5에 2배를 하면 20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0: 그렇구나. 그러면 10분의 5에다가 2배, 3배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맞다. 맞다 이 말이에요?
2: 네.
0: 그렇구나. 혹시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이구, 금윤이가, 곱하기 10을 하고,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

0: 50이나 된다고? 100분에 50이 되니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
1: 그 10분의 5랑 100분의 50은 그 둘 다 반틀리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자세히 좀 보면 모양 달라요.
0: 아, 모양이 어떻게?
1: 그 만약에 동그라미로 그렸을 때 10분의 5는 10개랑 나눈 것 중에 5개 반틀이고 100분의 50은 동그라미를 100개로 나눈 것 중에 50개니까 반으로 나눈 크기는 같은데 이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 100개로 쪼개면 요쪽에 이게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1: 달라요.
0: 다르다, 이 말이구나. 그치? 그래서 100분의 50하고 10분의 5는 같은 수, 다른 수?
2: 다른 수.
0: 뭐가 같다?
2: 크기가 같아요.
0: 그렇구나.
3: 대화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말에 모두 의미를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왜라고 절대 물어서는 안 되죠.
4: 제가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 의견이 맞았나? 틀렸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최혜경 선생님은 그런 발표를 하셨을 때 틀려도 괜찮다고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껏 발표를 해도 괜찮아요.
0: 두 배 한다는 거는 10분의 5를
2: 두 번.
0: 두 번 하는 거 맞아요?
2: 네.
0: 맞죠?
2: 네.
0: 그러면 10분의 5가 여기 또 있어. 그럼 10분의 5를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그지?
2: 네.
0: 그렇구나. 여기에 선생님 지금 붙이는 게 얼마예요?
2: 10분의 5.
0: 또 10분의 5?
2: 네.
0: 그러면 10분의 5를 두 배 한 거 맞죠?
2: 네.
0: 그러면 얼마예요?
2: 10.
0: 얼마라고?
2: 10분의 10.
0: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아까 이거 두 배 하면 얼마래?
2: 20분의 10.
0: 20분의 10이라며? 근데 이걸 여기 나타내 보니까 저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2: 안 돼요.
1: 안 돼요.
3: 이렇게 혼자 다른 의견을 내는 아이들도 수업 중엔 종종 생기게 마련입니다.
0: 어떻게 해서 되는지?
5: 저거는 그림은 혼자만 두 번 뵀지 부모를 두 번 안 뵀기 때문에 기준이 안 달라지니까 수만 달라졌어요. 개수만.
0: 아, 그러면 10분의 5의 두 배라는 거는
5: 네.
0: 어떤 거예요? 10분의 5의 두 배.
5: 20분의 10이요.
0: 그렇구나. 10분의 5의 두 배란
5: 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요.
0: 그러면 금혜야 다시 한번 돌아와 볼래? 10분의 5의 두 배라는 거는 어떤 말일까?
5: 10분의 5가 두 개 있는 거.
0: 그럼 10분의 5가 두 개 있는 거네?
3: 일단 생각을 멈추는 건우. 그 사이 이 혼란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아이가 손을 듭니다.
0: 조금만 기다려보자. 건우가 다시 생각을 한번 거쳐보도록.
3: 정답 대신 건우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는 선생님. 하지만
5: 크기가 같은 것을 만들려면은 혼자 2를 다 곱해야 되는데 부모는 기준이고 혼자는 개수니까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0: 아,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지는구나. 지금 건우가 계속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건우 말에 동의하는 사람?
3: 건우의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0: 누가 이야기하면, 소원이 이야기 한번 해볼래?
6: 10분의 5의 두 배는 그냥 10분의 5를 그냥 두 번 더 하니까 분모는 안다고 분자만 더 하니까 10분의 10일 것 같아서 20분의 10이 나올 것 같아요.
3: 또 다른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7: 지금 선생님은 10분의 5를 두 배를 한 것을 10분의 5를 두 번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두 배는 곱한다는 거잖아요. 두 배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면 2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0: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서로 다른 아이들의 생각이 만나 부딪힐 때도 선생님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해 일반화시켜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데요.
2: 이제 소은이 생각하고 예은이 건우 생각이 이 10분의 5의 2배라는 생각을 소은이는 10분의 5가 이제 한 번 더 있는 거 이 말이잖아. 그치? 10분의 5가 한 번 더 있는 거고 건우랑 여기 예은이는 10분의 5는 10에다가도 2를 곱하는 거고 5에다가도 2를 곱하는 게 10분의 5의 두 배다 이 말이구나.
0: 네.
2: 아.
0: 그리고 더하기를 하면은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5가 되는데 그러면 10 그러면 더하기를 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2: 그렇지?
0: 10분의 10이 되는데 그러면 10분의 10은 자연스러운 1이기 때문에
2: 좋아요.
0: 1이 되지 않습니다.
2: 지금 건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분모는 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치? 요거 한번 해볼게. 요것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오.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우. 이때 선생님이 건우에게 꼭 해줘야 하는 건 그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입니다.
3: 발표할 때 틀린 거를 이럴 수도 있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 계속 해주니까 선생님이 되게 존중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잘해주듯이 저도 선생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이제 오늘 알게 된 분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에 연결만 잘해주면 남은 이해는 또 아이들의 몫입니다.
2: 그러면 10분의 5 할 때 이 2를 단위에 곱할까 말까?
4: 안 곱해요!
2: 그러면 10분의 5의 2배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안 된다?
4: 안 된다!
2: 이제 이해됐어요?
4: 네!
2: 소은아 했었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1: 사실 대화 수업에 있어서 소은이 같은 아이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때 공부한 노고를 칭찬해주고 설명을 잘해준 노력까지 인정해주면 이 아이들 역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 수정 선생님은 항상 웃으면서 수업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는데 항상 자신이 없을 때 선생님이 아주 잘했다, 아주 큰일을 했다 하면 그 말이 떠올라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수학도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구나 하고 되게 수학에 대해서 전공도 하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고
2: 아이들이 각자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각자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같이 가줘요. 같이 가다가 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 길로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시 돌아서서 또 이 길로 가줘요. 같이 가다가 이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 아이들이요 또 참 대견한 게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되돌아와서 이 아이한테 또 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또 얘랑 또 같이 또 가는 거지.
1: 아이들끼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수업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수업이 혼란에 빠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2: 그러면 10분의 5를 2배 하면 10분의 10이 될 수도 있고 20분의 10이 될 수도?
0: 될 수도 있고
2: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체린이 지금 고민에 빠졌다. 예시도 지금 힘들어?
0: 얘네들 왜 다 고민에 빠졌어?
2: 지금 둘 다 된다라고 하기에는 돼, 안 돼?
0: 안 돼.
2: 둘 다 맞다고 하기에는
0: 좀
2: 허락이 안 되지? 10분의 5를 2배 하면 10분의 10이 되는 게 맞겠다. 허락이, 이쪽으로 허락이 되는 사람.
1: 머릿속이 뱅뱅 돌다 보니 손을 들 엄두가 안 나는 아이들입니다.
2: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지?
0: 네.
2: 그치? 아이고. 그러면 일단 있잖아. 친구끼리 하여튼 속 터놓고 툭

0: 이야기를 한번 해봐.
1: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답답한 아이들의 속을 풀어주기 위해 이쯤에서 선생님이 답을 제시해주면 좋으련만 최혜경 선생님은 그 혼란조차도 아이들끼리 대화를 통해 스스로 극복하길 기다립니다.
0: 나누니까 좀 속이 후련해요.
1: 그리고는 멈췄던 생각을 다시 나누는데요. 굳이 답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는 경험만으로도 수업은 충분하니까요.
0: 근데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결은 학생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속 터놓고 이해하게 해보자라는 말은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를 드러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생각을 드러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친구들 생각도 들으면서 보태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네.
1: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애용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0: 지금 이건 낙서장이에요. 알았죠? 친구들이랑 실제로 방금 난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면은 되는지 여기에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도 하지만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혼란스럽고 그렇지?
2: 네.
0: 근데 그냥 공부는 이런 거예요. 그죠? 뭔가를 알아낸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오늘 모르면 내일 알면 되잖아, 그치?
2: 네.
0: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혹여 많이 기다린다고 하면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는 게 맞지 싶어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급물살을 타니까요. 네.
1: 자신의 생각을 언제나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수업 중에는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다는데요.
2: 일단 100분의 50이 수로 따지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10으로 100분의 50을 10으로 나누면 그 10분의 5가 되잖아요.
0: 나누는데 왜?
2: 아니 그러니까
1: 비록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상욱이의 말을 함부로 끊거나 돌리지 않습니다.
2: 그 나누기를 하면 원래
0: 무슨 말이야? 잠시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치? 100개로 쪼갠 걸 또 10개로 쪼개면 더 잘게 쪼개서 개수가 많아지는데 개수가 지금 줄어들어.
1: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상욱이는 내가 꼭 생각해내겠다는 의지를 이어갑니다.
0: 지금 건의했던 상욱이한테 조금 맡겨볼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2: 100분의 50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10분의 5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게 한 조각이 10개잖아요.
0: 그렇지. 아, 요 한 조각이 10개다. 네. 그렇지, 그렇지.
2: 그러니까.
1: 다른 아이들이 상욱이와 선생님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네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과 얘기해서 꼭 알아내라. 언젠가는 자신도 이런 챙김을 받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아이들이 보내는 응원인 셈이죠.
0: 그 아이가 끊지 않고 계속 하는 거는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선명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말을 끊는다는 거는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못 가니까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업은 학생이 주인공이니까 제가 끊으면 안 되죠.
1: 하지만 한때는 최경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줄까를 먼저 고민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0: 누가 봐도 이 수업은 좋은 수업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맞춰 아이들도 다그치게 되고 이래야 되는

0: 근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똑바로 앉아서 봐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지금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아무튼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되었고.
1: 그런 선생님을 변화시킨 건 수학을 힘들어하던 한 학생의 편지였다는데요.
0: 선생님,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 부분에서 완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못 따라오는 학생은 그냥 당연히 그냥 못 따라오는 학생. 이건 내 탓이 아니고 그 학생이 본래 그런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진짜 나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생님한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라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 알고 싶은데 힘들어 할 뿐이라는 거. 자, 오늘 누가 한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 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2: 부모와 부자는 부모는 다니고 부자는 됐으니까 부모가 바뀌면 부자도 같이 바뀌어요.
0: 예, 같은 크기일 때. 이해가 됐죠? 크기가 같으려면 단위가 바뀌면 개수도
3: 바뀐다.
0: 정리가 되었습니까?
1: 비록 아이들에게는 힘든 수업이었지만 힘든 만큼 생각은 더 많이 했을 테고 그 생각으로 찾은 개념 하나 알고 가니 재경 선생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0: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 연산을 알아야 되고 약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해두고 있으면 AI가 훨씬 더잘 가르쳐 줄수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했을 때 AI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이 될 거지만 우리 사람 선생님은 아,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 다양한 생각을 다 수용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는 건 우리 사람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1: 궁금함이 생기는 수업. 그 궁금함에 도전하는 수업. 도전의 과정에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수업. 그리고 이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그것이 바로 재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See you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벌써부터 기대돼.
1: 맛있게 변신하는 하얀 밀가루.
2: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야! 가만 안! 버려질 거야!
3: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0: 로빈과 더핀!
3: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1: 놀이터!
3: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4: 뭐야? 또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0: 준이! 정신 차려, 준이! 이게 어떻게... 앞을 봐봐. 밀가루 반죽은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주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1: 버려진 다. 안 버려진 다. 버려진 다. 안 버려진. 못하겠어.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아 뜨거워. 응?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들에게 제공이나 비우는 시선.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잖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3: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0: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2: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0: 모두 숨을 참아!
2: 뭐?
0: 불대 폭발사!
4: 고마워, 케이크맨.
2: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2: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4: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5: 어떻게 되돌려?
2: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5: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2: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0: 햇볕? 놀이터로 나가면
6: 나간다고?
0: 햇볕에다 말리면 꼼짝 달싹 못할 텐데.
5: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2: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0: 케이크맨인데.
2: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0: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0: 모델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야! 들켜버렸네.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1: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0: 주연이
1: 어서 미끄러져야 해. 이쪽이야.

0: 무서워.
1: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2: 성공이에요.
1: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3: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케이크맨.
4: 아이, 뭐 이 정도라.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2: 어?
5: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넌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2: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3: 어둠의 기운에 물린 짐 흰색 케이크맨.
1: 네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3: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1: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

0: 버리지 않을 거지?
1: 아이 참, 우리가 널 왜 버려?
0: 고마워.
1: 축하해, 너의 용기를.

0: 날돌의 삼형제 신기한 집.
1: 강한 강수와 강풍 같은 심한 대류성 날씨가 예상되니 모두 유의해야 해.
2: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곤충들에게 비조심하라고 해야겠어. 빨리 가보자.
3: 응?
2: 잠자리야 조심해.
0: 비가 많이 온대. 조심해야 해.
2: 날돌이야, 안녕.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테니까 미리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아, 안녕. 알려줘서 고마워.
3: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
4: 아, 집을 짓고 있어. 우리 날돌이들은 몸을 보호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얹고 다니거든.
0: 우와, 신기하다.
5: 아유, 답답해.
4: 형.
5: 집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짓고 있어?
6: 그러게, 나뭇잎으로 집을 지었으면 벌써 다 지었을 텐데.
5: 누가 힘들게 돌로 집을 짓냐?
4: 그치만...
5: 나뭇잎으로 지으면 얼마나 가볍고 예쁜데. 잘 보고 배우라고. 짜잔! 나뭇잎집 완성!
3: 우와, 솜씨가 대단한데?
6: 그렇지. 우리 날돌이들은 집 짓기 전문가라고.
3: 근데 집이 너무 가벼워서 떠내려가면 어쩌지?
7: 떠내려간다고?
2: 응, 오후에 큰 비가 내리거든.
5: 비 정도는 까딱없어.
6: 까딱없지.
4: 알려줘서 고마워.
2: 고맙긴. 그럼 우린 가볼게.
0: 안녕.
6: 다 했다.
5: 이제 놀러 가자.
4: 형들 잠깐만. 아까 다이노들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형들도 돌집을 짓는 건 어때? 돌로 집을 지으면 더 안전하고 튼튼할 거야.
5: 나뭇잎으로 지어도 문제없거든.
6: 맞아.
4: 그래도...
5: 아, 몰라. 우린 간다.
6: 돌집이나 열심히 지어.
4: 아, 형. 나 혼자서라도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6: 아, 정말 재밌었다.
5: 어? 막내 어디 가서?
4: 어? 형들아!
5: 정말 돌로 만들었네?
4: 응, 튼튼하고 정말 좋아.
6: 너무 무거워서 힘들걸?
5: 맞아! 우리처럼 가벼운! 진짜 비가 오네?
6: 물살이 점점 세져!
4: 형들, 이쪽으로 와!
5: 그쪽으로 못 가겠어!
3: 비가 좀 그쳐가는 것 같아.
5: 도와줘!
2: 이게 무슨 소리지? 날돌이 형제 목소리 같은데?

0: 가자.
1: 응.
0: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2: 헤이즈 빌로더 변신.
0: 넥스 슈퍼 이빨. 딸돌이야 괜찮아? 집이 정말 튼튼하다.
1: 난 괜찮아. 우리 형들 좀 구해줘. 오래 떠내려갔어.
3: 뭐? 어? 내가 볼게.
4: 저기다.
3: 킹, 집게 발사.
1: 어떡하지? 어떡해?
5: 도모, 파워 불도저! 핑!
3: 물살이 너무 세!
5: 빅키 터보엔진 가동! 빅키 튜브 발사!
0: 내가 갈게! 선, 저 돌에 매달리자!
1: 어? 저게 뭐지?
0: 얘들아, 물고기가 있어!
3: 물고기가 왜?
1: 우리가 작아진 게 문제지.
3: 아, 우리 지금 작아졌지.
1: 도망쳐!
0: 어, 얘들아, 날 잡아.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어떡해.
0: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 얼른 출동해줘.
6: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오션타워 변신.

0: 고고다이너. 무사해서 다행이야.
1: 막내야, 미안해. 네 말을 들었으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2: 집을 빨리 짓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1: 우리도 너처럼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지를게.
0: 저희 집 짓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줄게.

0: 친구의 하나씩.
1: 자, 링 앞에 서봐요.
2: 네!
1: 하나씩 나눠줄게요.

0: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

0: 왜 두 개지? 어?
1: 아, 하나는 내 거구나.
2: 한 친구에 하나씩.
3: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0: 씨앗을
4: 만들어요?
5: 그건 사과인데요.
1: 사과! 나 사과 좋아.
3: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초특급 임무 유성 충돌을 막아라.
1: 제발, 제발.
2: 다이너워스 연결 실패. 전파 장애로 평행 우주 간 통신 불가.
1: 안 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3: 해냈어!
4: 빠져나온 거야?
5: 진짜 엄청났어?
3: 아직 기뻐하던 일러. 백선터를 찾아야 해.
4: 야, 조금만 쉬었다면 안 될까? 이제 막 탈출했잖아.
3: 트리나 말이 맞아. 백스를 찾아봐. 도망치게 둬선 안 돼.
4: 뭐지? 저기, 위를 봐!
6: 잘 있어라, 다이노스트.
7: 의외로 귀엽게 생긴 비행선인데?
3: 찾는 수고는 덜었군. 하! 거기 서는 게 좋을걸? 공중에서 추락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6: 어우, 트리나. 그렇게 건방지게 굴 수 있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거다.
3: 혼자 가게 둘 순 없어. 우리도 가자.
8: 좋았어. 메타트론 부스터 최대 출력!
6: 감히 날 막으려고 하는 건가? 발사!
9: 미사일이야!
3: 어서 피해! 내가 겨우 이런 거에 당할 것 같아? 보사 미사일 발사!
4: 트리나, 안 돼! 우리 두고 가지 마! 제발!
9: 조심해!
3: 조금 이따 상대해 주지! 조금만 더! 잡았다!
4: 트리나!
3: 진짜 성가시게 하네.

아주 좋아. 이제 준비는 완벽해. 그럼 쇼를 시작해볼까?

0: 뭐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1: 어? 뭔가 일어나고 있어.
2: 인형뿐만이 아니야.
3: 예감이 안 좋아. 다들 왜 도망치고 있는 거지?
4: 다이노스터 내말 들리니?
5: 박사님!
6: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연결됐구나. 다이노스터, 긴급 상황이야. 지금 엄청난 크기의 소행성이 다이노어스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3: 뭐라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
1: 덱스 지시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 거예요.
6: 이대로라면 공룡들이 모두 멸종하게 될 거야. 너희가 소행성을 막아야 해.
3: 저희가요? 어떡해요?
6: 우주로 나가야겠지. 너희 로봇으로는 우주 임무도 충분히 가능해. 나도 이쪽에서 지켜볼 거야.
2: 박사님!
3: 우주라고?
1: 어? 우주로 가기 위해선 전력을 최대한 다 끌어모아야 해. 응? 당장 출발하자. 준비됐지? 부스터 최대 출력!
7: 부스터 최대 출력! 쏴!
3: 가자, 우주로!

0: 준비 좀 봐. 다이노우스를 우주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아름다워. 반드시 지켜내야 해.
1: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어. 바로 뒤야.
0: 어? 완전 거대한데? 우리 집보다도 훨씬 크잖아.
2: 소행성 감상은 그쯤에 두고 임무를 시작하자. 헥! 소행성이 지면에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꼭 막아야 해.
3: 세리나, 네 체인으로 소행성을 당겨줘. 그럼 우리가 방향을 틀어볼게.
2: 난 다이노스토가 아니야, 델비. 지시는 받지 않아. 잘 따라오기나 해. 그래, 그럼 일단 가자.

0: 왔어.
1: 지면으로 떠나고 있잖아.
0: 소행성을 작게 조각내야 해. 그 방법뿐이야. 그럼 뭘 꿈을 대는 거야? 해보자.

0: 다들 잘했어. 이제 유성파 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야 해. 드리나? 네 도움이 필요해. 이건 부탁이야. 우리랑 같이 다이노스를 지켜줘.
1: 이번만이야.
0: 좋았어. 다이노스터 합체 로봇 분리!
2: 다이노스터 합체 로봇 분리!
0: 립탑차
2: 전투 준비 완료! 스노블레스윙 비행 준비 완료!
0: 그 외친 건 진짜 유치하거든!

0: 누가 더 유혹을 많이 부수는지 내기할래?
1: 하! 지금 우리 놀러 온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이길걸?
0: 고맙긴 뭘.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유성은 전부 파괴됐어.
1: 잠깐! 유성이 하나 남았어. 엄청 큰데?
2: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럼 괜찮은 거겠지? 그렇지?
3: 아니, 저 경로라면 리비아탄들과 부딪히고 말 거야.

0: 괜찮아? 얘들아 빨리! 트리나!
1: 트리나!
0: 괜찮아?
2: 트리나! 트리나 내 말 들려?
0: 트리나! 안 돼!
1: 리비아탄은?
0: 모두 무사해! 네가 구했어!
1: 설마 너 우는 거야?
0: 뭐?
2: 아니 난 그냥 리비아탄들이 걱정돼서. 아, 맞아, 그래서 그래.
3: 자연스러웠어.
2: 조심해. 됐어.
4: 저기 리비아탄들인가? 봐. 어? 어?
1: 또 보자.
5: 새로운 위협 메카 다이노.

0: 좋아, 이거야. 지난 수년간 노력과 희생을 거듭한 결과 드디어 실험의 성과를 손에 넣게 됐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렴, 최고의 걸작들아. 명심해라, 너희는 두 차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메카다이노다.
1: 음성 확인, 덱스 헌터. 저희를 만든 주인, 명령 대기죠.
2: 루시오, 일어나. 아래로 좀 내려와 줄래?
3: 로라이모? 나도 모르겠어. 별일 아니기만 해봐. 왜요, 로라이모? 오늘도 팬케이크 만들어야 해요.
4: 루시오도 널 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5: 안녕!
3: 지툼도?
5: 루시오!
3: 말도 안 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5: 팬케이크가 맛있다고 들었거든.
3: 언제까지 있을 거야?
4: 원하는 만큼 오래 있어도 돼.
5: 신난다!
3: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5: 다이너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줘! 특히 거기 공룡들에 대해서!
4: 그럼 난 이만 주방에 일이 있어서.
3: 공룡 얘기는 1급 비밀이야.
5: 알았어.
4: 루시오, 다이노어스에 문제가 생겼어.
3: 알았어요. 이따 보자, 치튼도.
5: 어? 저도 임무 있어요?
4: 혹시 너 팬케이크 만들 줄 아니? 앞치마 꼭 하고.
3: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2: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다친 게 관찰 카메라에 잡혔어. 덱스 헌터가 한 짓이 분명해.
6: 저희만 믿으세요, 박사님. 가자, 얘들아.
3: 가자, 저! 바로 여기야.
6: 좋아, 서둘러 치료하자. 오즈, 제이민, 저쪽을 부탁해.
3: 알았어. 안심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6: 왜 그래, 루시오?
3: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트리케라톱스들이 겁에 질린 것 같아. 이제 곧 낫게 될 거야.
7: 아파도 조금만 참아.
8: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이것 좀 봐! 이빨자국인데 다이너스의 그 어떤 공룡과도 일치하지 않아?

0: 괜찮아? 백스헌터의 아머다이노도 아니고.
1: 느낌이 안 좋은데?
0: 그러니까 말이야. 만약 아머다이노가 아니라면.
2: 야, 설마 또 다른 괴물은 아니겠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3: 다이노스터 빨리.
4: 저 뭐야? 다이노모빌로 빨리. 오즈, 뭘 해야 할지 알지?
3: 뭐게 한다.
2: 부타라모델 대신.

0: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어? 모르는 게 나을걸?
1: 우즈! 빨리 합체해!
2: 좋았어!
1: 스테건 트럭! 전투 준비 완료!
2: 이쪽은 됐고!
1: 루시오! 제이민!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해!
0: 접수 완료! 메타볼트리! 비행 준비 완료! 메타볼트리!
2: 저 녀석들은 뭐지? 말하는 공룡 로봇?
3: 뭐든 아무 다이노보다 훨씬 더 사납다는 건 확실해.
1: 아직 멀쩡해. 다시 전투 준비! 위아래로 하나씩 맡아. 스테고 해머
4: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2: 완전 파괴하잖아.
0: 메타 볼트 발사.

0: 다이너스터 파괴한대.
1: 안 되겠어. 다 같이 합체하자.
2: 다이노모빌 사단합체 시작.
3: 다이너스터 파괴한다.
1: 녀석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
4: 루시오가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5: 엄청 애쓰는 중이거든.
3: 제발 조금만 더 애써줄래?
1: 모두 지금이야.

0: 프라이머!
1: 너희 팀은 생각하는 게 정말 뻔하군, 로. 메카다이노, 합체!
2: 우릴 방해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0: 아, 얘들아, 어떻게 된 거지?
3: 합체를 한다고?
2: 각오해라!
1: 이걸로 끝내주마!
0: 막아!
4: 스톱킥!

0: 라이노 스톰!
1: 안 돼! 퀀텀 소드가 망가져버렸잖아!
2: 저 녀석 보통 강한 게 아니야! 우리 공격이 하나도 안 통한다고!
3: 그럼 새로운 공격을 시도해봐야지! 안틀러 파워 충전!

0: 하는 거 맞아?
1: 방금 공격으로 에너지를 다 썼어. 재충전이 필요해. 설마...
2: 말도 안 돼!
0: 제발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2: 나를 버려!
1: 이걸 어떻게 버텨?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3: 그럼요, 엄마. 아무 일 없이 잘 있어요. 놀랄 일도 없고요. 으아! 어?
4: 무슨... 어? 으아!
3: 우와! 저게 뭐야? 이번 여행은 엄청 혼란해질 것 같은데?

0: 우와, 뭐 어떻게 된 거지?
1: 우리 방금 퀀텀 점프를 한 거야?
2: 아무것도 조작 안 했어. 메타트론이 한 거야. 하지만
0: 그 머리가 두 개인 괴물은 어디로 간 거지?
1: 뭐?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눈보라를 조심해.
1: 그래서 공정 구조에 대응하고 또 일렉트로도 상대할 겸 서둘러 에어로제트를 완성했단다.
2: 그리고 너희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테디가 파일럿인 것도 숨겼는데 어때? 깜짝 놀랐니?
3: 당연하죠.
4: 마침 일렉트로 때문에 귀찮았는데 잘 됐네요.
5: 그럼 테디 오빠도 이제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인 거예요?
6: 물론이지. 잘 부탁해, 선배님들.
4: 그래, 선배들만 믿고 잘 따라오너라. 에헴.
2: 태호도 오랜만에 형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 좋겠네.
7: 전혀요. 어?

0: 테디 형이 파이어로버가 된 게 그렇게 싫어?
1: 내가 볼 땐 딱 적임자 같은데? 국제 소방관이라 능력도 있고.
2: 그런 거 아니야.
0: 그럼 뭐 어릴 적 기억 때문인가? 옛날부터 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야. 재밌는 건 모두 독차지. 맛있는 것도 몽땅 독차지.
3: 글쎄 아니라니까.
4: 그런 거였어? 그건 어릴 때 얘기지. 그만 잊어버려 동생아. 가서 잠이나 자자.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형제의 우애를 가져보자고.
3: 뭐? 같이 지낸다고? 진짜 싫어.
4: 에이, 역 귀여운 녀석. 그럼 선배님들 잘 자요.
3: 아우, 진짜.
5: 잘 자요.
6: 여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7: 힘내 여보, 5분만 더 올라가면 돼.
6: 어? 아까도 5분이라면서. 그 전에도 5분, 전전에도 5분. 혼자 타임머신이라도 탔어?
7: 아, 이번엔 진짜야. 어, 저기 봐, 메가봉 보이잖아.
6: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0: 누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학교에 오는 거야?
1: 처음 보는 찬데 누구지?
0: 어떻게 된 거야?
2: 형이 태워다 줬어. 싫다는데 굳이.
3: 그렇게 말하면 형 섭섭하다. 그 찔찔이 꼬맹아.
1: 저분이? 눈부셔.
2: 그놈의 그 찔찔이 소리 좀 그만해!

0: 정말.
1: 왕자님은 이름이 뭐예요?
2: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베이비들. 그리고 우리 꼬맹이한테 또다시 저런 짓을 하면 이 오빠가 대치할 거야.
3: 네, 왕자님.
2: 우리 코찔찔이 꼬맹이 괜찮아?
0: 또! 코찔찔이도 꼬맹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왜 형이 오는 걸 싫어하냐고? 이래서 싫어해! 맨날 잘난 척하고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또! 날 어린애 취급하니까!
4: 얘들아, 긴급구조 요청이야.
5: 오늘 아침 내가 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두 명이 돌풍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믿기지 않게도 눈보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아니, 겨울도 아닌데 웬 눈보라요?
4: 우리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지만 사실이야. 구조 헬기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공중으로 접근해야 해. 태호와 테디, 너희들에게 맡길게.
7: 네!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

0: 정말 저기만 눈보라가 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 날씨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구조에 집중해, 꼬맹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0: 알고 있다고. 이럴 때까지 잘난 척을...

0: 또 흔들려서 절벽에 부딪히겠어. 어서 끌어올려.
1: 여보, 정신 차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0: 흔들림이 심해서 쉽지 않아요. 부스터 최대 출력!
2: 걱정 마세요. 모두 무사해요.
1: 여보.
0: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2: 천만에요. 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세요.
0: 없어서 벌써 연료가 바닥났어요. 무슨?
3: 뭐 하는 거야? 안전한 곳까지 유도했었어야지, 이 꼬맹아. 에어로 체스 액션. 구조 헬기 확보 완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헷!

0: 어? 저건 또 뭐야? 어? 조심해! 고! 어느 쪽을 후회해야지? 그래!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산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어린이 혼자서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요.
0: 또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서 다녀야 해요. 그리고 위험 또는 금지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요.
3: 너무 무거운 배낭도 메지 않도록 해요. 중간중간 꼭 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어른에게 말해요.
4: 그래, 어린이는 쉽게 지치니까 우리 꼬맹이처럼 말이야.
5: 꼬맹이 아니라고 했지!
1: 구급약품을 챙기고 손전등, 건전지, 비상식량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맞는 건 왜냐하면
1: 바다에 못 들어가서?
0: 아, 그렇지. 그리고
1: 그리고
0: 복등고래.
2: 복등고래?
3: 아마도요.

0: 그런데
1: 이건 먹어요.
2: 아빠가 질문 계속하기 전에 둘이서 물놀이 더 하고 오는 건 어떨까?
3: 좋아요. 누나, 동굴에 마냥 그럼 악어 말고 상어들은 어떡하지?
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어들을 먹일 차례야. 두둠칫 둠칫.
3: 못하겠어.
4: 좀 더 연습해보자, 제피.
3: 난 이제 포기야.
5: 나도 잘 못하잖아.
2: 제가 같이 춤춰드릴게요.
4: 고마워, 테시. 근데 제피가 더 도움이 필요할 거야. 박자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0: 너희 다 끝났니? 아빠 이제 정말 일해야 되는데.
4: 아빠, 잠시만요.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0: 내가?
4: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제피!

0: 우리가 해냈어! 해냈다고!
1: 잘했어! 그럼 아빠는 이제 이래도 되지?
2: 아니요. 이제 다른 춤을 도와주셔야죠, 아빠.
1: 다른 춤이라니?
2: 하나, 둘, 셋, 출발!

0: 치기에 털복숭이들의 털이 묻었다니까.
1: 네네, 그러시군요 고객님.
0: 오. 이 멋진 녹색 반짝이 엉덩이를 봐. 이런 게 지구에 있을 리 없잖아.
1: 어쨌든 오늘은 지구로 돌아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0: 아니, 여기 모든 그 털복숭이 녀석들 털만 떼어내고 다시 검사하면 된다고. 잠깐만, 바이러스 치고 털복숭이 녀석들이 왜 아직도 저기 있는 거지? 야!

0: 고객님! 고객님!
1: 내가 잡힐 줄 알고 여기만 통과하면 된다.

0: 사람을 가리든 뭐든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으로 간다.
1: 우주 항공 시대 4.
0: 화물칸이든 뭐든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으로 간다.

0: 마크?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인가 봐.
1: 응? 어? 저들이 왜 여기야?
2: 간만에 전부 다 모였네. 자, 6,500만 년산 도넛 주스야.
1: 여기 내 연구실.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없는 인간.
1: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코코라 퀼리티 투바론 온브릭 생성의 자랑스러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 요즘 회사가 바빠요.
3: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야근이야.
0: 근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지구가 난리래요.
4: 왜요?
0: 아니, AI가 생기면서 지구인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졌대요.
3: 저도 들었어요. 이미 AI가 레벨 5래요.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많이 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은 다 로봇이 한다잖아.
3: 맞아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래요.
5: 그 찬란 지구인들도 쓸모가 없어지는군요.
3: 쓸모가 없어? 왜요?
5: 아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AI가 다 대신한다면서요. 그럼 지구인들이 할 게 없잖아?
3: 할 게 왜 없어요? 시간 나면 그림도 그리고 EBS 보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5: 그러니까 문제죠. 그림이나 공부나 AI가 더 잘하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3: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5: 아니, 뭐하러 에너지를 써요. 그냥 누워있어.
3: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냐니까.
5: 아니, 뭐하러 그래.
3: 즐겨 좀.
0: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될까?
6: 지금이 AI 시대인데 뭐.
7: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AI들이 일을 거의 다 해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8: AI가 대신 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보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9: 근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사는데? 그럼 그 AI를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
10: 그러네.
9: 직업들이 다 사라진대잖아. 그럼 그 AI는 누가 사는데?
8: 그 AI는 내가 샀으니까 그걸.
9: 그러니까 그 살 돈이 어디서 만드는 거야?
8: 그 살 돈은 옛날에 AI 시대 전에 벌어둔 돈으로 내가 살게.
9: 그럼 AI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8: 그 사람들은 뭔가 또 사는 방법이 생기겠지. AI가 할 수 없는
9: 데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방법.
7: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AI가 농업 같은 걸 대신에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는 쌀 양도 멀쩡히 지금처럼 유지가 될 테고 이러면 딱히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9: 지금은 쌈 판매율보다 고기 판매율이 더 높아.
7: 어쨌든 먹는 거 많아.
11: 그치만 근데 그 일자리를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아까 말했지 보조를 두거나 아니면은 빠질 때 그거를 주는 게 나아.
7: 우리도 이제 꼭 그렇게 될 수 있어.
8: 그치, 우리 있을 때 이야기.
9: 이미 그렇게 됐어 지금.
7: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미 잘리고 직업이 조금씩 없어지는 중이야.
8: 또 AI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지 않을까?
7: 그러겠지.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났겠지. 예전에는.
9: 그럼 그 직업을 또 대체할 또 다른 AI가 나타나지 않을까?
7: 그래도 또 다른 AI가 생기면 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면은 공존할 수 있다.

0: 있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 한데. 맞아.
1: 아,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건 뭐야?
2: 편의점 알바.
0: 난 회사원.
3: 근데 그건 무인 편의점이 많으니까.
4: 네. 지금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노동자들을 블루라인인가 블루잡인가 그렇게 부르거든. 그 블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을 더 줘.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려면은 막 오류가 나고 막 부서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노동 일을 하는 것에 더 연봉이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0: 좀 더 하고
4: 내 생각에는 아마도 노동 일 하는 거는 안 사라지지 않을까?
0: 나는 과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
1: 좀 뭔가 지성인? 뭔가 정확한 수치로만 하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
4: 내 생각에는 AI 쓰는 이유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솔직히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맞아.
4: 그 AI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효율 같은 거는 훨씬 더 올라가잖아. 선생님 같은 거는 선생님도 아무튼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I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해.
1: 그치, 감정이 없으니까.
4: 그렇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AI를 쓰는 게 아닐까.
1: 맞아.
4: 제 말은요, 그 대체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지 완전히 그냥 뿌리가 완전 뽑혀버린다는 건 아닌 거죠. 네.
2: 근데 나는 솔직히 AI가 일자리를 다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입고 자고 먹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
4: 근데 그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자본이 있어. 이렇게 돈이 막 뒤에 막 쌓여 있어. 막 돈 주워 먹고 막 그래. 그냥 돈 막 뒤에 막 싹 쌓여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벗는 이유를 직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1: 이번 이쪽에서 돌까?
0: 오케이. AI 만드는 사람.
2: AI가 AI는 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과학자들의 지식이 AI에 들어가 있는 건데 AI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과학자를 어떻게 이겨?
1: 근데 AI가 요즘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지.
2: 그러면은 나는 AI를 통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
4: 그 핸드메이드 기술은 지금도 뭐 수제 햄버거, 뭐 수제 뭐 의자, 수제 컵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막 환장해서 막 가잖아. 근데 AI 시대는 더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AI가 다 만들잖아. 다 기계가 그냥 딱딱딱딱 컵도 딱딱딱딱 찍고 게임들도 딱딱딱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 주는데, 핸드메이드 기술은 아까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따라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핸드메이드 기술의 발명품은.
1: 로봇 핸드메이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하면 로봇은 디디디디디 이 수도를 한다면 인간은 하나하나씩 주문 제작으로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
2: 약간 반지 같은 걸 만드는 사람만 봐도 자신의 생각을 이 조그마한 반지 안에 담아내려고 몇 개월 몇 주를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0: 로봇은 그냥 입력한 걸 그대로 수행한다.
4: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정서적인 가치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 그 로봇을 만들려고 공장 지어? 땅 사?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데 기계 사? 그 로봇이 탄생을 했어.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들려고 수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그래서 그 만든 그 물건의,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은 막 3,000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솔직히 진짜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로봇이 만든 게 훨씬 가치가 높아.
0: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한땀 한땀에서 만드는 거니까.
4: 사람이 만드는 것도 내가 입력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3: 근데 공장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
2: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만든 게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
1: 그치.
2: 맞아.
1: 근데 나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눈 주고 안 잘래. 왜냐하면

0: 기계가 만든 걸로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거나 선물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걸쓸 필요가 없지
1: 근데
0: 않을까?
1: 만약에 고흐가 그린 그림이면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니까 몇 시간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여 그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AI가 똑같이 학습해서 고흐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 그렸다고 해도 고흐가 그린 거의 가치는 가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
2: 나 니네들의 의견이랑 비슷한 게반 고흐는 정신병이 있었어. 알지?
3: 알지? 응,
2: 반
3: 있었어.
2: 고흐
3: 몰랐어.
2: 그니까
3: 난 방호 몰라.
2: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반 고흐가 정신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AI는 멀쩡하잖아. 근데 반 고흐가 그린 거는 약간 으아 막 이럴 때 그린 거잖아. 근데 AI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 고흐는 정신병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간 노력 같은 걸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의 희소성 있잖아, 그 머릿속에. 그렇다 보니까 나는 반 고흐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더 가치가 높다고
1: 쟤 이해 아예 못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돼.
4: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하면 되는 거.
2: 네. 그러니까 취미들이 늘어서 취미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정식 직업이 되고 그 정식 직업들이 많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인간 시대가 오고 걔네들이 아, 또 귀찮다 하면서 AI 시대가 오고 이게 반복인 거지. 그러니까.
3: 그치.
1: 점점 그러면 점점 퇴화했다가 다시 발전해 나간다.
4: 그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인간 세대로 다시 돌아갔다가 미래를 이어나가려면은 공부를 해서 그 AI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3: 나도
2: 그때는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지금도 막 수능 사라진다 그러고 막 지금 난리잖아, 공부에 대해서.
0: 공부를 아예 안한 사람들은 진짜 그게 원래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놀다가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를 인간으로 대체를 당하면 인간이 완전 무력해질 거고 일을 안 하고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안 하는 거지. 나 같으면 공부를 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
4: 하면 되지.
5: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0: 아니, 절대 아니지.
1: 쓸모가 없다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4: 일을 안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6: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은 우리보다 더 낮은 동물들이 있잖아. 근데 동물들도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쓸모없는 게 아닌 것 같아.
0: 생명은 쓸모없는 게 있지. 또 많고 없지도 않아. 물건 정도는 쓸모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어.
7: 그리고 아무리 진짜 일안 하고 막 집에서 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막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0: 맞아.
5: 각자 여러분의 그 쓸모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0: 나는 그냥 살아있어. 뭐든지 할수 있어. 그냥 그게 제일 쓸모 있지.
1: 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
4: 나는 뭔가 욕구가 있어.
6: 함께 대화할 수 있어. 함께 친근하게 지낼 수
2: 아니, EBS는 안 끝나, 일단. EBS는 쭉 이어져 나갈 거고, 안 끝날 거고, AI를 맞추는 그냥 개념 학습?
0: 오빠는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1: 그냥 똑똑한 거야.
4: AI를,
3: 어?
4: 누구세요?
3: 와,
8: 직장인이세요?
3: 직장입니다.
8: 회사,
9: 안녕하세요.
4: 화이팅.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2: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분 아니야? 아까 애니메이션처럼 나올 때?
4: 왜요? 왜요? 없어요.
3: 없어요.
6: 맨날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또 가기 싫어요.
9: 근데 휴가가 있지.
0: 연차 쓰면 돼.
6: 야, 근데 휴가하면은
2: 근데
6: 일자리가 없어.
2: 방학은 공짜야.
4: 두달 동안.
0: 방학 때는 월급 안 받아.
1: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때문이 아닌데.
2: 나는 교대를 갈 만큼 똑똑한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0: 맞아.

0: 찾았다.
1: 여기 있었네. 안녕.
0: 우리 지금
1: 숨바 꼭지 할 거야.
2: 같이 할래?
3: 당연히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숨어. 내가 찾을게.
1: 책 보면서 못 찾을 텐데.
3: 내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 찾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슴 언니 찾는다. 다시 책 봐야지.
2: 일, 내도 숨어. 난 어디 숨지? 그래, 네 뒤로.
1: 사.
2: 이런. 사.
1: 거기 이름?
2: 바로. 오.
3: 다슴 언니 찾는다. 사 찾았고, 일도 찾았고. 오.
1: 빼기 일은?
2: 바로 사.
1: 봐! 오가 손가락으로 우리 가리켰어.
2: 오가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나는요, 삼. 숨바꼭질 달인이지. 더하기 3은
0: 바로
3: 오. 다슴 언니 찾는다. 2도 찾았고 3도 찾았고. 5 빼기 3은
0: 바로 2. 손가락 표시가 두 개 있어.
1: 오가 우리 찾았네. 대체 어떻게?
0: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된 거지?
3: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자, 이번엔 내가 숨을게.
1: 2
0: 2
1: 3
2: 4
0: 다슴 언니 찾는다.
1: 조심.
2: 더기서는 바로
3: 오.
1: 찾았다.
3: 대단한데? 그럼 또 찾아볼래? 오.
2: 빼기 4는
1: 바로 2.
0: 아사.
2: 조심.
0: 더하기 2는 바로
3: 오.
2: 찾았다.
3: 굉장해. 그럼 또 찾아볼래? 오.
0: 빼기 2는
1: 바로 3. 찾았다.
3: 정말 대단해. 너희 모두가 날 찾았네.
0: 숨바꼭질 잘하는 법 좀 알려줄래?
3: 물론이지. 이렇게 해봐.
0: 사.
2: 미안.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데이비드 애텐버러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연계의 이야기를 밝혀왔습니다. 그가 우리 행성의 생명체를 탐험한 덕분에 우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됐죠.

0: 그 비밀을 밝혀냈죠.
1: 안녕.
0: 지금부터 애튼버러와 함께 전 세계로의 특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지구상 가장 외딴 곳으로 여행해야 하죠. 이런 극한의 장소에서는 다양한 서식지 덕분에 특정 종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기후와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며 생존이 더 쉬운 곳이죠.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자연 환경 중 하나입니다. 광활한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생물들을 끌어들이죠.
2: 이 거대한 장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문객들을 보호합니다. 위에서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죠. 호주의 이 지역은 정기적인 열대성 저기압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3: 이 복잡하게 얽힌 석회암 벽은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장벽 역할을 하죠. 안쪽의 물은 따뜻하고 얕아서 방문객들에겐 이상적인 안식처가 됩니다.
2: 전 세계의 다양한 동물 공동체가 이 거대한 야생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서식지 중 하나가 됐죠.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이주 동물들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이곳에 오는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동물이 있죠.
3: 만타 가오리는 유목민이에요. 아주 거대한 친구들이죠. 날개폭이 6에서 7미터나 되고 무게는 1.5톤에 가까워요. 그들은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이곳에 오지만 번식을 하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안식처로도 이용하죠.
2: 만타 가오리들은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이곳에 도착합니다. 수많은 만타 가오리들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남쪽 끝에 있는 레이디 엘리엇 섬 주변 바다로 향합니다. 만타 가오리들에게 이곳은 천국이죠. 이 거대 바다 녀석들이 약간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미용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놀래기들이 운영하죠. 이 헌신적인 청소부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은 고객의 몸 바깥쪽뿐만 아니라 안쪽에 죽은 피부와 기생충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보기에는 위험해 보일지 몰라도 걱정 마세요. 청소 물고기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모든 고객들 중 만타 가오리가 그들의 VIP 고객입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만타 가오리들이 참을성 있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죠.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대기하는 것처럼 기회가 올 때까지 원을 그리며 돌아다녀요. 자기 차례가 되면 만타 가오리들은 완전히 몸을 맡기죠. 순식간에 청소부들이 만타 가오리 쪽으로 달려듭니다. VIP 고객이니 그럴 법도 하죠. 청소 물고기는 만타 가오리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리고 청소는 한 시간 동안 계속되죠.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는 최고급이에요. 하지만 가끔 청소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암컷

0: 놀래기 한 마리가 만타가오리의 살점을 물어뜯었어요. 이건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파트너가 암컷을 쫓아가요. 이건 업계에서의 엄한 꾸짖음과 같은 거죠. 수컷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한 번의 실수라면 만타가오리는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단골 고객들이 떠날 위험이 있는 거죠. 다행히도 실수로 인해서 고객이 떠난 것 같지는 않네요. 만타가오리가 돌아왔고 영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만타가오리들에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정말로 훌륭한 안식처죠.
1: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보호할 완벽한 환경을 찾아 때론 지구 전역의 엄청난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따라 늘어선 수백여 개의 섬들에는 저마다의 알맞은 서식지가 존재하죠.
0: 이곳은 헤론 섬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의 새들이 안전하게 둥지를 틀 곳을 찾아 이곳을 방문하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따뜻한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새들에게는 먹이가 풍부한 셈이죠. 그래서 1년 내내 엄청난 수의 바다새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하지만 새들이 알을 낳아야 할 때가 오면 육지로 가야 하죠.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아주 제한적이라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침입자가 있어도 둥지를 절대 떠나지 않죠. 안녕? 검은 제비 갈매기는 매우 헌신적인 부모입니다.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선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죠. 매년 150만 마리가 넘는 새들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섬들로 와서 번식을 합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새를 보려면 해가 진 후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 비밀스러운 친구가 도착했다는 저 신호는 그들의 특이한 울음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옛 선원들은 이 새의 특이한 울음소리 때문에 유령새라고 불렀죠. 정확히는 쐐기꼬리 슴새입니다. 새의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저를 그들의 번식지로 안내했죠. 이들이 진정한 바다 새들입니다. 먹이를 찾을 때는 바다 위를 날거나 수면에서 수영하며 물고기를 잡는데 아주 능하죠. 반면에 육지로 와서는 우선 어둠 속에서 와야 하고 장육이 때때론 그리 능숙치 못하죠. 야간 투시 카메라로 보니 장육 실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새들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놀랍게도 6,400km나 비행했죠. 바다에서 몇 달 동안 먹이를 먹은 후 번식을 위해 육지로 와야 했습니다. 한 번 짝을 이루면 헌신적인 커플이 되어 암수 모두 부모의 역할을 나눠 맡아요. 이곳에 나무가 있긴 하지만 쐐기꼬리 슴새는 땅을 파고 둥지를 트는 걸 선호하죠. 여기엔 태어난 지 3주 된 새끼가 먹이를 기다리고 있네요. 쐐기꼬리 슴새 부...

부모가 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새끼들은 계속해서 먹이를 필요로 하지요. 새끼들의 요구 때문에 어른 새들은 계속해서 바다로 날아가 더 많은 먹이를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륙할 때도 착륙만큼이나 서툴죠. 다행히 여름철에는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헤론섬 바로 너머 바다에는 카프리콘 애디라고 알려진 풍부한 소용돌이 해류가 있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을 끌어올려 표면으로 풍부한 영양분을 옮겨줍니다. 이것이 해양 생물인 플랑크톤의 대규모 번식을 촉진하죠. 이는 전체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바다 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물고기가 특히 많죠. 헤론섬을 둥지터로 선택함으로써 새끼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산호는 지구상에 적어도 5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새로 생긴 산호천은 수천 마리의 동물들에게 집을 제공했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동물 군집 중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산호초 주민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곳은 리자드 섬인데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흩어져 있는 수백여 개의 섬 중 하나죠. 그리고 이곳의 얕은 석호는 뛰어난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곳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은 산호초를 구성하는 동물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구 덕분에 이제 우리는 산호초가 열대우림만큼이나 많은 생물종을 지원한다는 걸 알게 됐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이 모든 다양성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리자드섬 산호초가 풍부한 이유는 일부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한 식물들 덕분이죠. 이들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고 산호초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맹그로브죠. 뿌리 사이사이에는 온갖 모양과 크기의 어린 물고기들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들 중 많은 수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나중엔 가장 사나운 포식자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이 맹그로브 보육원의 존재는 산호초의 물고기 개체군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맹그로브는 보육원일 뿐만 아니라 놀이터가 되기도 하죠. 게임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동물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인 어린 시절을 살아남는 것이에요. 아기 거북, 가오리, 심지어 상어들도 이곳에서 몸을 숨기죠. 이 어린 검은 꼬리 상어들은 겨우 몇 주 된 것들이에요. 성체가 되어 이곳을 나설 때 크기에 6분의 1에 불과하죠. 생후 1년 동안 맹그로브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릴 때는 더 큰 상어들에게 먹힐 수 있거든요. 여기 맹그로브에 얽혀있는 뿌리는 큰 포식자들을 막아내고 그들이 어린 상어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해주죠. 어린 상어들이 성장하면 결국 이 보호소를 떠나

맹그로브 뿌리 너머의 산호초로 나가게 될 거예요. 다음 도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혼잡한 생태계 중 하나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0: 전 세계에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집을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의 열대우림에는 완벽한 서식지를 만들어낸 동물이 있죠. 이 동물은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켜 이를 이루어냅니다.
1: 제가 찾고 있는 동물들은 시각이나 후각이 아닌 아주 다른 고도로 발달된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 먹이를 찾아요. 그들을 찾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집을 찾는 겁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는 깊고 어두운 동굴 같은 곳 말이죠. 이곳은 고만통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광대한 지하 터널과 대성당 크기의 동굴들이 네트워크처럼 이어져 있죠. 수백만 년에 걸쳐 물줄기에 의해 깎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놀라운 동굴살이 전문가들의 집이 되었죠. 제 위쪽 동굴 천장을 보시면 어둠 속에 숨겨진 엄청난 수의 박쥐들이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거대한 배설물 언덕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박쥐가 이곳에 숨어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에 100만 마리의 박쥐가 있다고도 하네요. 어둠 속에서는 그들을 볼 수 없기에 특수 촬영 카메라를 이용해 천장에 빽빽하게 매달려 있는 녀석들을 포착합니다. 그들의 작은 눈은 어두운 곳에 적응되어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은 뚫지 못하죠. 하지만 수백만 년 전 이 박쥐들은 반향 정리 또는 소나라고 알려진 놀라운 유도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박쥐는 목구멍에서 매우 높은 음높이의 소리를 만들어 앞으로 내보내죠. 이 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오고 박쥐의 큰 귀로 감지합니다. 이 귀는 계속 움직이면서 박쥐가 정확하게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죠.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박쥐들은 안전한 은신처를 떠나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제 박쥐들이 그 반향 정위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와 천장 가까이로 날다가 이 작은 입구를 통해 휙 나가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심지어 절 피하기도 하죠. 반향 정위 덕분인데 저기 가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대이동은 동굴 더 깊은 곳에 있는 통로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동굴의 주요 출구 역할을 하는 굴뚝 쪽으로 60m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쥐들이 어떻게 100만 마리의 대규모 탈출을 이루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죠. 꼭대기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제 박쥐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지금 박쥐들이 출구 근처의 작은 동굴에 모여 빙글빙글 돌며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네요.

밖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들과 이곳 하늘을 공유하는 또 다른 동물 그룹에 속하는 사냥꾼들이죠. 매, 독수리, 솔개들입니다. 악쥐들이 떠나기를 꺼려했던 이유죠. 이제 그들은 끊임없는 대규모 물결을 이루며 수적 우세에서 안전함을 찾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물론 대부분의 박쥐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향 정위 능력을 사용해 먹이를 찾는 거죠.

0: 모든 종은 생애 초기 단계가 가장 취약합니다. 성체가 되는 건 가장 큰 도전 과제죠. 그래서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보호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 보르네오 정글에서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죠.
1: 나비예요. 나비는 알에서 부화해 다리가 달린 작은 벌레로 태어납니다. 물론 얇은 피부에 기름기를 가득 머금은 듯한 이 애벌레는 새나 파충류에게 맛있는 먹잇감이죠. 그래서 애벌레들은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애벌레는 아름다운 호랑나비 애벌레인데 새의 배설물로 위장했어요. 만약 이 위장이 새를 속이지 못하면 또 다른 방어수단이 작동하죠. 이건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 위험한 단계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애벌레들은 이제 날개를 만들고 성체로 변합니다. 정말 극적인 변신을 겪게 되는 거죠. 애벌레는 먼저 보호막으로 자신을 감싸는데 이건 일종의 탈의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몸을 해체했다가 완전히 재구성하죠. 약 10일 후 나비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이제 날개의 혈관을 따라 체액이 이동하면 날개를 최대 크기로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나비의 앞날개와 뒷날개를 합치면 정말 멋진 비행장치가 되죠. 더군다나 이 날개들은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비의 날개는 동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고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비의 커다란 날개는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넓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럼 이 아름답고 복잡한 무늬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밀은 날개 표면의 미세 구조에 있죠.

0: 지붕의 타일처럼 겹쳐진 이 비늘들은 한때 작은 감각기였던 당모에서 진화했는데 일부는 날개에 색을 입혀주는 색소주머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날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각도에서 볼 때 빛을 분산시켜 찬란한 무지갯빛을 보여주기도 하죠. 전 세계에는 18,000종 이상의 나비가 있는데 각각의 고유한 날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색깔과 화려한 무늬들은 수컷나비와 암컷나비가 서로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짝짓기 준비가 된 성체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적합한 짝을 식별할 수 있게 되죠. 수컷과 암컷이 만나면 의식적인 춤을 추며 서로 주위를 날아다닙니다. 각자 상대방의 비행 기술과 날개 무늬를 확인하는 거죠. 둘 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짝짓기가 이루어집니다.
1: 수백만 년 전, 식물들이 지구 표면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생물들의 길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식물 개척자들의 놀라운 예를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만나볼 수 있죠.
0: 이곳은 경이로운 곳이에요. 갈라파고스. 불에서 태어난 섬들이죠. 이곳의 거주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여기는 군도의 중심에 있는 산타크루즈 섬입니다. 이 섬은 자체적으로 날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경사면은 녹색 외투로 덮여 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습한 해양성 바람이 이 용암산에 부딪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바람이 식어서 더 이상 수분을 품고 있을 수 없게 되고 안개와 비로 응결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곳은 거대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처럼 보이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갈라파고스이기 때문에 이 숲은 좀 다르죠. 이 식물들은 진짜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 섬들이 지구상의 독특한 위치에 놓인 건 운명과도 같죠. 적도 바로 위에 있어서 1년 내내 따뜻하고 햇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두 개의 바람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는 거죠. 남동 무역풍은 남아메리카에서 불어오고 북동 무역풍은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에서 내려옵니다. 이 두 바람이 갈라파고스의 생명줄이죠. 이 바람들이 최초의 정착자들을 새롭게 생겨난 화산섬들로 실어 날랐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수백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날아왔어요. 대부분은 바다에서 사라졌고 섬에 도착한 일부의 씨앗들 중 대다수가 불모의 뜨거운 바위에 떨어졌지만 몇몇은 운이 좋게 살아남았죠. 이 놀라운 식물은 민들레의 친척입니다. 토양도 비도 없는 곳에서 자랄 방법을 찾아냈죠. 이 얇은 화산 토양에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칼레시아 나무들은 구름과 안개에서 수분을 모을 만큼 똑똑하고 키도 컸죠. 그것만으로도 전체 식물과 동물 군집을 유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마법과도 같은 일을 해낸 거죠. 이 제주 덕분에 숲 전체가 생명력을 얻게 됐습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가느다란 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는데 안개가 그 위에서 물방울로 변하고 나무줄기를 따라 흘러내립니다. 그럼 고사리들이 나무 껍질에 달라붙은 축축한 이끼에 뿌리를 내리죠. 수분은 거미와 다른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숲 바닥에는 웅덩이가 생기죠. 그러면 세상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잠자리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0: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섬의 서식지도 변합니다. 풍화되고 침식되며 해변이 생겨나죠. 에스파뇰라 섬에서는 바다가 모래 해안선을 만들어냈습니다.
1: 이곳은 갈라파고스 바다 사자들의 천연 해수욕장이죠. 이들은 갈라파고스에만 서식하는 소수의 포유류종 중 하나입니다. 섬의 해변은 그들에겐 훌륭한 보육원인 셈이죠. 여기서 바다 사자 새끼들은 안전하게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짜증나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요. 그리고 해변 근처의 안전구역에서는 부모들이 새끼들한테 수영을 가르칩니다.

바다 사자들이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성가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죠. 바위가 많은 또 다른 섬에서는 바다 사자들이 용암 도마뱀들의 도움을 받아 파리를 물리칩니다. 하지만 에스파뇰라의 모래 해변에서는 용암 도마뱀을 찾아볼 수 없죠. 그들은 근처에 더 따뜻한 바위들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곳 바다 사자들은 스스로 파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이런 작은 도마뱀들은 군도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각 섬마다 고유한 종이 있는데 생김새보다는 행동 방식에서 확연히 더 많이 다르죠.

여기 용암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 주변 바위 여기저기에 많이 있죠. 지금은 번식기라 수컷들이 영역을 확보하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쟁하는 방법은 팔굽혀펴기인데요. 보세요. 사실 이건 과학자들이 이 도마뱀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 장치입니다.

0: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셨죠? 이 팔굽혀 펴기는 횟수와 강도, 속도, 그리고 머리를 얼마나 높이 들어올리는지에 따라 다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응이 종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각 종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제스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각기 다른 섬의 용암 도마뱀 종들 사이에는 약간의 신체적 차이가 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제스처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교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언어 장벽으로 분리된 거죠.
1: 인간이 지구에 살기 수백만 년 전, 이상한 생물들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가장 성공적인 동물들, 익룡들에 차지했죠. 오늘날 해안선을 따라 이 특별한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0: 새들은 하늘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최초의 생물은 아니었죠. 이 선사시대 생물은 타페야라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큰 머리볕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백조와 거위는 때때로 바람을 타기 위해 날개를 들어 올리는데 이를 거위 날갯짓이라고 합니다. 아마 타페야라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큰 머리볕은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에서 그 기능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죠. 스코틀랜드 해안의 베스록에 있는 이 북극 갈매기 군락처럼요. 익룡들도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해안선 주변에서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당시에도 밀집된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드라마가 펼쳐졌겠죠. 이 군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요. 서로 가까이 둥지를 튼 북극 갈매기들은 먹이와 영역을 두고 이웃들과 다툽니다. 익룡들도 분명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했을 거예요.

아마도 타페아라는 번식기에 짝에게 과실을 하기 위한 용도로 그 거대한 머리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새들이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과시 행동을 했겠죠. 9회 후에 익룡들은 새들처럼 알을 낳았습니다. 익룡 배아의 뼈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새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죠. 게다가 새끼들이 부화한 후에도 계속 발달합니다. 그로 인해 일부 종은 거대해졌죠. 여기 케찰콰틀루스입니다. 7천만 년 전 백악기에 살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녀석들은 어떻게 지상에서 이륙했을까요? 현대의 글라이더는 그 거대한 익룡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길고 가는 날개를 가졌고 매우 가볍죠. 이 비행기계는 너무 가벼워서 엔진조차 필요 없습니다. 공중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견인뿐이죠. 이것이 케찰콰툴루스의 비행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거대한 날개폭을 가진 이 생물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큰 비행동물이었죠. 개찰 콰툴루스는 날갯짓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어요. 살아있는 글라이더였죠.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꼬리를 사용해 비행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동력 비행기와 새들에겐 꼬리가 있지만 개찰 콰툴루스 같은 진화한 익룡에게는 꼬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종이 훨씬 더 어려웠고 상당한 두뇌 능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찰 콰툴루스가 비행기보다 훨씬 더 기동성이 뛰어났다고 생각하죠. 개찰 콰툴루스는 틀림없이 인간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많은 기술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도를 유지하려면 상승 기류를 찾아야 하죠. 상승 기류는 태양열로 잘 데워지는 바위 같은 지형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기둥이에요. 상승 기류가 어디 있는지는 그 꼭대기에 생기는 하얀 솜털 구름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저기 하나 있네요. 우리가 고도를 유지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상승 기류를 이용하면 개찰 콰툴루스는 한 번의 비행으로 16,000km를 여행할 수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건 지구 전체 둘레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거리죠. 어쩌면 오늘날의 일부 독수리들처럼 이 녀석들도 매년 긴 이주 여정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네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0: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한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내 손으로 양념 만들기. 숙성 없이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초간단 홈메이드 즉석 고추장과 고추장을 듬뿍 얹어 싹싹 비벼 먹으면 꿀맛인 비빔밥.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유기열표 매실청 꿀팁부터 고추장에 조물조물 무치기만 하면 뚝딱 반찬이 되는 매실 장아찌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이 아들 광입니다.
2: 네, 저 유기열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리는 언제나 정갈하고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이 한식의 재료 맛깔랑 고추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2: 네, 그렇죠.
1: 자, 매일 사 먹던 고추장을 집에서 숙성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네. 재료를 할 것도 없어요. 네. 엄청 간단해요.
1: 고추장인데요?
2: 네네. 고추장이니까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춧가루도 찌개 넣은 고춧가루는 절대 안 됩니다.
1: 고운 고춧가루.
2: 네, 고운 고춧가루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요? 고추장이 고와요. 그리고 된장. 아오.

0: 된장인데?
1: 예.
0: 된장에 그 알갱이, 콩 알갱이가 없는 고운 된장.
1: 고운 된장.
0: 고운 된장이 필요하고요.
1: 네.
0: 아, 이제 그 대부분의 고추장 담그면 역계금이 필요한데, 역계금으로 엿을 쓰는데,
1: 네?
0: 아예 이게 조청 물엿 요게 필요해요.
1: 어, 조청 물엿.
0: 네, 조청 물엿. 이게 네. 살로다 만든 거라서요.
1: 예?
0: 맛있어요. 오, 덜 달고.
1: 덜 달고?
0: 예, 예.
1: 여기는요, 부재료?
0: 아, 그러고서 딴 거가 필요 없고요. 여기 뭐냐면 매실청이에요.
1: 어, 매실청. 예, 달콤하게.
0: 예, 예, 달콤하게. 그리고, 소주.
1: 네.
0: 한 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은 요.
1: 소금으로.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또 만들어 보는데, 이 고추장은 비빔밥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잖아요.
0: 그렇죠. 꼭 필요하죠.
1: 자, 비빔밥이 떠오르는데, 비빔밥 재료를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
0: 네네.
1: 어떤 재료인지.
0: 네, 시금치.
1: 네.
0: 예, 콩나물.
1: 네.
0: 그리고 무채.
1: 예.
0: 생채, 새콤달콤하게 생채. 식초 있고.
1: 식초.
0: 네,
1: 소금.
0: 거기에 소금 있고, 설탕 있고,
1: 네.
0: 참기름하고, 다진 마늘, 다진 파. 통깨.
1: 예. 자, 너무 간단한데요.
0: 네.
1: 자, 이젠 집에서도 고추장도 직접 담그면 음식의 품격도 달라질 것 같아요.
0: 네네.
1: 자, 유기열 선생님의 맛있는 고추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추장 해볼 건데요.
0: 네.
1: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그냥 섞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1: 그냥 섞기만.
0: 예, 섞기만 하면 되는데,
1: 네.
0: 요걸 하실 때 요 용량, 레시피를 정확하게 지키시면은,
1: 네.
0: 진짜, 아, 그냥 이건 초고추장 만들면 기가 막혀. 햇지가
1: 예.
0: 먹는 초고추장, 비빔밥.
1: 예.
0: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도 않아요. 잘.
1: 오.
0: 예. 막 부글부글 끓여서 넣거나 이런
1: 예.
0: 게 없어요.
1: 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장이
0: 네.
1: 될 것 같은데요.
0: 예, 예. 그러면서 초간단 하면서도
1: 네.
0: 맛있는 거. 그냥 다 볼까요? 그냥 한 번에 보서 잘 섞기만 하는데.
1: 네.
0: 자.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게 섞어야 돼요.
1: 자, 그럼 어떤 것부터 넣어야 돼요?
0: 조청. 아, 집에서들은 대부분의 요거를.
1: 네.
0: 아, 그 역길금으로 이렇게 엿을 만들어서 하는데
1: 네.
0: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다 만들어서 다 있는 거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조청 물엿.
1: 조청 물엿
0: 예,
1: 넣고요.
0: 예, 예.
1: 이 비율은 다 어떻게 돼요, 선생님?
0: 이 비율은 정확하게 레시피가 나중에 나갈 겁니다.
1: 아, 예,
0: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1: 그러게요.
0: 예,
1: 양이 다 다르기
0: 예.
1: 때문에.
0: 저기 매실청.
1: 매실청.
0: 매실청.
1: 자, 선생님 근데
0: 네.
1: 이 엿기름하고
0: 네.
1: 바로 고추장이나 된장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0: 엿기름하고 아니 이거 섞느라고 잘 안 섞고 힘들어 이제.
1: 먼저 이제 푼
0: 네,
1: 푼
0: 네,
1: 뒤에.
0: 푼 다음에 그다음에 소금.
1: 소금 넣으시고. 네. 자, 이 간을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0: 마지막에 이게
1: 네.
0: 된장으로도 되는데 조금 간을 더 하려고 소금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주 주세요.
1: 소주. 확실히 소주가 들어가면
0: 네.
1: 부패를 막는다고요? 상한 거 막는다고요?
0: 그렇죠. 상한 걸 막고 곰팡이 피는 거를 막고. 네, 그렇잖아요.
1: 사실은 제가 이제 요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 고추장은
0: 네.
1: 좀 처음 만들어보는 지금 기억이에요.
0: 네.
1: 기억이 없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래, 꼭 만들어서
1: 네.
0: 냉장고에 딱 넣고 먹으면
1: 네.
0: 아, 진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요.
1: 자, 근데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
0: 네.
1: 사실 고추장 하면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왜 된장이 들어가는지.
0: 원래는요, 메주가루로 많이 하세요.
1: 아, 메주가루?
0: 예, 예. 근데 메주가루로 하게 되면 숙성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1: 네.
0: 이 된장은 숙성도 다 된 거고 다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1: 예.
0: 예. 그러니까 그냥 집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즉석에서?
0: 예.
1: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0: 네.
1: 우리는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추장.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아, 나 혼자만 하지 마요. 같이 재우시다.
1: 자, 이거 그럼 제가
0: 예, 예.
1: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0: 예, 그래요.
1: 도와드릴게요.
0: 제가 고춧가루를 살살 넣겠습니다.
1: 네.
0: 자.
1: 요거 이제 잘 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거 있나요, 선생님? 요령.
0: 한번 해보세요. 요령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넘치지 않게 잘 치세요.
1: 아, 잘.
0: 그렇게.
1: 한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0: 짓는 것보다는
1: 예.
0: 딱 쥐고 탁.
1: 아, 이렇게 풀듯이.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예. 예.
1: 자.
0: 되죠?
1: 네.
0: 요리 많이 하셨어요?
1: 약간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0: 아니에요.
1: 우리 엄마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막 도와달라고 했고.
0: 예, 예.
1: 결국 이제 거실에
0: 가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나가라고.
1: 예.
0: 자,
1: 네.
0: 이게 고춧가루가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 뭉쳐버려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고춧가루만 잘 풀어주면, 이게 고추장이 되는 거야, 그냥.
1: 여기서요?
0: 네네. 이게 지금은 엄청 묽은 것 같아도요.
1: 네.
0: 고춧가루가 여기서 뿌르면은 아주 농도가 딱 맞아요.
1: 사실 지금 초고추장 같은 농도예요, 사실은 지금은.
0: 좀만 기다려봐요.
1: 선생님? 그리고요, 선생님.
0: 네.
1: 저는 이 고춧가루가
0: 네.
1: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고추장용 고춧가루예요?
0: 예, 고추장용 고춧가루로 빠야 돼요. 그 굵기가 달라요.
1: 네. 아, 다르구나.
0: 고추장 됐잖아요.
1: 진짜요, 선생님? 농도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0: 예, 예, 예, 예. 그 뭉글뭉글한 게 없어지도록 그냥 잘 지어야 돼요. 예. 딱 맞죠?
1: 예.
0: 점점 되직하니, 예. 근데 지금 먹어도 맛있는 게 바로 이 고추장이에요.
1: 그래요, 선생님?
0: 예, 예.

0: 어머, 선물이야. 얼마나 좋아, 이거.
1: 자, 그러면 이 맛있는 고추장을 가지고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자, 콩나물.
1: 네.
0: 소금.
1: 자, 소금 드릴까요?
0: 네.
1: 자.
0: 네, 넣어주세요. 한 꼬집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비빔밥에는 간이 잘 안 맞는 게 좋아요. 고추장으로 간 맞추는 게 좋아서 기본 간만 하게 됩니다.
1: 기본 간만.
0: 네. 다진 파마늘 다진 조금씩.
1: 파마늘.
0: 네.
1: 다진 파마늘. 다진
0: 마늘.
1: 이게 3등분 하는 거죠?
0: 아니에요. 이거 생으로 먹을 때는 마늘을 많이 넣게 되면 좀 그래요.
1: 이 정도.
0: 자, 그 다음에 통깨.
1: 통깨.
0: 네.
1: 이것도.
0: 네.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네. 예. 그리고 참기름.
1: 참기름.
0: 그럼 오케이. 됐어요.
1: 예. 근데 이렇게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선생님.
0: 반찬이에요.
1: 비빔밥에 넣어서도 맛있겠지만,
0: 예, 예.
1: 그냥 이렇게 따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예,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 네. 또 그릇 따로 쓰지 않고, 예. 우리 제작진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예. 설거지 많이 안 나오는
0: 설거지 많이 안 나오는 거. 예. 아, 집에서도 진짜 그렇게 하기 싫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또 똑같은 순서대로.
1: 예.
0: 네, 소금 조금 넣으시고.
1: 오늘 제가 요리 진짜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0: 예. 이제 먹어봐서 너무 싱거우면 이제 책임이야.
1: 파마늘 넣고요.
0: 예. 다진 파, 마늘.
1: 예. 예. 자. 그 다음에.
0: 통깨 좀 넣고요.
1: 통깨 넣고.
0: 예. 네. 그래서. 요리가 되네.
1: 참기름 자, 넣고요.
0: 참기름 좀 넣고.
1: 예. 이렇게 조물조물 또 묻혀서. 예. 이렇게 그냥 묻히면 그냥 묻힌 반찬이 되는 거고.
0: 그렇죠. 시금치 나물.
1: 시금치 나물이 되는 거고.
0: 오케이.
1: 정갈하네요, 선생님.
0: 자, 여기는 맨 먼저
1: 네.
0: 설탕.
1: 설탕 넣을까요?
0: 네, 넣어보세요.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보세요.
1: 자,
0: 자 설.
1: 그다음에
0: 당, 그다음에 소금.
1: 소금 넣을까요? 다 넣어요?
0: 소금 조금만 남기세요.
1: 자, 네. 자 그러면
0: 조금만 남기고.
1: 네네. 넣을게요.
0: 네. 그래갖고 먹어봐가지고
1: 네.
0: 또 뭐 싱겁거나 뭐 덜 시거나 그럼 더 넣어도 돼요.
1: 그러니까.
0: 네.
1: 제가 사실 이 무생채는 네. 새콤달콤한 게 제일 맛있거든요.
0: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은 이것도 새콤달콤하니 그냥 고기 먹어.
1: 그러게요.
0: 끝내,
1: 좋을 것 같아요.
0: 끝내, 예. 끝내줘요. 끝내줘. 그다음에 네, 고춧가루.
1: 고춧가루 다 넣을까요?
0: 너무 빨갛지 않을까요?
1: 네, 살짝만.
0: 네, 됐어요.
1: 네.
0: 그다음에 양념 넣어주세요. 마늘. 예. 다 빨갛게 됐잖아. 다 넣어도 돼요.
1: 예.
0: 자, 네. 그다음에
1: 다 넣을게요.
0: 네. 아주 통깨.
1: 네.
0: 네. 됐어요. 여기에 참기름은 안 넣습니다.
1: 네. 자, 여기는 참기름 안 넣고.
0: 왜냐, 식초다라는 음식에는 안 넣는 게 개운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자, 오케이.
1: 네. 아주 정갈하게 준비가 됐어요.
0: 됐습니다.
1: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비빔밥 만드니까 한번
0: 네.
1: 저희가 만들어 볼까요? 비빔밥으로.
0: 자, 비빔밥에는 뭐가 많아야 되죠?
1: 채소가.
0: 오케이.
1: 예.
0: 자.
1: 저도 비빔밥 먹을 때 밥보다 채소를 훨씬 더 많이
0: 그렇죠.
1: 해요. 밥
0: 네.
1: 비율은 1.
0: 그
1: 다음에 채소는 2.
0: 그렇죠.
1: 예.
0: 듬뿍 올려드릴게요.
1: 예.
0: 네.
1: 네. 사실 비빔밥 먹을 때는
0: 네.
1: 굳이 고기가 이렇게 안 땡겨요.
0: 그래, 예? 맞아요. 예.
1: 예.
0: 네.
1: 그 다음에
0: 오늘은 고추장이 주 재료라서 가운데다가
1: 예.
0: 안 얹을 거예요. 이 옆으로
1: 달걀을
0: 살짝. 예.
1: 계란 후라이를.
0: 오, 잘하네.
1: 괜찮아요?
0: 뭐 괜히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추장 올려주면 됩니다. 가운데다가.
1: 자, 저희가 맛있게 만든 네. 고추장 올려볼게요. 자, 고추장 넉넉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0: 넉넉하게
1: 많이 안 짜서.
0: 들어가도 짜지 않고
1: 예.
0: 괜찮습니다.
1: 오, 이렇게 맛있게. 세상에.
0: 세상에.
1: 예?
0: 자. 네. 오케이. 나물도 삼삼하게 묻혔으니까.
1: 네, 선생님. 네.
0: 더 넣고 싶으면은 통깨와 참기름 한 방울 더 두르면 훨씬 맛있어요.
1: 예.
0: 됐어요.
1: 자, 맛있게 만든 고추장으로 비빔밥까지 완성했습니다.
2: 네. 오늘의 요리. 즉석 고추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청, 매실청, 소금, 소주, 고운 된장을 섞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메주가루 대신 된장을 넣으면 숙성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섞은 양념에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씩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밀폐용기에 즉석 고추장을 담으면 즉석 고추장이 완성됩니다. 비빔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콩나물에 소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통깨, 참기름을 넣어 묻혀주세요. 데친 시금치에도 소금, 다진 대파,

0: 마늘, 통깨,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채 썬 무에 설탕, 소금, 식초,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통깨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무친 콩나물, 시금치, 무, 달걀 프라이를 얹고 즉석 고추장을 얹으면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요즘 대형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이곳이 바로 매실코너라고 하는데요.
2: 아, 이거 담그시려고. 예.
1: 근데 네. 그만큼 지금 매실전 하고 싶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체육회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2: 아, 당연하죠. 예. 네.
1: 자, 그러면 한번 네. 재료를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2: 네. 이 매실장 달라면 매실이 있어야 되겠죠?
1: 예.
2: 네. 그 다음에 설탕.
1: 네.
2: 예.
1: 이건 뭐예요, 근데?
2: 아, 이따가 가르쳐 줄게요.
1: 아, 이건요?
2: 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꼭 있어야 돼요, 요게요.
1: 있으시게 준비해 네네. 주시고요.
2: 예. 꼬챙이나 뭐나 뾰족한 거면 됩니다.
1: 예, 그 다음에요? 네,
2: 물엿을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왜냐, 단맛이 너무 네. 다르면은 좀 거부반응 일으키신 분들이 있어요.
1: 은은해야 돼요.
2: 네, 은은한 단맛을 위해서 물엿 예. 반, 설탕 반으로 쓰고요.
1: 그 대추는요?
2: 대추가 요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1: 오.
2: 네, 키로당? 두 알.
1: 예.
2: 요것만 집어넣으시면은 그 매실에 있는 그 염려하시는 예. 그런 게 3개월만 지나면 싹 없어지니까 그냥 요거 넣습니다.
1: 오, 이렇게 대추까지 준비를 했는데.
2: 좀 다르죠?
1: 예.
2: 뭔가 달라요.
1: 기존에 알고 예. 있던 약간 매실장 담그는 거랑 살짝은 다른데.
2: 살짝, 살짝.
1: 예. 근데 선생님 여기 옆에 보니까 네. 고추장이 또 있어요.
2: 우리가 고추장 만든 거 있죠? 예. 네. 그거 가지고 매실을 청을 담가 가지고
1: 예.
2: 3개월이 좀 지나서 6개월 전에 오래되면은 얘가 물렁거려서
1: 예.
2: 요거를 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1: 예.
2: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은 거의 드실 수 있기 좋대요.
1: 예.
2: 그래서 그때쯤 요걸로 칼로 오려가지고
1: 예.
2: 고추장을 섞어서 하면 그냥 매실 장아찌.
1: 아, 장아찌.
2: 그냥 드셔도 되지만은
1: 예.
2: 또 매콤하게 맛있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매콤달콤.
2: 두 가지 또 해보겠습니다.
1: 자, 올여름 건강을 위해서 매실청 꼭 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네.
1: 자, 일단 그러면 매실을 준비했는데
2: 네.
1: 자, 맞아요. 지금 이제 방송 나가고 있어요.
2: 네.
1: 이때 매실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하시고
2: 네.
1: 또 많은 분이 찾거든요. 그때.
2: 네. 아, 이 매실은 사실은 얘는 별로 안 크지만은 예. 클수록 좋습니다.
1: 오.
2: 예, 그리고 6월달 초에 담그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1: 예. 네.
2: 그래서 매실을 은은한 식초물에다가
1: 네.
2: 너무 바락바락 씻으면 이게 얘네들이 상처가 나가지고 안 좋으니까 살살살살살살
1: 예.
2: 애기 다듯이 씻어가지고 소쿠리에 쫙 건져서
1: 예.
2: 키친타월이나 뭐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싹 제거하거나
1: 예.
2: 아니면 반나절 정도
1: 예.
2: 밖에다 그냥 이렇게 서늘한 곳에 내비두면 물기가 싹 말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고
1: 예.
2: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꼭지를 또 따야 돼요. 꼭지.
1: 꼭지요?
2: 예, 꼭지.
1: 근데 꼭지를 꼭 따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2: 요런 저 물엿이나 설탕물이 들어가고 얘가 수분이 쫙 빠져요.
1: 아, 네. 이 꼭지를 통해서
2: 네네.
1: 들어가서.
2: 한번 따보세요.
1: 예.
2: 어떻게 따느냐. 꼭 집어서 톡 하면 이렇게 쏙 빠지잖아.
1: 어, 진짜?
2: 오, 그렇죠,
1: 진짜?
2: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재밌죠?
1: 이렇게.
2: 예, 재밌죠? 자, 하나 더 따봐요.
1: 아이고. 응? 자, 이렇게 땄습니다.
2: 네. 자.
1: 예.
2: 이렇게 집어넣어서.
1: 오, 이렇게 해서.
2: 빠졌어요. 예.
1: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다
2: 네네.
1: 해봤는데.
2: 네네.
1: 자, 이렇게 준비가 된 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다음은?
2: 네. 이제 병이 여기 있습니다.
1: 아, 바로 담는 거예요, 이제?
2: 예, 예. 바로 담죠. 요거는 이제 깨끗이 소독해서 말려서
1: 예.
2: 물기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매실청을 담그시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1: 예.
2: 물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아, 모든 청을 담글 때는 물기가
2: 그렇지.
1: 없어야 되는 거예요.
2: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1: 오.
2: 자,
1: 네.
2: 여기를 넣는데
1: 네.
2: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1: 3분의 1?
2: 예, 요게 2kg입니다.
1: 예.
2: 네, 2kg인데 이렇게 넣으시고요.
1: 사실은 선생님, 네. 저는 매실 음료 굉장히 좋아하는데
2: 네.
1: 누가 이렇게 매실청 네. 담근다고 하면 그렇게 네. 그게 부럽더라고요.
2: 아, 이거 가져가요.
1: 그래요?
2: 예, 예.
1: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멘트를.
2: 아, 그래요?
1: 예.
2: 수더.
1: 예.
2: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물엿을 여기다 놓습니다.
1: 물엿이요?
2: 예, 물엿이 싫으신 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 뭐 당뇨도 있고 그러신 분은
1: 예?
2: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됩니다. 쏘르르 보여주세요. 줄고 보여야 돼.
1: 어머.
2: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물엿에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간 굴려주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닿죠?
1: 예.
2: 예, 이렇게 대굴,
1: 약간
2: 대굴.
1: 약간 코팅 되는 것 같아요.
2: 네, 네, 네.
1: 선생님, 근데 저도 예전에 네. 청을 담가봤던 기억이
2: 예.
1: 있는데 그때는 오로지 설탕으로만 담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2: 맞아요.
1: 근데 오늘 물엿이 들어갔는데 뭐가 조금 차이점이
2: 있나요? 아, 요게 물엿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빨리 녹아가지고 설탕만 넣으면 설탕이 녹기까지 시간이 많이
1: 오래 걸려요.
2: 네.
1: 예.
2: 근데 얘네들부터 녹아서 설탕

0: 내려가면서 다 녹는 거예요.
1: 스며드는구나.
0: 네네. 그래서 그게 녹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1: 맛있는
0: 네네네. 예. 예? 빨리 빠지면서 생활률이 덜 되죠. 네. 주세요. 자. 이게 그리고요. 예. 이거 눌찌개요. 네? 항아리 가득 눕는 게 아니고요. 예. 7부 정도? 왜냐? 얘가 가스가 차거든요.
1: 아, 맞아요.
0: 발효가 되면서
1: 맞아요.
0: 가스가 차게 되면
1: 처음 네. 만들면서 가스가 네. 터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네.
0: 아, 왜 이걸 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 놓아놨더니만 얘가 부풀어갖고 싱크대 위를 뚫고 올라왔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1: 진짜?
0: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담가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1: 예, 그 마지막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0: 네네.
1: 예.
0: 그리고 이제 설탕을 불 겁니다.
1: 예.
0: 중간에 설탕을 붓게 되면은 네. 중간에서 수술도 이거 다 들어가 사이사이에 설탕이에요.
1: 그러게요.
0: 예, 그래서 맨 위에다 부시는 게 예, 그리고 위에는 설탕으로 덮어줘야 공기하고 차단을 좀 막아줘요.
1: 오, 예. 그 역할을 해주네요.
0: 네네네.
1: 자.
0: 아유, 요 밑에 설탕이 내려가서 물려 타고 금방.
1: 섞여요.
0: 네, 섞여요. 예.
1: 아, 선생님. 이렇게 넣는 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게 매실청 먹을 생각하니까 그 맛있게 이렇게.
0: 그렇죠.
1: 이렇게 안에서 네. 한번 했던 과육도 네네. 진짜 맛있거든요.
0: 대추 드세요.
1: 예? 아, 대추 넣어야 되죠.
0: 네, 대추.
1: 아, 선생님, 아까 대추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0: 아, 요게 그 매실에 있는 독을 예. 얘가 아, 좀 해독작용을 한다거나?
1: 아, 혹시나 예, 모를
0: 독. 예, 혹시나 예. 모를 독. 근데 이게 3개월 지나면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전부 다 설탕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1: 오.
0: 위에 나와져 있으면 얘가 그 사이에 벌써 좀 곰팡이도 끼는 것 같고.
1: 아, 설탕으로 완벽하게 덮어야
0: 돼요? 네네, 완벽하게 덮어야
1: 돼요. 예. 자, 완벽하게 덮으신 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0: 이제 헝겊으로 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헝겊으로요?
0: 예, 대버재기나 뭐 이렇게 예. 면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1: 예.
0: 뭐 노끈으로 묶으셔도 되고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1: 예.
0: 이렇게 해서
1: 예.
0: 얘는 덮어놔둘 적에 완전히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덮어놔두세요. 이렇게.
1: 아, 꽉 닫지 말고?
0: 예, 예, 꽉 닫지 마시고.
1: 아, 가스가 찰 수 있으니.
0: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거의 녹아 내려가면은 이제 이렇게 꼭 예. 닫아가지고 내비두면은?
1: 네. 저 선생님 그러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0: 네.
1: 어디에서 네. 얼마나 시간을 두고 있으면 맛있게 매실청이 우러나올까요?
0: 이제 이거는 햇빛이 통하지 들어오지 않는
1: 네.
0: 서늘한 바람이 통하는
1: 네.
0: 곳에다가 3개월.
1: 약간 100일 정도?
0: 100일 정도.
1: 예. 네.
0: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걸 건지시면은 장아찌를 쓰실 수 있고요.
1: 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0: 아니야!
1: 잘 숙성아.
0: 이거는요,
1: 예.
0: 제가요.
1: 예.
0: 특별히.
1: 예.
0: 3년 묵은 거 갖고 왔어요.
1: 3년이요?
0: 예, 예. 그래서 색깔도 예. 달라요, 이건요. 형이 너무 좋지 않아?
1: 그리고 아까워요,
0: 먹지 마. 나도 내가 그래서 많이 못 숙겠어, 이제.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1: 예.
0: 위해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봐요, 색깔이요.
1: 예.
0: 여름철에 찬 음식을 많이 먹어갖고
1: 예.
0: 배탈이 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요거를 갖다가 드시면은 이거 그냥 드셔도 그렇게 심하게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드셔도 되고 물에다 타 드셔도 되고
1: 예.
0: 약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1: 매실차처럼
0: 그래서, 예, 그래서 배앓이 하시는 분들
1: 아,
0: 여름에 또 피곤하고 그럴 때
1: 예.
0: 새콤한 거 요거 드시면 또 입맛 싹 돋구고
1: 예.
0: 너무 좋잖아요.
1: 자, 그러면 이 나온 매실청에서 이 과육을 갖고 우리가 또 맛있게
0: 네.
1: 장아찌를 만들 거잖아요.
0: 네, 이거는 오래돼가지고
1: 예.
0: 이렇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칼로 따기가
1: 예.
0: 좀 힘들어요.
1: 예.
0: 그렇지만 3개월 지난다면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지금 고추장을 넣고 한번 묻혀볼게요.
1: 그럴까요?
0: 예.
1: 사실은
0: 예.
1: 또 여름철에 이렇게 입맛 없을 때
0: 예.
1: 장아찌만한 게 없거든요.
0: 그렇죠. 그냥 물 말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1: 예.
0: 맛있어요.
1: 매콤달콤하게.
0: 네. 고추장을 넣고 묻히겠습니다.
1: 그럼요.
0: 고추장 넣고.
1: 예. 사실은 이 매실장아찌 있으면 고기 먹을 때도 굉장히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1: 예.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고추장이죠.
0: 그렇죠.
1: 예. 그다음에 옮겨봐요.
0: 그럴까요?
1: 근데 정말 순식간에 만드네요, 선생님.
0: 뭐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뭐 쓱쓱하기만 하면 되는데.
1: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0: 예. 자. 이제 통깨를 얹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1: 맛있는 매실에 저희가 만들었던 고추장까지 얹어서 자 이렇게 매실청과 매실장아찌가 네. 완성됐습니다.
2: 매실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실의 꼭지를 따줍니다. 그런 다음 밀폐용기에 매실을 넣은 뒤 물엿을 넣어주세요. 남은 매실을 담고 설탕을 넣어줍니다. 매실은 숙성되면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용기의 70%만 넣어주세요. 그 위에 대추를 넣어줍니다. 배 보자기로 덮고 끈으로 묶은 뒤 뚜껑을 살짝 덮어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매실청이 완성됩니다. 매실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숙성한 매실에 고추장을 넣어 무쳐줍니다. 그릇에 매실 장아찌를 담고 통깨를 뿌리면 매실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달달하면서 생강의 향이 솔솔 나는 천연 감기약 배숙부터 흑임자의 고소함이 폭발하는 건강 만점 깨주까지 육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찾았다.
1: 여기 있었네. 안녕.
0: 우리 지금
1: 숨바꼭질 할 거야.
2: 같이 할래?
3: 당연히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숨어. 내가 찾을게.
1: 책 보면서 못 찾을 텐데.
3: 내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 찾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솜 언니 찾는다. 다시 책 봐야지.
2: 내게 숨어. 난 어디에 숨지? 그래, 네 뒤로.
1: 사.
2: 이런. 사.
1: 바디 이름?
2: 바로. 오.
3: 다솜 언니 찾는다. 사 찾았고, 일도 찾았고. 오.
1: 빼기 일은?
2: 바로 사.
1: 봐. 오가 손가락으로 우리 가리켰어.
2: 오가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나는요, 섬. 숨바꼭질 달인이지. 더하기 3은?
0: 바로? 오!
3: 다솜 언니 찾는다. 2도 찾았고, 3도 찾았고. 5 빼기 3은?
0: 바로 2! 손가락 표시가 2개 있어!
1: 오가 우리 찾았네. 대체 어떻게?
0: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된 거지?
3: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자, 이번엔 내가 숨을게.
1: 2
0: 2
1: 3
2: 4
0: 다솜 언니 찾는다.
1: 아, 조심.
2: 더기사는 바로.
1: 찾았다.
3: 대단한데.

0: One, two, three, four. What's he doing?
1: I don't know.
2: Hide.
1: Hide.
0: Who are we hiding from?
1: I don't know.
0: Eh? Hello? Eh? Hello? Where is he? Eh? As a pair, we can look everywhere.
1: Go big! What's the fuss?
3: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1: We'll count to six.
2: One, two, three.
1: Hide.
2: Hide.
1: Four, five, six.
0: Seek.
1: Seek. They've disappeared.
0: Let's find them.
4: Coming, ready or not.
5: Everyone.
1: Wide.
0: Wide.
1: Seek. Seek.
0: Ride. Ride.
5: Whoa. Giddy up.
1: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0: Peek!
3: What's happening?
1: We're seeking.
3: Perhaps I can help.
0: Peek! Peek!
1: What can you see?
3: Peek-a-boo!
6: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7: 너 대박 치킨!
6: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7: 너 뭐냐?
6: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7: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6: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7: 이유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이유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6: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8: 바뀌는 게 있을까?
7: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6: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7: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8: 응?
9: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0: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11: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걸어?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지쳐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잠깐 쉬자.

어디 한번 알아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지?

뭐야 곰마, 이런 건 야생식물들만 먹는 거라고. 얜 반려식물이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노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뜨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응. 노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

느낌은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여기 날 멀리 데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마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로가!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널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완벽해!

0: 물리쳤네.
1: 아들,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뿅뿅 그럼 내가 잡아먹고 말 테다. 팬케이크잖아. 저기요 공주님 내려오세요. 용은 팬케이크.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사령관님! 태양의 슈퍼윙스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1: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0: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2: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 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1: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3: 얘들아! 소식 들었어! 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0: 정말? 그게 뭔데?
4: 어?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5: 안녕, 슈퍼윙스!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라는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6: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4: 스타코어?
7: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0: 우와! 정말 다행이다!
3: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0: 뭐? 그럼 어떡해?
3: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4: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8: 아, 여기가 딱 좋겠어.
9: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8: 어,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도.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4: 우와! 정말 대단하다.
2: 만나서 반가워.
8: 너흰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3: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10: 도니잖아!
8: 도니! 우와!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3: 정말 보고 싶었어!
8: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야?
3: 아, 참 미안해! 내 슈퍼윙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넥스야!
4: 반가워!
3: 그리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기 디기.
11: 올라! 만나서 반가워!
8: 도니,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3: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0: 너흰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10: 우주라고?
12: 완전 멋지다. 난 갈래.
8: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11: 대장!
8: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 데도 못 가.
3: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13: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3: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0: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2: 바로 그거야.
8: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
4: 야호!
12: 내가 바위를 깰게.
9: 난 바위를 실을게.
8: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0: 우와, 손발이 척척 잘 맞는데.
9: 다음 바위 간다.
0: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서 돕자.
4: 흐흐

0: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1: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
2: 이런 속도면 우주엔 영영 못 갈 것 같아.
3: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4: 초보들한텐 무리였나 보네. 띠기, 리피, 이대로면 우주로 언제 떠날지.
0: 왜 그래, 디기?
4: 무슨 문제 있어?
5: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6: 저기 뭔가 있나?
5: 이건 꼭
2: 뭔가 다른 게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 볼게. 스캐너 작동!
7: 이게 대체 뭐지?
2: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8: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3: 우와! 정말 놀라운데?
0: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2: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1: 아, 그렇구나.
5: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4: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5: 에? 그건 어째서야?
4: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6: 뭐?
3: 그럴 수는 없어.
1: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8: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5: 호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 나한테 맡겨둬.
4: 잠깐, 되게.
5: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4: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3: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해.
5: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8: 그럼 내가 해볼게. 포기 섀도우 스피드! 피아트라! 스피드!
3: 우와! 됐어! 형태가 거의 드러났어!
1: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3: 좋아!
1: 구제 울로프 흡착컵 액션!
8: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7: 우리한테 맡겨.

0: 모두 힘을 합쳐서 해냈어.
1: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0: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1: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0: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2: 우와, 신난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1: 잠깐, 근데 우린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우주까지 어떻게 가?
3: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만들기 천재 도니가 있는 거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져왔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1: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4: 좋았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 캐닝선으로 가볼까?
5: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4: 좋은 생각이야, 아리.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3: 하나, 둘,
4: 하,
5: 셋!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쏠라 슈퍼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했어! 성공이야!
1: 어? 저게 누구지?
2: 꽁지?
0: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3: 으아!
0: 어,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3: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0: 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어,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왜? 너무 무서워!
2: 어? 어?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죠.
3: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됐네요.
5: 쫓아다닐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6: 구즈용 루프, 흡착컵, 액션!

0: 나오고 있는 녀석들도 사진 속에 가둬버려야지.
1: 조심해!

0: 이걸 써보자. 야, 저리 가! 어? 물을 싫어하나 본데?
1: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2: 어?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1: 쿼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0: 슈퍼윙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2: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1: 스타코어?
0: 그게 뭔데, 맥스?
2: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3: 어? 이게 뭐지?
0: 스타코어야.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2: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1: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0: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2: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다른 길이야.
0: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2: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됐어!
4: 작전 대성공!
0: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5: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6: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1: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0: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치워야 하지 않을까?
2: 오, 이런 깜빡했어! 어?
3: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1: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5: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1: 어?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7: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8: 응? 싱가포르로 출동!

0: 빛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0: 내 생각엔 초능 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0: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0: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에이, 통이 나왔다 들어갔네.
2: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3: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내 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0: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2: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0: 나는
3: 엄청 커질 거야. 하늘의 달만큼. 이야! 너무 질렀나 봐.
5: 준,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6: 그렇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5: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7: 이렇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8: 당연하지. 번개맨도 감쪽같이 속을 거라고.
7: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8: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7: 훔치는 거야. 예.
9: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0: 차렷! 경례! 소독!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9: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10: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9: 그게 뭐죠?
10: 뭐더라?
8: 아! 티라노사우루스!
10: 나가벌레요! 나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따갑지!
9: 나가벌레 처음 듣는데? 아,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0: 어, 그럴리가요! 초마님이다만.
9: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0: 넵! 소! 독!
11: 어! 벌써 바깥 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2: 네! 아.
3: 물 너무 많이 마셨어.

0: 그런가? 속이 꾸벅거리네.
1: 잠시 불씨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0: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2: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1: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3: 내놔!
0: 싫어요!
2: 잡아! 거기서!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0: 신다니까요?
2: 이리 내! 어? 이리 내! 이게 이리 내라니까! 이리 내!
0: 신다니까요?
2: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엄청난 응가 냄새다.
1: 야차!
2: 좋은 인생이었다.
1: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0: 그래요! 저리 가세요!
1: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2: 이 목소리는 최가?
1: 목걸이 줘, 빨리!
0: 싫어요!
1: 목걸이 내놔!
0: 빨리 놔줘요!
1: 두 번은 안 통하지.
4: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저기 이강인 선수다.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얘들아.
0: 쟤는. 빛나의 초능력.
1: 얘들아, 괜찮아?
3: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2: 나도.
4: 얘들 괜찮아? 다친 애 없니?
1: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4: 와차, 와차차. 너희들이 또.
5: 내가 어사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0: 달릴 수 있었어요.
1: 우와,
2: 맞아 맞아.
1: 우와,
0: 초능력으로 강의를 구했다고?
1: 우와, 진짜 멋있다.
3: 브라보.
2: 대단해. 우와.
4: 빛나친구, 우주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2: 뭘요?
3: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2: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의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5: 뜨거운 마음?
2: 강의를 놔줘! 저리 가!
1: 정말 그렇잖아.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4: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1: 아, 어떡해.
5: 어떻게 했을 거야, 선생님.
6: 야가,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7: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8: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6: 되게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
7: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8: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7: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8: 그런가?
7: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8: 몰랐지?
7: 죄송합니다.
6: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 거울을 대령하라.
9: 네, 부르셨나요?
6: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
9: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6: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9: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댕이.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7: 우와, 귀여워.
9: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6: 나가 본가 약해.
9: 마지막 후보,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8: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
6: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하지.
8: 최고!
9: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2: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6: 이놈의 불빛이 꿈이야.
2: 나와라, 초능력!

0: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동화책 읽어야지.
1: 으아, 개미다.
2: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3: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1: 잠하지마.
4: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5: 천지!
4: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야! 하! 하!
2: 훗! 훗! 안 돼!
3: 헛! 이런, 한발 늦었어.
4: 하마터면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5: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4: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정음이 작아지다.
5: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4: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6: 어.
4: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오늘은 바로 이 한글.
2: 준! 준!
8: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4: 작아지다.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아주 재밌겠군.
0: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1: 우리가 작아졌어.
2: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나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9: 대왕별님!
2: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1: 좋아!
0: 헛!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1: 자음아!
9: 모음아!
10: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 같아?

0: 같지 않아?
1: 아니야. 안 왔는데?
2: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3: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2: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더 세게.
1: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4: 자음아!
5: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2: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5: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용사?
4: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6: 네.

0: 아이 어디 있어요?
1: 우리 여기. 이러다 벌들에게 먼저 당하겠어.
2: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1: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 보자. 자우마, 무우마,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0: 천지?
4: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자가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자가지다.
0: 우리도 작아졌어.
5: 진짜 작아졌네. 야!
0: 도망가!
1: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4: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1: 뿅망치로 지진 파! 피해! 태극봉 회오리 쥐어차!
4: 태극봉 회오리? 오,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2: 부메랑! 야! 하! 하!
4: 정말 가소롭군.
5: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여기 있나?

0: 머리야! 머리요, 볼!
1: 벌?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0: 무리여서 힘을 합치자.
1: 좋아.
2: 좋아.
1: 좋아.
0: 포탑!
3: 한글 용사 아, 이!

0: 뭐지? 응? 저리 가! 여기! 저리 가! 죽어보자! 아이야!
1: 천지가 사라졌어!
2: 야호!
3: 아이야!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키읔, 어, 커, 즈, 이, 지!
4: 지긋, 아, 다!
1: 커지다!
4: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3: 어디 있지? 어? 아이야 위에 이응 시옷이 있어요.
1: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5: 나라라 한계!
4: 요는 내가 쓸게. 구매랑! 하! 하! 요!
1: 아는 내가 쓸게. 헛! 지엇! 욕망치로, 아!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3: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알을 만나.

0: 개미다.
1: 오, 자미진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0: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1: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2: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3: 네.
1: 맞았어.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유, 환희환희 승현이는 시간은 달리는 세계사밖에 몰라?
1: 그건 재밌으니까.
0: 맞아 맞아.
1: 오늘은 뭐하지? 어? 어?
0: 어? 영국의 왕정 복고? 그게 뭐지?
1: 에이 형아, 모르면 해보면 되지.
0: 술 마시고 춤추면 모두 처벌!
2: 시간을 달리는 영국의 왕정 복고 이야기. 1660년. 누가 건강해! 누가
3: 건강해! 누가 건강해! 아니, 얘가 어디야?
4: 여기 애들도 있잖아.
0: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5: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근데 니들 여기서 뭐하니?
6: 게임이요.
2: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0: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제가 먼저 굴려볼게요.
3: 우와, 아홉 칸! 신기하다.
0: 말이 나왔다.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신도 못 쓰겠어. 아니, 차라리 왕이 있을 때가 더 나았어.
3: 그래요.
2: 1660년 영국에서는 호국경인 크롬웰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0: 크롬웰? 나 들어봤는데.
5: 나도.
3: 너희들 혹시 그 청교도 혁명이라고 알아?
6: 네.
3: 오! 그러면 그 청교도 혁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
7: 권리청원을 지켜주십시오. 뭐 권리청원? 그게 언제적 얘기야? 내가 급해서 사인한 건데 나 그거 안 지킬 거야. 나 왕이야.
6: 지켜주십시오.
3: 왕이라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찰스 1세와
7: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왕을 물리치 군대를 모아.
3: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의회가 대립을 하면서
8: 도전! 도전!
3: 7년간이나 전쟁을 벌이는데
8: 보장! 우리가 이겼다!
3: 찰스 1세를 반대하던 의회파가 이겼지. 결국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면서 영국은 공화국이 됐는데 이때 크롬웰을 비롯한 의회파 의원들 대부분이 청교도였기 때문에 이 일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7: 이제 영국의 왕은 없어!
3: 그 뒤 의회파를 이끌던 크롬웰이 권력을 잡고
8: 불러서십시오!
7: 모두 다 끌어내!
3: 의회도 마음대로 그냥 닫아버리고.
9: 어허이! 아니 의회를 닫다니! 이러면 왕이랑 뭐가 달라?
10: 왕보다 더하네! 더해!
11: 물러서십시오!
12: 물러서십시오!
7: 의회가 뭐가 필요해? 이제 난 호국경이다. 모두 내 말대로 살면 돼. 아니, 우리 청교도처럼 살면 돼.
6: 맞습니다.
7: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려면 청빈하게 살아야지. 모두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해. 술 마시고 춤추면 모두 처벌!
6: 예! 싹 다 잡아들여!
3: 청교도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며 점차 무시무시한 독재와 탄압을 일삼았지.
8: 감히 웃고 떠들고 춤을 춰! 싹 다 잡아들여!
3: 춤도 못 추게 하고 노래도 못

0: 했어. 맛있는 음식까지도 못 먹게 하고.
1: 아니 이거 케인 먹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2: 즐거우면 다 지워.
0: 어기면 아니. 처벌을 했지.
3: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호국경이 왕보다도 더해.
4: 숨도 못 쉬겠어. 아니 차라리 왕이 있을 때가 더 나았어.
1: 정말이야.
0: 사람들은 크로멜의 독재 정치에 지쳐가면서 오히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 갑자기 크로멜이 병에 걸려 죽고 만 거야. 그리고 아들이 호국경을 물려받았는데
5: 이제부터 다 내 말대로 해. 알았어?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알아?
0: 군인 출신이 아니어서 군대의 불신을 받고 물러나고 말지. 그러자 의회가 주도권을 잡으러 나섰고
6: 이제 나라는 우리 의회가 추측이 되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7: 맞습니다.
8: 맞습니다.
7: 맞습니다.
9: 그렇게는 못하지.
10: 싸니까 잡아드려.
0: 군대가 반발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야.
3: 아니 크로멜이 죽어서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5: 아 그러니까 군대고 의회고 맨날 싸우기 나오고 이래서 왕이 있어야 된다고.
11: 차라리 프랑스에 있는 찰스 2세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3: 맞아.
0: 이렇게 모두가 왕을 그리워하자
12: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찰스 2세를 다시 모시고 옵시다.
7: 그렇습니다.
0: 영국은 다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이 되었는데
3: 내 조국으로 돌아왔다.
0: 이걸 왕정 복고라고 해.
13: 아 정답.
14: 1660년 호국경인 크로멜이 죽자 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13: 왕정 복고.
14: 네 정답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왕정이라 하는데요. 폐지되었던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왕정 복고라고 합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무너진 영국의 왕정은 크로멜이 죽은 뒤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5: 이번에 제가 할게요. 이야!
14: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6: 그래도 폐하의 동생은 안 됩니다.
5: 폐하께서 자신이 없으신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히 동생이 돼야지.
14: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제임스가 믿던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17: 종교? 여기도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18: 이때 영국도 그렇고 유럽은 종교 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
15: 일단 들어봐. 찰스 2세가 왕정 복고가 돼서 다시 왕이 됐잖아.
0: 왕이 되자 찰스 2세는
19: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어.
0: 아버지처럼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
19: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매우 베리베리 앞장선 사람들 26명만 처형해. 네.
0: 찰스 2세는 청교도 혁명 때 아버지 찰스 1세의 처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했어. 이미 죽은 크로멜의 무덤도 파헤쳐 다시 처형했지. 그리고
19: 앞으로는 종교에 상관없이 관리를 뽑으시오.
7: 네?
0: 이렇게 종교에 상관없이 관리들을 뽑는다고 하자 의회에서 난리가 났지.
5: 이건 가톨릭 신자를 뽑겠다는 얘기 아니오?
20: 가톨릭 국가에서 살아왔으니 그러시겠지요.
16: 불길합니다. 이건 신교를 탄압하겠다는 신호요.
0: 왜 이렇게 의원들이 난리가 났냐면 그 전에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가 왕이었을 때 신교도들을 채용한 적이 있었거든. 거기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까지 모두 자신이 믿는 종교와 다르면 탄압했기 때문에 신교를 믿고 있던 의원들은 종교 문제에 민감했지.
16: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어요. 우리가 먼저 영국 국교회가 아닌 사람은 관리가 될 수 없다는

0: 검을 만듭시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의회에서는 관리를 뽑는 법과 왕이 마음대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찰스 2세를 찾아갔어.
4: 뭐?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리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이라. 그럼 이건 뭐예요?
5: 이건 사람들을 처벌하실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4: 내가 왕인데 동의를 받으라고?
6: 예, 해야.
4: 아휴, 작정들을 했구만. 아버지처럼 처형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참자. 여기다 승인하면 되는 거지.
3: 결국 찰스 2세는 두 법안을 승인해줬고 이후로는 의회와 비교적 잘 지냈지. 그런데 문제는 찰스 2세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녀가 없어 동생인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를 물려받아 했는데 제임스가 가톨릭 신자였어. 그러자 의회는 이 문제로 시끌시끌했지.
0: 가톨릭 신자는 관리가 될 수 없으니 왕도 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았소.
1: 뭐 왕은 관리가 아니지 않소?
7: 그래도 태아의 동생은 안 됩니다. 아니, 태아께서 자신이 없으신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히 동생이 돼야지.
8: 가톨릭 신자가 왕이 되면 우리 신교도들은 다 죽어요.
9: 아니 그럼 아무나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 크롬헬 때처럼 또 고생할 셈이요? 나라는 왕이 다스려야 해요.
3: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분노했어.
4: 뭐? 가톨릭 신자라서 문제라고? 난 죽을 때까지 가톨릭을 믿을 거야. 영국 국교회도 싫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청교도 놈들도 용서 못해!
3: 제임스가 가톨릭을 믿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결국 의회는 두 파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싸웠어.
0: 하! 요크궁이 이렇게 나온다면 가톨릭이 아니면 다 탈압하시겠다는 거 아니요? 겪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시오?
7: 겪어봐야 알아요? 척보만 알지.
4: 맞아.
7: 요크공처럼 가톨릭 신자는 왕이 될 수 없는 법을 만듭시다. 좋아요.
8: 무슨 소리요? 왕이 계승이 요크공으로 이미 다 정해졌는데.
10: 그렇지.
11: 아이고 참 말이 안 통하네. 야이 도둑대들.
8: 뭐?
11: 뭐? 도둑? 이런 반란자들 같으니라고.
3: 이렇게 제임스가 믿었던 종교 가톨릭 때문에 제임스를 지지하는 토리당과 제임스를 반대하는 휘그당으로 나뉜 의회는 왕위 계승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지.
4: 아, 정답!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6: 가톨릭!
4: 네, 정답입니다. 예! 결국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는 왕위에 올라 제임스 2세가 되는데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도 제임스 2세의 종교 때문에 왕위 계승자가 될 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2: 문 열렸다.
13: 가자. 아, 너희들 행복해야 돼.
12: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어땠나요?
13: 재밌었어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13: 진짜 재밌었다.
12: 얘들아, 얼른 내려와 찜닭 먹자.
13: 찜닭 내려오자. 아, 형아 같이 가.

0: 이거 아니야?
1: 아니래. 아빈용이래.
0: 아, 그래? 그럼 이거 뭐지? 이거 빨리 알아보자.
1: 그래, 그래.
2: 우와! 프랑스 왕권에 도전하는 교황을 배위시키고 우리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듭시다! 시간을 달리는 아빈용 유수 이야기. 1309년.
3: 저자를 끌어내!

0: 야, 이거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래?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오늘은 제가 먼저.
3: 오! 11 칸!
0: 이야, 신기하다.
4: 야, 진짜 신기하다.
5: 진짜 많이 갔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뭐야?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3: 카노사의 굴욕 이후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지만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이 문제로 교황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 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6: 너희 혹시 카노사의 굴욕 알아?
7: 네!
0: 오, 아는 게 많구만. 카노사의 굴욕 때
1: 계속 성직자 임명할 거야!
8: 성직자 임명 못해!
1: 임명할 거야!
0: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직자 임명 문제로 대립을 했는데
1: 이건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9: 이참에 교황은 쫓아냅시다.
10: 그렇습니다.
9: 그렇습니다.
10: 싫어요.
0: 황제가 제후들을 믿고 교황을 끌어내리기로 하자. 건방지게 황제 따위가 신의 대리인 교황을 건드려 이제부터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교황도 황제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했고.
11: 교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요.
12: 그러게 말이야. 근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이제 황제 못하는 거 아니야?
0: 제후들이 등을 돌리면서 위기에 빠진 황제가
13: 용서해 주십시오. 교황 성아, 제발.
0: 교황이 있던 카누사 성 앞에서 용서를 빌었던 사건이 카누사의 굴욕이었지. 그 뒤로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에게 온전히 내주면서 교황의 권위가 쉽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1: 신이 원하신다.
7: 신이 원하신다.
1: 신이 원하신다.
0: 교황이 가톨릭 세력을 넓히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처음 빼고 다 치면서.
14: 아니, 이 신의 뜻이라면서 왜 전쟁에서 졌을까?
1: 아, 교황 말도 다 믿을 게 못 되네.
14: 맞아.
0: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었어.
13: 창피해 죽겠네. 아니, 십자군 전쟁에서도 치고 우리를 지지해주던 제후와 기사들은 전쟁터 나가서 죽고 내 편을 들어줄 세력이 이렇게나 없다니.
0: 그랬어. 영토를 넓히겠다고 전쟁에 참가했던 제후들과 기사들도 전쟁에서 패하면서 힘이 약해졌지. 그러자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지. 가만,
2: 지금처럼 교황도 제후들도 힘이 쏙 빠져 있을 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도 좀 넓히고 내 힘도 좀 한번 키워봐. 파워!
0: 필리프 4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로 한 거야.
12: 혜야,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제후들이 십자군 전쟁 때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빈털터립니다.
1: 다 맞다! 걔네 돈 없지!
0: 그랬어. 당시 영주나 기사들이 교회나 수도원에 성과 집을 팔고 전쟁 자금을 마련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거든. 그러나

0: 계속 전쟁에 패하면서
1: 나 이제 전 재산 다 날렸네. 나 어떡해.
0: 재산을 몽땅 날리거나 죽은 기사들도 많았지. 이거 어떡하나. 전쟁 자금을 어디서 구하지?
2: 전쟁통에 돈 번 사람들이야 있기야 있죠. 돈 빌려주고 영토 얻은 성직자들.
0: 오, 성직자들. 그래, 거기야 거기. 이제부터 성직자들한테도 세금 내라고 해. 이렇게 필리프 4세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기로 하자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던 거야.
3: 뭐야,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다고?
4: 예, 성직자들도 프랑스 국민이라면서 내라고.
3: 아니, 기도해주고 천국 가는 거 도와준 우리한테 세금이 웬 말이야?
4: 그러게 말입니다. 성아, 따끔하게 혼을 좀 내주십시오.
3: 알았어, 내 말은 듣겠지.
0: 교황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라고 경고를 하자 필리프 4세가 발끈했어.
5: 뭐야?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신이 원하신다면 일으켰던 전쟁도 다 져놓고 성직자들한테 세금 꼭 거둘 거야. 세금 걷지 말라니까. 세금 거둘 거야.
0: 이렇게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로 교황과 프랑스 왕의 대립이 시작됐던 거야.
6: 아, 정답.
2: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이 대립하게 되는 문제는
6: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
2: 네, 정답입니다. 네, 예전에 왕들은 가톨릭교회, 특히 교황의 눈치를 봤지만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 교황권이 약해지자 프랑스의 왕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서 교황과 심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이야, 신기하다.
2: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오, 이번에 제가 할게요. 얍!
3: 아, 다섯 칸 밖에 못 간다.
8: 아유, 보너스 받으면 되지 뭐.
2: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이제부터 교황 눈치 안 볼 거야.
3: 네?
2: 성직자의 세금 납부 문제로 교황과 대립하게 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일으키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9: 어? 저 뒤로 사건이 또 일어나요?
0: 그럼 교황과 왕이 대립을 했잖아. 아주 그냥 난리가 나지. 당시 교황의 권위가 흔들리자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
10: 에이, 성직자들이 맨 돈만 발치고 너무하네.
8: 이제 믿을 때라고 왕밖에 없어.
11: 그래, 맞아. 나는 왕이 더 세졌으면 좋겠어.
0: 이렇게 왕의 힘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프 4세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었지.
5: 이제부터 우리 프랑스는 교황청하고 교역 안 할 거야. 만약 거래하는 자가 있다면 싹 다 잡아가도.
12: 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황님은 신의 대리인이신데.
5: 그 입 다물라! 여봐라! 이 자를 끌고 가라!
8: 무슨 일이냐?
5: 배야!
8: 가자!
5: 아니, 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0: 1303년 필리프 4세는 자신을 반대하는 주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던 거야.
12: 우리 교황 성하께서 가만 안 두실 겁니다.
5: 배야, 실수하시는 거라고요!
13: 조용히 해!
0: 그러자 화가 난 교황이 필리프 4세한테 교서를 보냈어.
5: 성직자를 감옥에 가두면 교황을 욕하는 거라고? 그리고 성직자한테 절대로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 내가 이 말을 들을 것 같아!
0: 필리프 4세는 교황의 말을 무시하고 그날 밤 노트르담 성당으로 성직자와 제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5: 프랑스 왕권에 도전하는 교황을 배위시키고 우리 프랑스를 더 강하게 만듭시다!
0: 교황을 끌어내리기로 의결을 했어. 그리고는 귀족들에게 명령을 내려 교황청으로 쳐들어가게 했지.
14: 저자를 끌어내!

0: 저기
1: 난 교황이고 신의 대리인이야.
2: 웃기는 소리. 너도 같은 인간이야.
1: 난 교황이고 신의 대리인이라고.
3: 무엄하다. 그 손 놓아라.
1: 니들은 신이 두렵지도 않은 거니?
3: 두렵긴 뭐가 두려? 결국은
4: 네. 교황
5: 그러게 진작에 우리 폐하 말을 들었어야지.
6: 이렇게 필리프 4세는 교황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1: 아 주님, 저는 이제 어찌합니까?
6: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교황은 얼마 후 죽고, 다음 교황으로 뽑힌 베네딕토 11세 역시 오래 견디지 못했어. 그러자
2: 내가 교황 시켜준 거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6: 네. 필리프 4세는 자신의 말을 잘 들을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5세를 교황에 앉히고 1305년 로마 교황청이 아닌 프랑스 리옹에서 최초로 교황 대관식을 올렸지. 그리고 필리프 4세는 또
2: 이참에 교황청도 프랑스로 옮기자.
1: 교황청을요?
2: 왜? 싫어?
1: 아니요. 옮겨야죠.
2: 그래.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자. 알겠지?
6: 네. 이렇게 필리프 4세는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고 1309년부터 1377년까지 무려 70여 년간 교황을 머물게 했는데 이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했던 거야.
7: 아, 정답!
8: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이 대립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7: 아비뇽 유수!
8: 네, 정답입니다! 예! 교황이 아비뇽의 포로처럼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교황권보다 왕권이 더 강해지게 됐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왜? 문 열렸다.
1: 문 열렸다.
6: 안녕. 너희들은 교황과 왕처럼 싸우면 안 된다.
1: 안 돼.
6: 안녕.
9: 안녕하세요.
8: 네, 오늘 어땠나요?
7: 재밌었어요.
8: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7: 우와,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3: 아, 재밌었어. 근데 왕이랑 교황은 어떻게 맨날 싸웠네.
2: 그러니까 형아, 우리는 싸우지 말자.
3: 그래.
10: 영기라, 승환아, 엄마가 불닭했는데 맛 좀 볼래?
7: 내가 피야, 피야. 아, 형아, 싸우지 않기로 했잖아.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이번 시간엔 미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이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혹독한 기후를 견디고 구조 활동에 나서고 방문객들에게 대자연의 신비를 설명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천 킬로미터 너머에 있는 이들에게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수호자들을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지금 찾아갑니다.

0: 북동부 해안에도 있고 남서부의 사막에도 있는데요. 숲은 울창하고 봉우리는 장엄하며 야생 동식물은 다채롭죠. 국립공원은 대자연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안전조치가 없이는 국립공원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관리인이 꼭 필요하죠. 이곳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 국립공원 관리인들이 험한 골짜기까지 순찰을 돌며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경찰대원인 케빈 둘리에겐 할 일이 많죠. 특히 혹독한 겨울이면 산간지대의 상태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요. 우린 탐방로를 순찰하는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크로스컨트리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코스.
1: 우리는 타워 지구의 산간지대 담당 팀으로서 겨울과 여름 동안 탐방로 부근의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니까요. 언제든 와도 좋도록 준비해두는 거죠.
0: 옐로스톤은 미국 본토 내에서 포유류의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바로 여기서 더 가까이 접근하고 싶어하는 방문객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야생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를 조정하는 게 국립공원 측의 몫이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깜빡하는 게 도로를 걷는 아메리카 들소나 사슴이나 전부 야생 동물이라는 사실이죠. 길들여진 가축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함부로 대해선 안 돼요. 우리가 굳이 길을 나선 이유는 최근 동물들의 움직임 때문. 먼저 헬로우링 탐방로를 살피고 상황을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출발하시죠.
1: 네.
0: 포장도로를 벗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자연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선 케빈과 동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좋습니다. 산길엔 눈이 많이 쌓이죠.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데요.
1: 만약 곰 같은 동물이 부근에 자주 출몰하면 아직 큰 문제는 없더라도 탐방객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려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곰이 종종 나타난다는 걸 알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0: 각 탐방로 입구마다 그 구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죠. 그에 더해 임시 안내판을 세우기도 합니다.
1: 이 안내판은 치우려고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요.
0: 그럼 저도 탐방로 정비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1: 네, 그러시죠.
0: 10분만 명예대원으로 써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좋아요.
0: 신난다. 기왕이면 배지도 주세요.
1: 그 밑에 돌을 쌓아서 고정했을 거예요.
0: 됐어요.
1: 좋아요. 전에 늑대 무리가 와서 아메리카 들소를 사냥하고 며칠 후 사슴까지 몇 마리 사냥했을 때도 개울 주변과 캠핑장을 폐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곰을 본 뒤로 서둘러 경고문을 붙이고 이쪽 탐방로를 닫아놓았었죠.
0: 이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안내판을 다시 가져가면 되겠네요. 제가 들고 갈까요?
1: 그래도 좋고요.
0: 네.
1: 고마워요.
0: 천만에요. 곧이어 국립공원의 믿음직한 친구와 수색 구조 훈련을 함께합니다.
2: 울칙하네. 어서 파.
0: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용암과 싸워야 하는 하와이의 국립공원을 살펴봅니다.
3: 저 증기를 직접 흡입하면 잠깐 사이에 치명적인 가스에 중독됩니다.
0: 이어서 첨단 기기로 탐방로 지도를 만드는 법도 알아봅니다. 탐사는 계속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겨울이 오면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지죠. 그러나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인해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데요. 국립공원 관리인 리즈 홀에게 있어 실종자나 조난자를 찾는 작업은 중요하고 급한 업무이죠.

0: 옐로스톤 국립공원엔 네 발 달린 동물이 많지만 마주쳤을 때 반가운 건 아마도 루가 유일할 텐데요. 루는 수색 구조팀 소속입니다.
1: 루는 사람의 피부에서 나는 복합적인 냄새를 전부 감지합니다. 피부세포와 박테리아, 즐겨 사용하는 비누, 그리고 그날 먹은 음식 냄새까지 다 감지할 수 있죠. 눈을 뚫고 풍기는 그 냄새를 루가 수색하는 거예요.
0: 수색이나 구조 작업이 없을 때면 몇 가지 실전 훈련을 통해 루가 감각을 유지하도록 돕는데요.
1: 오늘은 눈사태에 묻힌 사람을 찾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먼저 눈 속에서 조난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엔 눈을 파내서 구조까지 해야 해요.
0: 이미 익숙한 냄새를 찾아내는 건 쉽기 때문에 우린 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사람을 내려보내기로 했죠. 루는 실내에서 대기 중인 상태. 눈 속에는 눈사태 시 사람이 휩쓸렸을 때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구덩이를 파두었습니다. 루가 파내러 갔을 때 이게 훈련 상황이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장난감을 같이 묻었죠. 리즈가 루를 데리고 나오자 수색이 시작됩니다.
1: 눈 속에서 퍼져나오는 냄새를 맡았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딘지 확실히 몰라요. 계속 수색 중이에요. 이럴 땐 격려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외치죠. 루, 빨리 찾아봐. 옳지, 잘하고 있어. 명령대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옳지, 어서 파내. 그렇지, 좋아.
0: 조난자를 찾아낸 루가 눈을 파기 시작합니다.
1: 흥분해서 낑낑거리네요.
0: 조난자를 구조한 루가 상으로 장난감을 꺼냅니다.
1: 그래, 그거야. 잘했어, 루. 아주 잘했어.
0: 불과 몇 분 만에 구조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이번에 주어진 상황은 사람이 눈 위에 드러나 있는 경우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조난자를 수색하는 훈련인데요. 우린 루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나무 뒤에 낯선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루를 데려올 땐 다른 방향에서 접근,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도록 했죠.
1: 지금부터 루한테 바람에 섞인 냄새를 포착해서 혹시 조난자가 있는지 추적하라고 해볼 거예요. 눈 속의 흔적을 수색하는 방법도 있고 영역 탐색이라고 냄새를 수색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착하지? 루, 수색해!
0: 눈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곧 냄새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조난자 포착.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리즈가 이 지점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요. 루는 리즈가 조난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 둘 사이를 오갑니다.
1: 이번엔 바닥에 남겨진 냄새를 찾아 추적해서 조난자를 찾는 방법을 썼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0: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수색 구조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루가 원래는 리즈에게 구조된 개라는 것.
1: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루를 구조했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개를 키우는 사육사가 주인이었는데요. 운 좋게도 제가 루를 찾아내 구조해 올 수 있었어요.
0: 덕분에 리즈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됐죠. 루가 이후 유능한 구조견으로 성장한 것도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1: 루를 대신할 개는 없어요.
0: 곧이어 방문객과 용암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탐방로를 예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이언 국립공원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엔 미국에 자리한 몇몇 국립공원을 둘러보면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하와이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가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의 역동적인 힘을 실감할 수 있죠. 지난 수백만 년에 걸쳐 하와이 제도의 아름다운

0: 새로운 섬들을 만들어낸 건 바로 화산이죠. 코나라고도 불리는 이곳 빅 아일랜드에선 현재까지도 대지의 형성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게 가능합니다. 빅 아일랜드는 하와이 제도의 총 면적 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크며 지금도 성장 중이죠. 갑자기 아무데서나 용암이 불쑥 솟구치다가 멈추는 과정이 거의 40년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킬라우에아산 정상에 자리한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독특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1: 저기 보이는 게 할레마 우마오 분화구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에겐 신성한 곳이죠. 펠레라는 여신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전통문화적인 요소와 화산이라는 지질학적 요소, 그리고 야생의 요소가 한데 얽혀있는 마법의 공간이 이곳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죠.
0: 부글부글 끓는 용암 호수를 가까이에서 보려고 애쓰는 방문객이 연간 200만 명이나 찾아온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건 국립공원 측의 의무일 터. 여기서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요?
1: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접근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어려워요.
0: 쉽지 않겠네요.
1: 맞아요. 만약 방문객에게 길을 열어주고 약간의 자연 훼손을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힐 경우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자연을 보호하는 쪽입니다.
0: 문제는 방문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지만 절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용암이라는 것. 분화구까지 약 1.6km 거리인데요. 너무 멀게 느껴지겠지만 거리를 두는 데는 이유가 있죠.
1: 지금 용암 호수에서 뿜어내고 있는 저 증기구름의 정체는 사실 1200에서 2800톤에 달하는 SO2입니다.
0: SO2요?
1: 아황산 가스요. 저 증기를 직접 들이마시면 짧은 시간 안에 치사량에 이르게 됩니다.
0: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네요. 보통은 뜨거운 마그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군요. 연기도 무섭네요.
1: 네.
0: 그냥 언뜻 봐선 누가 흰 연기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1: 맞아요.
0: 근데 위험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최소한 경고문이 있으면 읽고 규율을 지켜야 해요.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요. 또 다른 관리인 마이클 뉴먼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2: 우리 임무 중 하나가 용암의 흐름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죠. 현재 용암이 흐르는 곳이나 바다로 떨어지는 곳에 가서 주변을 살피며 방문객이 관찰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0: 치명적인 아황산 가스 외에도 국립공원 측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게 용암 동굴에서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생겨난 땅속의 빈 공간인데요. 지하에 이런 구멍이 생기면 바닥이 약해져서 누군가가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곧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2: 그럼에도 방문객들이 용암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애쓰고 있어요. 여기서 800m쯤 가면 용암 관찰 구역이 있는데 거기선 지표면을 흘러가는 용암을 보는 게 가능해요. 바로 옆에서 용암을 본다는 건 굉장한 경험이죠. 대지를 창조하는 지구의 활동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거니까요.
0: 모든 국립공원은 지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은 그 수호자죠. 그들은 쉬지 않고 이 빼어난 풍광을 보호하는 동시에 방문객을 지킵니다. 곧이어 이번엔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가서 첨단 기기를 활용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이젠 손바닥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죠. 한 국립공원도 시대에 발맞춰 방문객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 미리 여정을 짤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자이언은 유타주에 위치한 5개의 국립공원 중 하나. 탐방로만 약 150km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도 원하는 걸 모두 집어넣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인 러스 캐시가 영상 정보를 준비. 방문객들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게 한 건 이 때문이죠. 오늘은 캐니언 오버룩 탐방로를 레이저 스캐너로 상세하게 훑기로 했는데요. 규칙적인 삐 소리는 스캐너가 정보를 소화하고 있다는 뜻.
1: 이 레이저 스캐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60도를 돌아요. 그리고 거울을 회전시켜서 위아래도 360도로 훑죠. 이렇게 좌우와 상하로 쏘는 방향을 합치면 완벽한 굴을 만들 수 있어요. 레이저는 스캐너에서 나와 여기를 거치고 거울을 거치고 바깥에 어딘가를 거쳐 다시 돌아오죠.
0: 러스는 이런 식으로 3m마다 멈춰서서 스캐너를 설치하고 2분간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탐방로를 따라 꼼꼼하게 캡처한 360도 이미지는 다음 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쓰이게 되죠. 바로 3D 모델링인데요. 스캔한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3D로 변환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국립공원 내의 모든 탐방로를 스캔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죠. 이를 다시 입력해 완벽한 3D 모델로 만들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됩니다.
1: 먼저 여러분이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확보한 다음에는 그 이미지를 스캐너가 만든 점근 데이터에 적용해요. 그 다음 거기에 색을 입혀서 전체 모델이 마치 진짜 사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자료를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골라 클릭하면 밑에서 위까지 나무의 키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 바위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있고요. 이 자료는 아주 상세하기 때문에 2mm 단위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레이저 스캐너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자료를 얻기가 힘듭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든가 다른 장애가 있어서 직접 우리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오르는 게 어려울 경우는 아쉬우나마 대신 이 영상을 보면 돼요. 물론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겠지만 적어도 이곳의 풍경을 감상하는 건 가능하겠죠.
0: 자이언 국립공원에 대해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방문객들에게도 반가운 일이 될 텐데요. 누구나 언제든 국립공원 영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죠.
1: 국립공원 탐방로 3D 모델이 생긴다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앱이나 인터넷으로 미리 둘러볼 수 있잖아요. 여행을 오기 전에 미리 어떤 탐방로를 둘러볼지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0: 곧이어 첨단 기술이 국립공원과 교실을 어떻게 이어주는지 알아봅니다.
3: 앞에서 대답해 볼까요?
0: 소풍이건 가족 여행이건 국립공원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도 놀라운 경험의 현장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립공원은 너무 멀다고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국립공원을 교실로 들여올 수 있죠. 이곳은 자이언 국립공원.
3: 오늘은 동료를 초대했답니다.
0: 국립공원 관리인 케이든스와 브리아나는 4학년 학생들과 수업 중이죠.
3: 선생님 반가워요.
4: 저도요.
0: 케이든스가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에 접속한 이유는 공원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죠.
3: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원격 수업을 구상한 건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학생들은 교실에 앉은 채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일해요. 혹시 와본 친구? 수업 내용은 국립공원이란 무엇인가? 자이언 국립공원이란 어떤 곳인가 등 대략적인 소개죠.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산 옆이에요.
0: 이런 원격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20곳 이상.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중 하나를 방문할 수 있죠.
3: 자, 질문을 해볼게요. 국립공원이 뭔지 말해볼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앞에 친구가 대답해볼까요?
5: 국립공원은 건물이랑 사람을 보호해요. 그리고 동물이랑 식물도 지켜줘요.
3: 동식물을 지켜준다. 좋아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이언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만나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0: 원격 교실의 첫 번째 목표는 즐거운 수업이죠.
3: 하나, 둘, 셋. 국립공원은

0: 아름다운 풍광을 지키죠. 모두 아주 잘했어요.
1: 미래 세대에 있어 일상과 기술의 통합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도 변신해야 하죠.
0: 10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호해요. 기술 중심 시대에 기술을 활용해 자연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건 좋은 일이죠. 기술과 자연은 서로 배척해서는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모두 참 잘했어요. 여기 글자를 넣어볼까요? 자, 다 같이.
1: 국립공원 관리인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원의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고 뭐가 잘못되면 바로 달려오죠. 경계선을 정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기꺼이 최첨단 기술을 수용해 미래 세대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지난 150년간 국립공원 관리국의 중추로 활약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곁을 지킬 겁니다.

0: 섬에는 묵과 다른 섬만의 시간이 흐릅니다.
1: 꽃밭에는 꽃들이
0: 느려서 행복한 섬 청산도. 느릿한 섬의 시간은 밥상마저 그 자연을 품게 했다죠. 느린 섬의 풍경 속엔 바다가 주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삶에는 고향의 맛도 담겨 있죠.
2: 옛날 생각나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0: 느림의 맛과 멋이 가득한 고장.
3: 완도 놀러오세요.
0: 푸른 섬 청산도로. 자, 가보실까요? 한반도의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완도. 오늘은 완도의 배

0: 대표 섬 청산도로 떠납니다. 총 2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다도해의 비경을 품고 있는 전남 완도. 완도항에서 100길로 50여 번 그 섬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지금 어디 가세요?
2: 청산도 가요.
1: 청산도?
2: 네.
1: 오, 가보셨어요?
2: 처음이에요.
1: 네. 어떨 것 같아요?
2: 아름다울 것 같아요.
3: 꽃 구경도 하고요. 명품 길도 걷고. 네. 슬로우시티 걸으면서 힐링하러 가요. 한 번 오면 두 번 오게 되고 세 번 오게 되는 곳이에요.
0: 산과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다 해서 청산도. 하지만 이 무렵 푸른 섬 청산도는 온통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주인공은 노란 유채꽃.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물결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청산도를 찾아왔는데요.
4: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아, 내가 꽃이야. 너무너무 좋아.
5: 노랗고 초록이 사람 마음을 안정시켜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게 만드네요.
0: 자, 청산도 여정의 출발은 부두과 느림의 종부터.
6: 기분 좋은데요.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7: 어릴 때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런 생각이 나서 세 번을 냈습니다.
0: 근데 의미는 알고 지시는 겁니까?
8: 이 도시가 슬로우시티니까 느림의 종이죠. 여긴 차 타고 다니면 의미가 없어. 무조건 걸어야 돼.
0: 슬로우시티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리는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완도의 남쪽 섬 청산도는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는 물론 세계 슬로우길 1호로 지정된 길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길이 당리 마을의 서편제 길이죠.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던 곳. 그래서일까요? 이 길에 들어서면 누구나 절로 흥이 돋고 어깨가 들썩들썩해진다는군요.
1: 지금 이게 무슨 춤이에요?
9: 그 아리랑 춤이죠. 진도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0: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우 길. 특히 서편제 길이 청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슬로우 길이랍니다.
10: 걷기가 너무 슬로우 걷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걷고 보고 예, 즐기러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 들어왔는데.
11: 역시 이제 힐링, 힐링하면 완도, 완도에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채꽃 너무 멋져요, 진짜. 최고, 최고.
0: 그런데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청산도 유채꽃밭의 풍경 뒤에는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채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철 씨.
12: 처음에 발아 할 때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발아가 잘 안 되고 덜컥 그런 거죠.
0: 농사 지을 땅이 적고 돌이 많아 물이 부족했던 청산도. 산 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에 유채 농사를 지었습니다.
12: 아, 이거는 지금 유채밭 안에 숨어있는 묵꽃들입니다.
0: 유채꽃 생장에 방해될까 일일이 뽑아줘야 하는데요.
12: 아이고, 아 얘네들은 지금 이 유채밭에 지금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얘네들하고 섞이면은 이 순수한 이 유채 씨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솎아주는 거예요.
0: 열로 해서 농사짓기 어려운 마을 어르신들의 땅까지 얻을 정도로 유채 농사에 열심입니다.
1: 고향이 어디세요?
12: 원래

0: 제 고향은 장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일로 청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산으로 이쪽으로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그렇게 청산도와 유채꽃에 푹 빠져 귀농한 게 6년 전. 한때 청산도 유채밭에 60~70%를 도맡아 농사 짓기도 했다는군요.
2: 자, 아빠가 우리 지안이 꽃 선물해 줄게.
1: 흔히 기름을 짜서 먹는다고 알려진 유채.
3: 뭘 따시는 거예요?
2: 아, 유채잎하고 꽃을 따고 했어요.
3: 왜요?
2: 먹으려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1: 아니, 그렇게 그냥이요?
2: 아, 정말 달아. 달고 상큼하고 향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 지안이도 먹어볼까?
4: 와,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엄마만큼 맛있나면 우주만큼 맛있어요. 피디님 있잖아요. 한입 드셔보세요.
3: 아, 먹어도 돼요?
4: 네,
3: 오.
4: 독 없어요.
1: 어이, 촬영팀 입맛에도 맞을라나요?
4: 맛있어요? 이따가 이파리, 이 이파리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이 이파리를 쌈을 먹을 거예요, 쌈을.
3: 아, 진짜요? 이파리도 먹어요?
4: 네.
1: 꽃부터 잎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유채인데요.
0: 너무 싱싱하다.
1: 아빠만큼이나 유채를 좋아한다는 9살 지안이.
3: 여기 청산도 와서 사는 게 어때요?
4: 여기가 너무 시원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요.
1: 어린 딸에게도 청산도는 예쁜 고향으로 남겠죠. 그녀가 향한 곳은 근처 이웃 사촌집.
2: 선생님, 오늘 맛있는 먹거리
5: 네,
2: 유채.
5: 감사합니다.
1: 딱 이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 유채꽃. 특히 튀김 옷을 살짝 입혀 튀겨내면 바삭바삭한 식감에 달콤하고 향긋한 유채 향은 그대로라는데요. 유채 맛을 한층 돋우는 게또 있다죠. 바로 고소한 삼겹살 부위와의 만남. 보기만 해도 입맛 돋는 노란 꽃망울에 상추 대신 유채 잎으로 쌈을 싸서 먹는 삼겹살 구이의 맛이란 마 두말하면 입 아프겠지요.
6: 너무 고소해, 아빠.
1: 애교 만점 딸 덕분에 더 맛난답니다.
6: 맛있다, 그거 맛있다.
1: 사랑꾼 남편도 맛있는 건 아내에게.
2: 바삭바삭하다. 아빠가 좀 줄게. 유채향도 좋고.
7: 자네 덕분에 유채튀김 먹네.
2: 아.
7: 이 친구가 유채를 많이 심어놓으니까 일단 관광 명소로도 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좋고 또 보기도 좋고 일단 여기 다니면서 눈요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이 이쁘게 피니까.
2: 저는 청산에서 유채를 제주도만큼 유명한 곳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신혼여행 많이 가지만은 우리 청산도로 신혼여행 좀 오셨으면 좋겠어.
1: 자연의 속도대로 느리게 사는 섬 청산도. 노란 유채꽃이 일렁이는 시기.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풍광이 있는데요. 바로 신비로운 은하수. 은하수 명소인 청산도에서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느린 걸음으로 걷는 청산도 순록길에는 섬 사람들의 오랜 삶을 엿볼 수 있는 돌담길도 있는데요. 이곳 동천리 마을은 원형 그대로의 청산도 돌담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5: 여기가 바람이 상당히 심해요. 제주가 멋쩍게. 옛날에는 전부 초가지붕이었거든요. 초가지붕. 그 초가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아야 바람을 막을 수 없게. 그래서 다 높은 거예요.
1: 돌담은 대자연 앞에 때론 순응하고 때론 저항하며 살아온 섬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른 아침 청산도 앞바다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8: 어머니 어디 가세요?
9: 브라질 가요. 해녀 작업이요.
8: 아, 어머니 해녀세요?
9: 네.
8: 오.
9: 해녀 작업 가요.
8: 가시면 어머니
9: 네.
8: 뭐뭐 잡으세요?
9: 전복, 해삼, 소라. 주 업종이 그거예요.
8: 아.
9: 바다에 있는 거 다 잡아요.
8: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9: 고향이 제주 우도요.
8: 우도.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그러면 해녀분 태우시는 건가요?
10: 예예예. 예, 예.
8: 어디서 오셨는데요?
10: 제주도.
8: 제주도.
10: 예.
8: 그 제주도 분이 왜 여기 계세요?
10: 이제 제주도는 저 옛날에는 벌어먹기가 어려워서 육지라고 하거든. 여기 청산 이런 데 육지 청산 가서 돈 좀 벌어갖고 와서 벌 갖고. 들어가서 추석 쉬고 또 나오고 또 설 쉬고 나오고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8: 아.
10: 그래 내가 알기로는 한 60년 전부터 60년 한 5, 60년 된 것 같아요.
1: 과거 고등어와 삼치파시로 유명했던 청산도. 특히 고등어는 일제강점기 때 삼치는 1960년대 이후에 파시가 호황을 누렸답니다. 1980년대 이후론 어족 자원이 줄어 파시는 옛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전복, 소라, 해삼 등이 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군요. 그 중심에 바로 청산도 해녀들이 계십니다.
8: 해녀분들이 한 몇 분 계세요?
9: 지금 열.
8: 열 분?
9: 어.
8: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9: 다 제주.
8: 어머님도 고향이 제주도예요?
9: 네.
8: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9: 엄마 따라서 돈 벌러 왔다가 신랑 만나서 그냥 살아본 거지.
8: 정착하셨구나.
1: 일찍이 물 일을 찾아 청산도로 온 제주 출신 해녀들입니다.
9: 옛날 우리 쬐깐 애래서는 한 300명씩 왔어요. 청산 제주서 여기까지.
1: 섬을 떠났지만 또다시 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청산도 해녀들. 고된 숨을 참으며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여. 깊이 잠수하기 위해 납덩이를 찹니다.
9: 나비가 6km, 7km 이런 차서 4시간 동안 궁굴로 댕기니.
1: 이러니 물질을 목숨을 저승에 두고 이승일을 한다고 했겠죠.
8: 어머니! 많이 잡으세요.
9: 네, 갔다 올게요.
1: 자, 본격적인 입수 시간. 육지보다 한 계절 늦게 오는 바다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그래도 금어기를 제외하곤 사시사철 바다로 나서는 게 해녀들의 삶. 오늘만큼은 바다 용왕님이 귀한 선물을 주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인데요. 요 며칠 계속 날씨가 좋지 않아 모처럼 만에 나선 바다. 오, 씨알 좋은 해삼과 전복들이 눈에 띄는 걸 보니 시작이 나쁘지 않은데요.

0: 머지않은 청산도 앞바다는 해삼과 전복, 소라를 아낌없이 내어주는데요. 하, 참말로 묵직해 보입니다.
1: 어머니,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2: 예,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잡았습니다.
0: 생사를 넘나들며 잡아올린 전복과 해삼, 싱싱한 수산물들은 오랜 세월 자식들의 밥이 되고 옷이 되고 학비가 됐습니다.

0: 고된 물질도 이런 날엔 재미가 쏠쏠한데요.
1: 와, 불소라가 되게 크네요, 어머니.
0: 갓 잡아 올린 자연산 불소라.
2: 완도 전복이나 소라나 제일 최고 맛있어.
1: 왜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2: 물이 좋아, 물도로가 워낙 좋아요, 이거.
0: 그래요, 참 맛이 궁금하구먼요.
2: 이것이 진짜 맛있어, 꼬들꼬들해요. 이거 안 잊혀도 맛있는 거.
1: 어머니, 이거 먹어도 돼요?
2: 예, 이거 먹어봐, 맛있어.
1: 감사합니다. 꼬들꼬들해, 맛있을 거예요. 어디 눌러야 해?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0: 이야, 귀한 해삼도 푸짐합니다. 하하.
3: 잊힐 필요 없게.
2: 땡겨봤지, 오늘.
0: 사시사철 넉넉하게 내어주는 청산도 바다가 있기에 해녀들은 고단한 삶의 무게도 꿋꿋이 견뎌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청산도에는 청정바다의 해산물과 해풍을 맞고 자란 곡식이 만난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1: 어머니 안녕하세요.
4: 예.
1: 어머니 청산도 탕이 뭔지 아세요?
4: 이거 옛날부터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 때 다 먹던 거 아니요. 옛날 옛날 여기 청산서
2: 매운탕 그런 거 아니라 탕이 밀가루로 하든가 이렇게 쌀가루 조금 넣어갖고 탕을 해요. 그런데 청산만 유일한 그런 탕을 하는 게 누가 여기 지금 할까 그거?
0: 이름하여 청산도 탕. 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1: 어머니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어머니 혹시 청산도탕 아세요?
5: 청산도탕은 슬로우푸드 음식이에요. 한마디로 예전에 완도가 섬이었잖아요. 쌀이 굉장히 귀했어요. 해산물을 많이 넣고 쌀가루 좀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제사상이나 귀한 손님한테 올렸던 그런 음식이에요.
0: 청산도 하면 빠질 수 없는 구들장 논. 산 비탈을 깎아 석죽을 쌓고 돌을 붓고 흙을 깔아 구들장처럼 평평하게 만든 것인데요. 그렇게 얻은 쌀 한 톨의 절박함이 청산도 탕에 담겼습니다.
5: 오늘 저희가 청산도 탕을 할 건데 완도가 해물이 많이 나니까 해산물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 집에 아프신 분 있을 때는 속이 되게 편안한 음식이고 간편식으로도 아주 좋아요.
0: 해산물을 먹기 좋게 썰어 볶은 뒤 쌀 가루를 넣어 양을 불려 죽처럼 탕으로 만든 것인데요. 배고프던 시절 구할 수 있는 흔한 해산물로 집집마다 제각기 해먹거나 제사상에도 올렸던 청산도 향토 음식입니다.
6: 맛있어요. 담백하고 시원하고.
7: 맛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지금 현대 전복도 나오고 새우도 나오고 그래서 감칠맛이 차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도 팔남매 있어. 팔남매. 팔남매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듬부기 그것도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생각나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0: 청산도 탕 외에도 자연의 시간이 내어준 식재료들이 슬로우푸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5: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맨날 무쳐 먹는 거

0: 보다는 또 이게 간을 약하게 하면은 샐러드 먹듯이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1: 과거 보릿고개 시절 구황용으로 톱밥을 지어 먹던 톳도 이제는 웰빙 슬로푸드가 되었다죠. 하지만 완도와 청산도 하면 빠질 수 없는 프리미엄 해산물, 단연 전복인데요. 지역 요리법으로 느린 시간이 만들어낸 슬로우푸드 전복장부터 특히 완도에선 김치를 담글 때도 전복이 들어간답니다.
0: 원래 우리가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완전 고단백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 거였을 때도 맛있고 숙성돼도 맛있어요.
1: 우선 잘 손질한 전복을 데쳐서 양념장에 버무려줍니다.
0: 이 맛도 좋아요. 그냥 이 양념장에 전복만 먹는 것도.
1: 다음으론 전복이 들어간 양념을 배추 사이에 넣어주는데요. 전복의 담백함과 감칠맛이 더해진 향토 음식 전복 김치 완성. 한식 개가이자 향토 음식 연구가인 심재경 씨는 오랜 시간 지역 주부들과 함께 슬로시티 청산도와 완도에 걸맞는 슬로푸드를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해조류 등 로컬 푸드를 재료로 한 웰빙 슬로우 푸드와 오랜 시간 지역에서 사랑받아온 추억의 먹거리 들이자 고향의 맛입니다.
2: 맛있죠? 좀 담백하고 네, 믿고 먹는 거고 깔끔하고
3: 밥이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4: 지금 밥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이 해풍 맞고 완도 땅에서 자란 싱싱한 야채, 그리고 완도 바다에서 채취한 해조류.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드십시오.
1: 자연의 흐름에 따라 저마다 느리게 살아가는 섬 청산도. 그 섬에서 잠시 숨을 내쉬고 느리게 살아보면 어떠실까요?

이것이 평일도가 자랑하는 미역기입니다.

0: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만능 일꾼이 따로 없다는데요.
1: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2: 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0: 아빠는 전직, 엄마는 현직 선생님에다가 할머니도 선생님 출신? 세상에 교육자 집안이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요? 첫째는 영어가 술술, 둘째는 무용신동, 셋째는 세상 귀엽네요. 이렇듯 다재다능한 우즈베키스탄의 3남매, 과연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일하는 오늘의 아빠,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3: 한국말도 잘하시고 일도 성실히 하시면서 스마트하시고
1: 굉장히 늘 밝으시고 저의 편견을 깨주신 분이고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4: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우리 회사에서는 에이스를 할 수 있죠.
5: 요건 지금 어디 계신가요?
4: 아, 예, 저 따라오시죠.
0: 드디어 아빠를 만날 차례.
6: 안녕하세요.
7: 똑똑하신
6: 거
7: 맞으세요?
6: 아, 좋으세요.
7: 왜요? 안 똑똑하세요?
6: 네, 안 똑똑하지 않아요.
8: 가래에게 다슬랍 2022년 센티아브로 아이는 어허르다 켈리암만 비열게 켈리스 마사시 마사드 가래에 마다니아트와 카르스틀는 어리안스 볼리안 운난 타스카르 알바타 풀 슬랍 톱스니아트 다함 볼리안 처음 인천 공항에 올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와, 너무 커요.
0: 아무튼 신기했다는 이야기.
8: 제가 안 들어요.
0: 아빠가 일하는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의 2차 협력사이자 금속 소선 가공 및 3D 철강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철강 산업 기술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열간단조 업체입니다. 열간단조란 금속을 뜨겁게 달군 뒤 프레스로 강하게 눌러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제조 기술입니다.
0: 대한민국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아빠 슈크라트 씨. 슈크라트 씨가 홀로 고국을 떠나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땀 흘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은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약 35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최동단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안디잔이라는 지역인데요. 운전대를 잡은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버지. 뒷좌석엔 슈크라트 씨의 아내와 아이들이군요. 아직 이른 시각 잠투정 중인 요 녀석이 막내. 이건 학교 준비물인가요? 둘째 사비나와 첫째 셔디야. 할아버지가 맨 처음 정차한 곳은 첫째 셔디아의 학교인데요. 어쩐 일인지 엄마 거밀라 씨도 함께 등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내릴 사람은? 둘 중 누구니? 바로 둘째 사비나의 학교군요. 사비나,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렴. 다음 차례는 막내 누르무 한마드. 할아버지표 특급 등교 서비스의 마지막 손님인 셈인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 3남매의 등교와 등원을 손수 책임지는 할아버지. 아빠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3남매의 학교 생활을 조금씩 들여다볼까요?
10: Do you have a simple
0: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최상위 우등생인 첫째 셔디아는 대통령 학교라고 하는 국립 영재 학교에 다닙니다.
10: It costs $15.
0: 입학 시험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 학교에서 셔디아는 영어와 수학 등 심화 수업을 듣는다는데요. 셔디아의 영어 실력 조금 더 들어볼까요?
10: My full name is Ikrama Shadia. I'm 13 years old. In my family, we are 7 people. My grandparents, my dad, my mom, and sister, brother, and me. I'm interested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We have English lessons every day at school. That's all.
11: 만 다담 zor dada. 다이모 메 하흘라게 나르살라름 바쟈랏. 춘키 다담 메 이셔나다. 마슬라 ko'p suhbat qilayotganimizda ota haqida gap ketsa doimo dadamni sog'inaman boshqa vaqtlarda ham ko'rsatuvlarda otalarini ko'rib, dadamni sog'inaman doim.
0: 아빠의 든든한 지원 덕에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건데요. 둘째는 어떨까요? 그런데 웬 음악 소린가 했더니 이곳은 둘째 사비나가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한다는 예술 특화 학교인데요. 오전엔 예술학교, 오후엔 정규학교를 간다는 사비나는 이곳에서 현대무용과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용을 배우고 있답니다.

0: 생각을 학살해요. 미술학의 콘서트 보라마.
1: 암요, 암요, 봐야죠. 우즈베키스탄 전국 무용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됐다는 10살 무용신동 사비나. 사비나의 춤 실력 잠시 감상해 보시죠. 어구, 어구, 잘 돈다. 이곳은 막내 유치원이겠네요. 맞죠? 저기 저기 막내가 보이는데요. 어구어구 모래놀이 하고 있었죠요? 이분은 선생님이신가요? 세심한 눈길로 아이들을 살펴봐주고 계신데요.
2: 민수 박차는 디렉터라 슈라트 키니스마 Нурмухаммад бақшамызда табиаттан сокин, юмшоқроқ, характери сал оғырроқ бола. Лекин уйга борганда жуда ҳам тупаланчи.
1: 그러니까 막내는 큰엄마 유치원에 다니는 건데요. 선생님에게 눈을 딱 고정시킨 걸 보니 막내도 집중력이 좋아 보이죠? 어구 어구 어구 귀여워라. 이렇게 다재다능 개성 만점인 3남매를 위해 아빠는 머나먼 한국 땅에서 오늘도 지게차에 몸을 싣고 땀 흘리는 중입니다. 지게차 운전뿐 아니라 아빠가 담당하는 중요한 작업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3: 이 제품 보시면은 이런 거 깨끗하지 않아요, 제품. 저도 들고 나서 보면은 제품 깨끗하게 나와요. 이 제품 보시면은 이거 단조 하고 나서 아직은 쇼트 안 친 제품이에요. 제품 비교해 보면 이거 쇼트 친 제품 너무 깨끗해요.
1: 아빠의 꼼꼼함이 돋보이는 또 다른 작업은 소재 절단.
3: 제일 중요한 거 여기 SCC 여기도 SCC 제일 먼저 소재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무게 맞추는지 확인해야 돼요.
1: 소재 절단 작업에는 원자재의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데요.
4: 우리 소크라테스나 1인 3역을 한다고 봐도 막 원할 정도로 프레스, 쇼트기, 절단 무리 없이 잘 진행하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1: 일할 때만큼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지만 잠시라도 짬이 생기면 마음속은 온통 3남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해집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 5월이 되면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는 아빠. 둘째의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빠의 경제적인 지원과 엄마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3남매. 이곳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대신해 하루 한두 끼 3남매가 먹을 음식을 손수 만들어주십니다. 그새 학교에서 돌아온 두 딸들은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곁에 계신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어머니. 즉 3남매의 할머니인데요. 와, 손녀딸들의 숙제를 도와주신다니 참 좋은 할머니시네요.
5: 아빠가 우즈벡에 계셨을 때 아빠도 많이 도와줬나요?
6: 아, 나도만 타르크 판단 오크투치 볼게요. 전 타르크 판단 말씀하려면 클리셔라.
7: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중학교에서 우즈벡스탄에서 속.

0: 다녔어요. 11부터 무덤까지 지식 찾으라라고 속담이 써서 많이 많이 배워야 돼요.
1: 배움의 중요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던 아빠는 할머니에 이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내이자 3남매의 엄마 거밀라 씨 역시 교사로 몸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상담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답니다.
2: 미흐르반, 약시, 오쿠치는 띵이래이드, 다르드 보세, 다르드는 이스트 요르담 베레드, 하루카나 가바지에 요르담 게타 요르스토스.
3: 보라라르드 turli xil usullar, ya'ni diagnostika qilish, korreksiya qilish, suhbat qilish va kuzatish metodi orqali bolalarga ko'mak berish va ular bilan do'stona, iliq munosabat o'rnatish bilan band bo'laman. Yo'q, Shuhrat bey bilan taqdir tufayli uchrashganmiz. Ya'ni turmush o'rtog'im oila a'zolari sovchi bo'lib kelishgan va yoshlar uchrashgan, uchrashganmiz, bir-birimizga fikrlarimiz to'g'ri kelgan va taqdirimiz bir bo'lib oila qurganmiz va bundan men nima deydi? Minnatdorman. Shunday inson meni turmush o'rtog'im bo'lganidan minnatdorman.
1: 사회생활하는 엄마는 아무래도 바쁠 수밖에요. 그래서 평소 요리하기를 즐기는 할아버지께서 며느리의 일도 거둘 겸 삼남매 끼니를 챙겨주시는 건데요. 맛과 영양까지 생각한 할아버지 표 요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삼남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 아까는 가나가 있긴 길이 앞에
5: 우리 아기는 길이 앞에 그죠? 너는 뭐 아이들한테 별 터별 보상 배려 건다 그죠? 역사 보란 나서서
4: 가나가?
5: 뭐인가 설가 또도 뭐인가 오늘도
3: 요즘 역가는
4: 아나가 약속 말해줘.
1: 막내도 아빠와의 영상 통화에 한수 동참하고요. 가족들은 곧 다가올 둘째 사비나의 생일을 주제로 아빠와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3: 엄마, 맨 저디 아까 뭐랄까 보더니 오다.
6: 알아서 왔어라 오니까.
5: 저디
3: 엄마. 이거 어디야? 무사들.
6: 야, 쎄. 아, 지금 달바 네 가로 주던 달.
3: 잡았다.
6: 지사.
5: 나도 그럼 배워라 나도.
3: Bo'pti, ovqatlanamiz ekan, ovqat pishibdi. Baqiraveradi.
1: Appa, omma, kuman tutaqqorishiguyo. Appa va todashi ashyun iberul hamnida.
7: Hoksi appa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은지.
4: 지기를 바로 구차라다. 하면다 아일라란딕. 일단 포르산트 볼라다. 아스나르게 취하르딕.
1: 그 사이 할아버지 표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향한 값진 하루를 보낸 삼남매.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잘 자라주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가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에 이런 부족함 없는 일상이 가능한 거겠죠?
8: 왔던 지시야스티 개마 허락하였다 뜨마 그랜다. 어디 왔으니 쇼왔은. 얘 결비 신도미터로 되대.
3: 자, 우즈벡 어깟은 사건사 우즈벡 어식호나라를 보라이켠 쉬르게 바로 어깟라는 길하면 맨 깨뜸 니다.
1: 자, 그럼 엄마의 생각대로 아빠는 잘 먹고 살고 있을까요? 숙소에서 만난 아빠와 동료들, 이 능숙한 손놀림의 주인공은 아빠가 아니네요. 아빠, 어딘지 좀 어설픈데요?
9: 야, 어지.
1: 결국 보다 못한 동료들이 직접 칼을 뺏어듭니다. 그렇죠, 칼질은 이래야 맛이죠. 아빠, 밥해 먹고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이 오죽 답답하면 이러실까요?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7: 평상시에 요리 잘 못하시나 봐요?
0: 네, 요리는 잘못돼요. 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안 했어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제가 막내라서 그거 못했어요, 지금까지.
1: 그래요, 아빠는 나름 귀하디 귀하게 자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죠.
7: 평상시에 슈크라트 씨 네. 요리 잘하나요?
9: 잘 못해요. 맛도 안 좋아요. 지금 조금 가르쳐줬어요. 네. 조금 알아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잘 맛있는데요.
1: 잠시 후 우여곡절 끝에

0: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완성? 물론 아빠의 솜씨는 아닙니다. 고마운 동료들의 작품이죠.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든 아빠.
1: 문을 가래. 이제 뭐 라스에 취하나.
0: 밥 먹다 말고 딸 자랑? 영락 없는 딸 바보시네요.
2: 예.
1: 잠깐만. 넘어질 뻔했어요.
0: 그렇게 아빠의 휴일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지고 있었는데요.
3: 너 싶대.
0: 아빠의 한국 생활은 참 소박하고 검소한데요. 말과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 외에도 또 하나의 작은 낙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갠 아빠가 틈이 날 때마다 즐긴다는 취미 생활, 과연 뭘까요?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다름 아닌 축구랍니다. 자, 그럼 아빠의 축구 실력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 포지션은 골키퍼? 오, 골도 잘 막아내고. 축구 하루 이틀 한 실력이 아닌 것 같죠? 게다가 잽싼 발놀림. 이제 봤더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하시네요. 이제 요리만 잘하면 완벽하겠는데요?
1: 한국 때까지 거의 맨날 축구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일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4: 근데 오늘 왜 골키퍼를 보는 거예요?
1: 지난주 수요일 날 축구하다가 조금 다리 다쳤어요. 그 때문에 오늘 골키퍼만 할 수 있어요. 축구하면 가장 좋은 점은 제일 먼저 운동. 운동하면 건강 좋아져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 친구들한테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다 좋아요. 월급은 주로 90%, 80% 부모님한테 보내고 생활비는 30만 원만 필요합니다. 한 달로.
0: 아빠가 아끼고 아껴 고향에 보내는 돈은 상당 부분 새 집을 짓는 데 쓰여집니다. 언젠가 아빠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살 새 보금자리. 아빠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검소하게 또 소박하게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그 주말, 고향의 가족들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엄마와 두 딸들, 대체 뭘 사러 온 걸까요? 딱 봐도 없는 것 빼곤 다 있을 것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시장. 바로 아빠에게 보낼 선물을 사러 온 건데요. 견과류와 건과일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우즈베키스탄. 강렬한 햇살과 건조한 기후 덕분에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이 품질이 뛰어나고 맛도 좋다는데요. 잘만 하면 이번엔 아빠에게 직접 들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5: 우리 가게 마이에 스타바다 차클렛
6: 예트마스.
0: 아빠 선물 사러 온 김에 장도 넉넉하게 보는데요.
6: 아빠들이 외로워. 아, 나무나래.
5: 가스바다.
0: 학교 상담 선생님답게 말에도 위트가 넘치는 엄마 거밀라 씨. 시장 상인분들이 넉넉하게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는걸요. 그렇게 양손 가득 장을 본 엄마와 두 딸들. 아빠에게 보낼 선물 외에도 오늘 특별히 장을 더 많이 본 이유는? 바로 이곳, 슈크라트 씨의 큰형님 댁에서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잔칫날의 메인 요리는 주로 남성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 선생님은 여성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한편으로 며느리로서의 자리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엄마 거밀라 씨. 엄마에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0: 큰 힘이 된다는데요. 그나저나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요. 첫째 셔디아는 뭔가 보는 중인가 봐요. 둘째 사비나는 누가 춤신동 아니랄까봐 춤 연습 중이고요. 근데 진짜 잘 따라한다. 그나저나 셔디아가 지금 뭘 보는 중인가 봤더니 다름 아닌 한국어 콘텐츠?
1: 아, 네. 저는 이 사업을
0: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니 셔디아?
1: 5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0: 어차피 어른들은 식사 준비 중이니 잠시 짬을 내서 3남매 인터뷰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2: 누룽 무함마.
0: 그런데?
3: 누룽 무함마. 나다.
2: 괜찮아, 괜찮아. 누룽 무함마.
0: 말 안 듣는 세 살.
2: 데리고 와봐.
0: 결국 3남매 인터뷰는 이대로 실패?
2: 아까 하나 들고 일로 오는
0: 1, 2가요?
2: 한국 콘텐츠를 자주 보나요?
4: albatta oldin dadam xohlagani uchun koreys tilini ham o'rganishni boshlaganman. Keyin tez-tez koreys kontentlarini ko'rib turaman. Kelajakda Koreyada o'qishni xohlayman.
5: Qiziqtiraman. Har kuni 20 mingdan qiziqtiraman.
4: Masalan, o'rtoqlarim bilan suhbat qilayotganimizda ular kecha kuni biz dadam bilan birga dars qildik yoki biror joyga sayohatga bordik desa, men ham dadamni juda sog'inib ko'rgim keladi.
5: Meniyam sayohatlarga borganda, nonushta qilganda, maktablarimga birga ketib dadam bilan ashina hali.
0: Nunadiregen jomjom kojogaren appa'i binjari, magnegen otdolkayo?
4: Nurhammajon, dada qaytdi. Aytib qo'ying, dada qaytdi. Dada qaytdi. Samolyotda ketgan, qayerga ketgan, aytib qo'ying.
0: 결국 누나의 인터뷰도 실패! 한편 메인 요리 담당인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오쉬를 만드는 중? 쌀을 붓고 익히는 것이 오쉬의 핵심이자 마지막 단계라는데요. 보조 셰프인 엄마가 담당한 샐러드도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 안디잔의 오쉬는 남다르답니다.
6: 브랜치는 숨쉬를 안 좋아한다. 이긴치단 호화사 도사 도다 아타바스 도학급이지요. 우신치단 기겐 뭐 그릇자 이끌는 조람스 약 조람스게. 애가 소스 이마스 그릇이 싫을리기다. 나 어스터게. 우익스단다 어스 밀리톰 소블라나다. 겐 어스테 올드스야 어스 올드슨 디 마클라다. 야브릴라다.
0: 잠시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 식사는 가족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는데요. 특히 잔칫날엔 오쉬를 한 접시에 담아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막내도 참 잘 먹고요. 큰 누나도 참 맛있게 잘 먹네요. 둘째 누나도 할아버지 표 오쉬 맛에 중독된 지 오래. 할아버지 표 오씨 최고예요. 바로 그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2: 선물이 있습니다.
0: 선물을 확인한 거밀라 씨 만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7: 감사합니다.
0: 선물의 정체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 이제 엄마와 3남매가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7: 감사합니다. 부도단 소라네 худоим. Кече бир ҳафтага бўлса ҳам биз самолётимиз Кореяга учисимизда шуна қилиб учиб ўтайлик дердим. Дон. Атаки бир ҳафтага бўлса шуни бир йилга демайманми?
0: Кирогина марио.
5: Мен туғилган кунимга зўр совға бўлди. Дадамга ҳам раҳмат, сизларга ҳам раҳмат.
2: Нурум Муҳаммад.
0: Аю, аппа буро гал конде магнеи соғамду дуро баяжо.
2: 아빠 보러 한국 갈 건데 기분이 어때?

0: 오드럽지야 오드럽만
1: 3살 막내에겐 아직 실감나지 않을 아빠와의 만남. 아빠를 만나면 달라지겠죠?
2: 지금 기본을 춤으로 표현해주세요.
0: 아, 네, 오케이, 오케이.
1: 이렇게 좋은 날 춤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잠시 후 온 가족의 기쁨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보다 잘 추시네요? 우와, 잘 돈다. 뭐니 뭐니 해도 춤하면 우즈베키스탄 1등 둘째. 엄마도 잔뜩 신났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갈 생각에 온 가족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 순간 모두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막내도 같이 가자. 그날 저녁
3: 동대구역
0: 동대구역
1: 한국어 속성과에 돌입한 엄마와 첫째 셔디야.
3: 여러분, 구지 119.
0: 구지 119.
3: 안전센터.
0: 안전센터.
4: 안전센터.
3: 안전 비슷합니다.
1: 이번 여행의 길안내를 책임지기로 한 첫째. 한국어는 서툴지만 영어는 잘하니까. 셔디야, 파이팅!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아빠에게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날. 온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무엇보다 행복하게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준 가족들.
5: 나는 여담이 어제 이렇게 왜?
6: 특히 나다 설날이었지.
1: 막내는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아빠한테 가는 첫 발을 내딛고요. 그렇게 엄마와 삼남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여정의 첫 단추는 우즈베키스탄의 제일 동쪽 안디잔에서 수도 타슈켄트로 향하는 총 7시간의 차량 이동.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끝없이 이어진 도로를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하늘길을 따라 한국으로 향하는 대장정. 과연 엄마와 삼남매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편 아빠는 삼남매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그러는 사이 집을 출발한 지 12시간 만에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까지 불과 약 2시간의 비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될 아이들. 드디어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고!
7: 왜?
8: 나.
7: 광명역 KTX.
1: 첫 도전은 실패였지만 용기를 낸 셔디야.
7: Sorry. Do you know? Sorry. Do you know? Sorry. Sorry. Do you know? KTX? 광명역 KTX.
9: 아, 광명역.
7: Do you know?
8: What's that?
9: Let's go this way. I don't know where.
1: 네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길 안내를 도와줄 수 있는 시민들을 만난 것 같죠? 천만 다행입니다.
9: To use the bus.
7: 아, take.
1: 이윽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광명역행 버스표 구입 임박. 누나 파이팅! 셔디아가 용기를 낸 덕분에 드디어 첫 번째 관문 통과.
8: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1: 이제 버스 탑승 위치를 찾아라. 오늘 참 어깨가 무거운 첫째.
8: 빠르겠다.
7: 아유, 막 잡아라.
8: 약간. 물리.

0: 멀리 줄룩줄룩. 영원아, 영원아 사.
1: 셔디야, 이번에도 잘 찾은 거 맞죠?
0: 안녕하세요.
1: 그리고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탑승 성공. 셔디야, 고생했어. 자, 이제 창밖 구경이나 하면서 잠시 여유를 즐겨볼까, 얘들아? 믿음직스런 첫째 딸 덕분에 제일 신난 엄마. 긴 여정 탓에 눈꺼풀이 점차 무거워지는데 셔디아는 아직 체력이 남았나 봐요. 한편 막내는 제일 쌩쌩합니다. 잠시 후.
2: 아이고, 어떡해.
1: 긴 여정에 서로 약속이나 한듯 지쳐 잠든 가족들. 이제 광명역에 도착했으니 다음엔 고속열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2: 누나, 이번에도 잘해야 돼.
1: 자, 광명역에 잘 도착했으니 이젠 열차표를 살 차례죠. 이번에도 첫째 고고! 약은 약사에게, 티켓도 약사에게. 다행히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약사님.
0: KTX 티켓 스테이션.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근데 셔디야, 운도 좋지만 참 잘 찾아가네요. 그렇지, 노트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 게다가 영어까지 가능하니 어휴, 진짜 너무 든든하다. 씩씩한 셔디아 덕분에 생각보다 순조로운 여행길, 무사히 아빠를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3: 감사합니다. 갈까? 거라나 듣고 있는 버스라 듣고. 하나, 둘, 셋! 뭐야?
1: 아니. 근데 오늘 엄마가 더 신나 보이네요. 남편 만나러 가는 게 참 좋으신가 봅니다.
3: 고생. 하나, 둘, 셋! 언니치가 오늘 언니께 고약했게 기대 유리 가야죠 임시리 유다 치료할릭 그때는 남 zor 유다 약도 비즈가 아무래도 오늘 타비아트 인솔라드 몸나 마다니아트 타르트 어조달리게.
1: 자, 이제 열차에 몸을 싣고 아빠가 있는 대구로 떠날 차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한데요. 버스에서 한숨 자고 일어난 덕분인지 다들 기운을 회복한 것 같죠?
3: 욕도면서게 가키티 아빠가 꾸잉 나덕이야.
1: 그렇게 점점 아빠에게로 다가가는 삼남매.
3: 너도 가니까 뭐리야 여모연 사비나
1: 1시간 20분여를 달려 드디어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셔디아의 손엔 이미 다음 목적지가 들려있는데요. 곧장 지나가던 시민에게로 직행.
4: We here in Antisbia.
1: 이번에도 친절한 시민의 안내로 버스 정류장 찾는 데 성공.
3: 감사합니다.
1: 이젠 아빠의 회사 인근으로 태워다 줄 버스를 탈 차례인데요. 대프리카답게 유난히 더웠던 이날의 대구. 피곤도 한데다 아마도 더워서 그랬는지 막내의 투정이 시작됐는데요. 막내의 짜증을 식혀줄 응급처치에 돌입한 엄마. 그렇죠, 일단 시원하게 해줍시다. 더위도 더위지만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에 짜증이 폭발한 막내. 맞아요, 투정 부릴만도 합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 버스 도착. 이제 아빠가 일하는 공장 인근까지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삼남매의 방문을 환영해주는 건지 오늘따라 화창한 대한민국의 하늘.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건지 약속이다 한 듯 다 같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달리고 달려 드디어 버스에서 내릴 차례.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빠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아빠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삼남매를 만나면 환한 아빠 미소를 보여주시겠죠? 바로 그때 공장 마당에 들어오는 대형 화물차 한 대. 적재함이 날개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윙바디 화물차가 오늘 깜짝 만남의 주요 무대. 가족들이 화물차 짐칸에 숨을 예정입니다. 한편 버스에서 내린 가족들은 아빠 회사로 점점 다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빠를 만나기 불과 100m 전. 이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빠의 동료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5: 감사합니다.
1: 다행히 아빠는 가족들이 왔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빠. 잠시 후 본격적인 작전 개시.
5: 하나님 대표게 축하합니다. 야시불 아무새 나다다 호프마? 호? 사비나.
1: 가족들이 준비된 화물차 짐칸에 올라가는데요. 엄마까지 모두 탑승 완료. 자, 이제부턴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잘 숨어 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5: 다시 모든 것도 봅니다나. 응? 기회 되면은 안그리스그러면
1: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많이 고생한 첫째 셔디야. 이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아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막내는 환한 웃음을 되찾았는데요. 모두 화이팅! 그리고 점차 가족들에게로 다가오는 아빠의 지게차. 그렇게 점점 좁혀지는 아빠와의 거리. 아빠는 이제 가족들이 숨어있는 화물차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와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가족들. 화물차 너머에 있는 아빠의 동료들이 몰래 대기 중.

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던가요. 그리웠던 아빠를 드디어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단숨에 화물차로 달려 올라가는 아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오랜만에 안겨보는 삼남매.

오랜 시간 참으며 눌러왔던 그리움을 바로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내는 아빠와 가족들. 그토록 고대하던 아빠와의 만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0: 몽곳에서 오신 슈크라트 씨의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할인은 없지만 많이들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1: 아빠의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한 깜짝 환영회를 준비해 주었는데요. 슈크라트 씨 가족의 만남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빠의 동료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둘째 사비나의 생일 축하를 위한 깜짝 생일 케이크 도착. 이날이 사비나의 생일 하루 전이었다고 해요.
2: 축하합니다.
1: 사비나 생일 축하해. 아빠랑 함께 생일을 맞이한 것도 축하해.
3: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가족 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저를 본 사람 알 수 있어요. 제 상태 어떠는지, 기분이 어떠는지. 한국말로 힘듭니다, 설명하기.
1: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슈크라트 씨네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책 속에서나 만나던 바닷속 생물을 눈앞에서 만나봤고요. 재미있는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 여행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곳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주행 체험 등이 가능한 미래형 모빌리티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미리 보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 저런 차 타면 참 편하겠는데요? 물론 가상 주행 체험도 가능합니다.
4: 어떻게 됐게 욕실게 아까다 미디어 불러. 아? 미디어물 왔으면 나 자리에서 이렇게 욕실에 앞서는 왔으면 민기야 훅치나가 욕실에 앞. 사비나 하?
1: 미래의 자동차를 실감나게 체험하는 공간. 아이들에게도 아빠에게도 재미는 물론 유익하기까지 한 도심 속 이색 여행 코스? 물론 새 차도 한번 타보는데요.
4: 갈기도 아무 데나 다 손님이는. 와, 졸면 쓸게 없더만.
3: 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잘못은 없어요. 아니, 범용한 코스 사고 싶어요. 예.
1: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에다가 아빠까지 곁에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언젠가 다시 꺼내볼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
4: 얘들아, 이슬람, 월드너스에 가이팅. 지금 여름에서 보관해서 밥을 보시겠죠? 또 오르세요.
1: 그리고 끝내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 That's up in the zone.
5: Beautiful life.
2: Good job. No, I don't want to listen.
6: Hi, da.
7: Watch it all.
1: 어린 막내에게는 아빠와의 이별이 더욱 버거울 텐데요.
2: 나쁘다. 내가 하나 아픈 말 먹는다.
7: 불락 캐듯이 나올라 가깝다 고름시켜 멀미 거기야매다. 매안님스 엔드 좀 겹겹치게 하니 악세한 멀드마나 어이가 죽을.
1: 이 시간의 끝에 언젠가 다시 함께하는 일상이 찾아오기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

0: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습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는 보스니아 내전과 이를 다룬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참 아름답습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다 보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 둥지처럼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봉쇄기간 저격수들이 이 도시를 에워싸고 총격을 퍼부었던 것은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또 사라예보는 변화무쌍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골목을 하나 꺾을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럽풍의 건물과 이슬람 건축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우러져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발칸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처럼 모스크와 정교회, 가톨릭 성당과 유대교 회당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의 중심에는 색색의 양탄자를 파는 가게가 늘어서 있고 노천 카페에서는 노스의 주전자로 끓이는 진한 튀르키예식 커피와 물담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또 사라예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는 화려한 영화 포스터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도시 사라예보가 무려 4년 동안 완전 봉쇄된 채 끔찍한 살육이 펼쳐진 죽음의 도시였다니.

말만 듣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이슬람, 정교, 가톨릭이 공존해온 보스니아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를 믿으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섞여 살면서 다양한 얼굴 색과 눈동자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남슬라브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은 이들의 친분이나 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정교회 꼬마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이웃의 종교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가톨릭과 무슬림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예배당에 나가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사라예보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추구했던 그야말로 유고슬라비아의 이상을 압축시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다양성과 다채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유고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참혹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첫 장면은 활기찬 사라예보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국가대표 사격팀의 에이스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친구가 가족과 함께 근교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바비큐를 굽고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는 길. 무장을 한 세르비아 군인들이 차를 세우더니 다짜고짜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옆 동네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무슨 여권이 필요하냐고 항의하자 오늘부터 이 지역은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점령했으니 세르비아 국민만 통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죠. 두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세르비아 공화국? 그게 어디죠? 우린 유고슬라비아 국민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더블 스나이퍼의 이 장면은 내전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제까지 정다운 이웃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국적이 나뉘고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힘을 합쳐 조국의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던 두 친구는 이후에 사라예보를 포위한 세르비아군과 이에 대항하는 보스니아 방위군에 입대해 끔찍한 사라예보 봉쇄전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고 각 공화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틀어 유고 내전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이들에게는 보스니아 내전이란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의 독립분쟁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보스니아 내전이 더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이 참혹하고 처절했기 때문인데요. 약 4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냈으며 그 잔혹함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참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잔인하기 마련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은 더욱 비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서로를 죽여야 하니까요. 특히 유고 연방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보스니아의 경우 이러한 비극성이 유달리 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과 친구에게 총을 쏠수 없다고 거부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동료와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성을 잃고 나중에는 앞장서서 적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스니아 내전의 원인을 민족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지만 사실 이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같은 뿌리의 민족입니다. 보스니아의 무슬림은 아랍이나 튀르크 계열의 이슬람 민족이 아니라 이웃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매우 가까운 남슬라브족이거든요. 단지 보스니아가 유달리 오랫동안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곳에 살던 슬라브인 중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때문에 외모만으로는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정교인인지, 누가 세르비아인이고 누가 보스니아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국 간의 결혼을 장려했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더욱 뒤섞여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사라예보의 무슬림은 단지 이슬람교를 믿는 슬라브인이고 이웃에 사는 세르비아 가족은 정교를 믿는 슬라브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이었죠. 이처럼 구별과 차별 없이 공존해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교와 민족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종교와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내세운 선동이자 핑계일 뿐 결코 비극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어느덧 내전이 끝난 뒤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활기찬 도시이긴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사라예보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사라예보 시내와 외곽에는 정말 묘지가 많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묘지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것도

작은 규모의 가정묘나 마을묘지가 아니라 축구장 넓이에 가까운 공동묘지들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생물 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사라예보 봉쇄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묘지와 함께 봉쇄의 기억을 전하는 흔적 중 하나가 사라예보의 장미라 불리는 포탄의 흔적입니다. 박격포탄이 터져서 여기저기 움푹 파인 자리를 붉은 페인트로 채워놓은 표식을 사라예보의 장미라 부릅니다. 로맨틱한 이름과는 다르게 야만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라예보의 장미는 원래 도시 곳곳에 많았다는데 이제는 보도 재정비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많이 희미해져서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스니아의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요. 이 중 보스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사라예보라면 헤르체고비나 지방의 중심지는 모스타르입니다. 지리적으로 헤르체고비나 지방은 크로아티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 가톨릭이 어울려 살았고 모스타르 중심에 세워진 다리 스타리 모스트는 강 건너 두 마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가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모스타르도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를 침공한 세르비아군에 이어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크로아티아인들마저 독자적인 공화국을 수립하고 모스타르를 수도로 삼았던 거죠. 다리를 오가며 사이좋게 크리스마스와 라마단을 축하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서로의 적이 되었고 그 와중에 크로아티아계 포병에 의해 스타리 모스트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다리의 파편은 그 자체로 산산이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듯했죠. 전쟁이 끝난 후 스타리 모스트는 재건되었고 복원된 다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다리는 모스타르 관광의 핵심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포토존으로 언제 봐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한쪽에는 1993년을 잊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이 말없이 서서 이 다리의 슬픈 역사를 전해줍니다. 왜 유독 보스니아에서 내전이 더 치열했던 걸까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파워게임을 벌인 것은 두 강대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둘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은 상당히 오랜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범슬라브적 형제애와 단결을 내세웠던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애써 억누른 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 티토가 죽은 뒤 더 우위에 서고 싶던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싸움을 시작했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종교와 민족을 내세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중간에 위치한 보스니아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나라의 파워게임에 끼일 수밖에 없었고 점차 전쟁의 방점이 종교에 찍히면서 무슬림이 많은 보스니아가 내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입니다. 내전이 절정에 접어들면서 세르비아군은 보스니아에서도 특히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그중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학살로 손꼽힙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국경 가까이 위치한 스레브레니차는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역으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탱크 부대와 함께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유엔군을 설득해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을 모두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와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무슬림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레브레니차에서 살해된 보스니아 무슬림만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대량으로 사살한 뒤 아무데나 파묻어서 아직 시체조차 찾지 못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4년 유엔은 7월 11일을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 국제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지 30년 만에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매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한 셈입니다. 아직 남편과 아들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이 긴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주범은 세르비아군이었지만 이곳이 당시 유엔이 정한 안전지대였다는 사실은 유엔의 책임 또한 묻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인 내전의 특성상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4년 가까이 주둔하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돕거나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주로 빵과 의료품만 전달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 당시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남겨둔 채 철수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보스니아 출신의 야스밀라 즈바니치 감독의 코어바디스 아이다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영화입니다. 즈바니치 감독은 매우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그날의 스레브레니차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수의 유엔 네덜란드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세르비아 사령관은 유엔이 철수하고 이곳을 넘기면 모든 포로를 다른 도시로 무사히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지원 병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세르비아군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군은 저항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를 넘겨주었고 그 직후 무슬림 남자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덜란드 정부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코어바디스 아이다에서 즈바니치 감독은 가상의 인물인 유엔군 보스니아 통역관 아이다의 시선을 통해 운명의 그날 유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매우 담담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다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 쿠어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의미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로마를 피하던 사도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의 환상을 마주하고 던진 물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쿠어바디스란 제목은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아이다의 모습을 통해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니 아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아이다가 그토록 분주한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 영화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추상적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은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어바디스가 향하는 곳은 바로 스레브레니차에서 철수하는 유엔군의 모습입니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이들 유엔군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바로 저 제목을 통해 저들을 버린 채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말없는 질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쿠어바디스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묵직한 질문이 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쿠어바디스 아이다는 개봉 당시 많은 영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아이다와 학살을 이끈 장군 등 주요 배역을 세르비아 배우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내전을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인 역을 보스니아인이 맡고 반대로 보스니아인 역을 세르비아인이 맡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려 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시키는 예술 장르입니다. 앞으로도 내전에 대한 더 많은 연극과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슬라브의 슬픈 역사이자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은 연극 한 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 주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선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 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냐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한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면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새 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주들이 노예를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노예는 금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금지해? 노예 없인 면화 못 키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노예제 찬반을 놓고 경계선을 긋는 거였어요. 우리 이 선 36도 30분 미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들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의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노예 찬성파, 당신네는 노예 반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다시 주워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잔의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 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 동기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4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방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북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은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제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재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인신보호 영장 정지 같은 권한 남용 비판도 있고, 남부지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 누구도 쉽게 선택 못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연방의 존속이었고, 노예해방은 그 목표를 위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전략의 절묘한 결합이었죠. 링컨은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연방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의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의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장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 정치의 현상을 Solid South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Solid South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 구조와 사회 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의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존슨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흑인의 시민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자 남부 백인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오랜 정치적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순간 솔리드 사우스는 균열했고 미국 정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링컨의 공화당이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공화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부는 민주당 독점 체제가 종식되고 공화당 주도의 레드 사우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주의는 인종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 세금정책,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드사우스는 보수적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전형적인 남부 주죠. 그런데 듀크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트 대학교 이런 대학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 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잃으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에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애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한때 참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MZ 직장인 학생들이 어휘력이 문제다 이런 이슈로 시작이 됐는데요. 성인들의 문해력이 형편없다로 번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일하는 현장에서는 갈수록 문해력이 중요해집니다. 일머리를 키우고 싶다, 능력을 좀 더 인정받고 싶다, 내 일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 방송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어른을 위한 문해력, 업무용으로 특화된 일머리 문해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일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읽거나 쓰거나입니다. 회사가 하는 말, 사장이 하는 말, 상사 동료가 하는 말, 고객이 거래처가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듣는 게 기본이죠. 그게 음성이든 텍스트든 또 다른 무엇이든 잘 듣고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읽기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은 쓰기 영역입니다. 기획안 쓰기, 보고서 작성, 이메일 쓰기, SNS 포스팅, 마케팅, 브랜딩, 프레젠테이션.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 회사 일 거의 전부가 읽고 쓰는 일이죠. 그러니 잘 읽고 잘 써야 일도 잘합니다. 일머리는 문해력에 달렸습니다. 업무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 2, 3년 사이에 업무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모빌 오피스, 이런 말들이 예사롭게 쓰이죠. 여기에다 MZ세대들이 일터의 주역인데요. 비대면으로 메신저로 주로 소통합니다. 비대면 소통은 시차가 발생한다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과 읽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시차를 감안하여 글을 써야만 일이 잘 진행됩니다. 여러분, 노션, 슬랙, 잔디 이런 협업 툴 쓰시죠? 협업 툴들은 메신저 소통이 기본입니다. 업무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김 대리, 어제 부탁한 기획안 언제까지 되겠어? 예, 빨리 하겠습니다. 김 대리, 그 기획안 오늘 중으로 올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되겠어? 오늘 중으로요? 혹시 상무님께서 기획안 만들 때 주의사항 주셨나요? 상무님이 준비가 오래 걸리지 않는 아이디어 위주로 내라고 하셨지? 예. 한마디면 될 일인데 질질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에 차질을 주겠지요? 송 팀장은 아마도 머리가 끓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이면 어떨까요? 김 대리, 어제 부탁한 기획안 오늘 5시까지 올려주면 좋겠어. 퇴근 전까지 상무님께 보고하기로 했거든? 상무님이 준비가 오래 걸리지 않는 아이디어로 기획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점 고려하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5시까지 기획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 전달과 피드백은 간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대전환이 급작스럽게 이뤄졌잖아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공정, 제품 기획, 고객 서비스 할것 없이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척척하고, 소설이나 광고 카피도 술술 써내고, 몇줄 명령어를 써내면 이미지도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나 기획안이나 이메일을 쓸 때요, 비서를 5이나 동시에 부립니다. 챗GPT, 제미나이, 빙, 클로바X, 그리고 번역하는 파파고까지 이렇게 5인데요. 전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면 네이버나 구글로 자료를 찾아 헤매고 간신히 건진 자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내고 이러면서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는데요. 지금은 이 비서들에게 시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자료들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척척 대령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리한 답변을 크로스로 검토하고 또 크로스로 검증해서 글쓰기에 활용합니다. 이러니까요, 집필이 빨라지고 훨씬 재밌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들과 이렇게 신나게 집필을 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든 다 해줄 텐데 문해력이 정말 중요할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뭐든 다 해주기 때문에 문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피엔스를 쓴 이스라엘 작가 유발 하라리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에는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마부가 인기절정의 직업이었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마부는 손님을 실어 나르는 택시기사로 직업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아주는 이가 없으니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하겠죠. 마차를 몰다가 택시를 모는 마부가 될 것인지, 기술에 밀려 변화하지 못하고 말처럼 퇴출당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죠.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의 일들은 말과 글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반드시 글쓰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말과 글을 다루어 일하는 능력, 문해력이 필수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을 하든가,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내주든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꼭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보 분별력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을 가리고 걸러내면서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런 정보 분별력이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결과물은 최종 결과물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물로 쓰기에는 그다지 영양가가 없고 아닌 척 엮어붙인 헛소리를 걸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을 검토하고 감수하고 검수하는 일, 이런 작업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읽고 쓰고 생각하는 힘, 문해력이 취약하면 인공지능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일하는 시대에는 문해력이 무기입니다. 이렇게 문해력을 기르려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두루 살펴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컴퓨터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최근 20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집중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어떤 수치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설명 들으시면 이 수치들이 무엇인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45초. 사무실 근로자들이 작업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4년에는 3분, 즉 180초였는데 지금은 45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380초, 그러니까 23분은 무슨 수치일까요? 무언가에 집중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다시 집중하려면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2617번. 이 수치들은 우리가 얼마나 산만하고 충동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애플 스크린타임 기능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전체 평균을 보면요.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2617번 터치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쇼츠, 릴스, 이런 짧은 영상 좋아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송은 너무 길어서 보다가 그만두실까요? 그런데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 숏폼 콘텐츠만 보다 보면요, 주의력, 집중력이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기 힘들고 자극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화는 점점 더 가속되겠죠? 가짜와 허위가 사실을 압도할 겁니다. 분별력 있게 지식을 대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는 문해력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구원의 무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디지털화는 점점 더 가속되겠죠? 가짜와 허위가 사실을 압도할 겁니다. 다행인 것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그나마 텍스트 위주라는 것인데요. 읽고 쓰고 생각하기 능력만으로, 문해력만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일머리를 발휘하고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텍스트 기반으로 설계됐잖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인공지능에서 가장 강한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빠르게 해석을 하지만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면을 추론할 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문해력이라는 인간 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활개칠수록 더잘 읽고 잘 쓰는 사람이 더잘 일하고 더잘 살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잘 읽고 잘 쓰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게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 더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뭐 그런 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1: 쌀 한 가마니를 이거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분명하게 가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0: 이번 주에 이제 하는 강연이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항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에서 아낌의 인문학 파트인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이번 주 아마 강연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번 키워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름에 진짜 많이 쓴다. 그렇죠? 사랑의 자죠? 사랑의 자로 번역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게 자전을 넘겨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죠. 1번이 빈도수가 제일 많아 요새 쓰는 말이고 이 단어의 기원이 무엇이냐는 저 14번째 뜻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애자라는 건 예전에 공부했을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랑해라고 이렇게

21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 최근 우리가 이 애자를 사랑이라고 쓴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그런데 계속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쓰고 있는 느낌과는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강의마다 단어를 키워드를 만들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애착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걸로 쓸 거라고 사실 오늘 강연에선 불교적인 그 무슨 집착도 있고 막 애착할망 갖고자 하고 막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뜻이에요. 강신주가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뜻인 거죠. 이걸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거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잠시 완화되는 걸 행복이라고. 배고픔은 다 느끼잖아요. 근데 배고픔 느끼는 게 사실 불행하게 보이지만 평상시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고플 때 음식을 조금 먹으면 그게 완화되죠. 그때 행복이라고 했죠. 행복이 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는 힘든 거, 배고픈 거, 이런 게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행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많이 갖는 거. 자본주의에서 발달한 거 있죠. 소유와 경쟁이라고요.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고요. 누군가 먹는 걸 뺏어야 되는 거야. 경쟁 자체가 이제 항상 문제죠. 우리는 거기서 이기는 거에 익숙한 거야. 그 누군가. 이렇게 길들여진 아이들이 연애를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데이트에서 내가 돈을 더 적게 쓰면 내가 승자인 거야. 그래서 타협 본게 더치페이예요. 친구랑 더치페이를 한다고 합시다. 똑같이 먹으면 그냥 되는데, 한 사람은 4,500원, 한 사람 5,000원 먹을 때 힘들어져. 이게 당혹스러워요, 가만히 보면서. 왜 당혹스러웠냐면, 그 친구가 돈이 없는 날이 있을 거야. 오늘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 친구, 다른 일이 있다고 연락할 거예요. 전화로. 아, 뭐 바쁜 일 있어. 왜냐면 더치페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다면 더치페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야. 더치페이가 딱 확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바쁘다고 그러고 못 나간다고. 그거 어찌 감당하려고 그럴까? 먼저 후루룩 나와서 계산을 하고요. 어느 날은 그 친구가 후루룩 나와서 계산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 그 친구가 내서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계산했으니 네가 계산하다가 아니에요. 쭉쭉쭉쭉쭉 누가 먼저 나가는 거야. 아이, 새끼야, 같이 내지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아주 가난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친구한테 줄 것도 없어. 그럴 때 찾아갈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더치페이였고 기브앤테이크였으니까 못 찾아가요. 소유, 경쟁, 권리, 동등. 아, 좋아요. 남 모르는 사이에 있었을 때 동등한 거 의미가 있어. 인권이란 단어 쓰고 정의라는 단어 쓸때 보면 무관심하다고. 나 정도 이만큼, 너도 이만큼 정도야. 근데 사랑은 좀 달라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고. 돈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런데도 뿌듯한 거. 우리한테 지금 그게 남아있는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일단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소유. 경쟁에서 이겨도 좋아해.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죠. 경쟁에서 이기면 소유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소유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한테 뭐가 있냐면 다른 게 있어요. 요 덩어리가 있어. 요게 완전 다른 거야, 이게. 이쪽으로 가시던가, 이쪽으로 가시던가. 요게 인문학에서의 사랑이고, 불교에서 사랑이고, 제대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여기 사랑 없어요. 여기서 만나는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는 다이아몬드를 구하는 거랑 비슷하고, 근사한 집을 얻는 게 비슷해. 얼마나 많이 배운 여자냐, 연봉이 센 남자냐, 이 논리가 여기서 작용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언제 파탄이 일어나냐면, 대기업에서 남편이 실직했었을 때 헤어진다. 부인의 미모가 현저히 떨어져도 한다. 여기 막, 여기 성형수술하고 난리가 나야 돼요. 기브앤테이크 해야 되니까. 여긴 달라요. 좋아. 놀라운 거야, 이거는.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배고파지는 거야. 이거 못 느끼면 사랑 몰라요. 애완견 하나 키워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왜? 산책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사실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씨, 애 산책하고.
내 똥.

아무도 안 쳐주는데 개똥은 계속 치워줘야 되고 짐이야 짐. 이거 중요한 거 우리가 다 느꼈어. 이거 안 느낀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엄마랑 딸 사이는 아들 사이는 기브앤테이크가 또 들어가. 이 새끼가 1등을 해야 고기를 해주고 싶고 명문대에 가야 해주고 싶어요. 까먹기 시작하는 거야 슬슬. 내가 내 딸을 아들을 살아있는 것만으로 좋았고 똥 싸는 것만으로 좋았던 시절이 있어. 어느 사이인가 똥 싸면 싫어. 여기에 핵심은 느낌 오겠죠? 내가 더 편한 거야. 여기에서 핵심은 그 사람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이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니 너도 이만큼 해주는 거야. 화목해 보여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는 달라. 여기는 내가 수고스러운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배고프잖아. 저 사람 아프니까 병원으로 업고 간다면 내가 수고스러운 거야. 여기는 내가 힘든 쪽이야. 그럴 때 우리는 느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할까? 내가 기부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줘. 그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애라는 글자에서. 김선호 시인의 이 시, 이 시는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탐욕스럽잖아요. 자연 파괴하고 뭐 파괴하고 동식물들 길들이고 가축화하고 잔인한 짓이에요, 그게. 김선호 시인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지구를 파괴하는데 왜 보면 올까? 나 같으면 절대 이 인간들한테 보면 안 오게 해줄 텐데. 그래서 그때 무슨 느낌을 드냐면 김선호 시인이 아 사랑이라는 건 봄이 오듯이 오는 것 같구나라는 시를 써요. 그리고 그 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진보살이라고 얘기해. 순진해. 순진한 거 뭔지 알죠? 자식은 싸가지가 없는데 계속 잘해주는 엄마처럼 에이 그러지 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밥도 먹이고 그런 거다. 순진해. 그리고 보살이라는 존재가 불교에서 뭔지 알죠? 이렇게 애틋하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잖아. 아유, 자연계가 봄이고 그런 게 순진보살인 거야. 그런데 읽어보면 아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순진보살이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징징거린다 그래서 밥을 안 주는 게 아닌 거야. 그런 느낌에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이 자연을 봄을 그렇게 이해해 봅시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노곤해지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든 걸 선택하는 자연이라는 느낌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어요. 길어도 괜찮아요. 이쁜 시야. 햇봄이란 표현도 예뻐요. 간빙기의 순진보살. 이렇게 네가 온다. 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를 탓할 수 없으나 이렇게 네가 온다. 더욱 간곡해진 마음으로 봄의 몸이 잊지 않고 줄기차게 온다. 허락된 간빙기가 끝나기도 전 서둘러 종말을 앞당기는 인간에 의해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더럽혀지는 지구에서 네가 온다. 이렇게 봄이 봄의 몸이 고단해져 이제 그만 고스라진다 해도 탓하지 못할 너의 몸이 아기처럼 온다. 늙고 낡은 시간을 햇살로 담뿍 채운 채 물오른 앳된 몸으로 오는 이 봄을 처음 같은 순진이라 하겠다. 순진보살이라 하겠다. 햇살이 오고 보살이 말한다. 영혼은 행이란다. 몸이 없는 성자들을 믿지 말아라. 말씀으로 아름다워진 세상은 없다. 햇살의 깃털을 흩뿌리며 공중을 지나는 너의 흔적. 이렇게 네가 온다. 봄의 영혼은 눈물 많은 이한 발자국. 봄의 영혼은 이 따스한 서러운 껴안음. 예뻐요, 예뻐요. 그 보살이 가르쳐준 말이 뭐냐면 영혼은 행이란다. 믿지 말자고요. 딸이 투덜거릴 수도 있고요. 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상 쓸 수도 있고 밥도 안 먹을 수도 있고 짜증 부릴 수도 있어. 근데 어미랑 마트에 갔을 때 에? 그 우유는 내가 들게. 그럴 때 딸은 날 사랑하는 거예요. 행이라고요. 행이에요. 어미가 아팠을

때 여러분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어미에 대한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행위라고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여행 가봐. 여행 가보면 하루 이틀만 자면 알아. 행동을 다 보잖아. 기싸대기 때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내 인간을 만나나. 아니 여행 떠나기 전에 카페에서 인간은, 사랑은, 자연은, 삶은 무엇인가 막 얘기하는데 아주 이기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행동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혜롭다는 게 뭔지 알죠? 한두 번 봐도 그 사람 행동에서 그 사람 영혼을 찾아내면 지혜로운 거고. 뭐 이해돼요? 몇번 만나도 아직 몰라. 김선우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어? 몸이 없는 성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믿지 마.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줘봐요. 사랑을 보여줘봐요. 보여주면 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런 거예요. 애자를 제가 강조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이건 말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야. 이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어떤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쓴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신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설렜고 얼마나 배신당했어요. 우리가 봐야 될건 뭐예요? 행동.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하고 있는가? 영혼은 행위란다. 몸이 없는 성자들을 믿지 마라. 라는 그 말을 가슴에 아로새겨야 돼요. 남편한테 당신 사랑해요. 어머니한테 사랑해요라고만 떠들고 있지 않은가? 행동으로 보여준 게 있느냐, 내가. 김선호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말씀으로 아름다워진 세상은 없다. 참 좋은 말 많았다, 인류 역사에. 불교 경전이 몇 권이에요, 그냥. 안 읽어서? 아니야. 말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절대. 세상은. 물론 알아.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말만이라도 사랑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한다. 뭐, 이건 알아. 그래서 이 느낌의 말들이 너무 소중한 거야. 사람의 영혼은 행동이란다라는 그 말이. 아유, 이거 힘들죠. 사랑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증명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우리의 출발점은 이제 거기에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용기든 행복이든 자유든 인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개념들. 그건 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아, 나 용기 있어. 용기 있어. 나 옛날에 뭐 했고 높은 데도 올라갔고 산도 올라갔어. 딱 그럴 때그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 여기가 번지 점프대다. 뛰어라. 또 뛰면 용기를 증명 못한 거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지. 그냥 평상시 편하게 아무데나 디비 누워 잘때 자유는 상관없어. 누군가 나한테 갑질을 할 때, 나의 존재를 부정을 할 때, 그때 내가 노라고 하면서 칠수 있을까? 그때 자유예요. 다 그래. 행복도 그런 거예요. 행복을 증명해봐요. 행복은 증명도 안 돼. 얼굴에 보면 막 다크서클 생겨있고, 행복해. 이러는데, 알잖아. 여러분들 친구 보면. 저게 뭐 행복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언제? 모두 위기 상황 때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할 때가 있어. 그 사람의 부, 그 사람의 지성, 학력,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없어. 그럴 때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아, 위기다. 증명해야 된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언제 증명해요? 지금 사랑한다 그러시죠? 어미야, 사랑해, 사랑해. 치매 걸릴 때 보자. 옛날에는 밥도 해줬고, 옛날에는 내 아이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난 용돈을 줬어요. 행복하라고. 물론 아이 다 크면 용돈 끊어. 내가 여행 갈때 어미 보고 집 보라고 하고 용돈 줬어.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진 거야. 싹싹싹싹. 근데 어미가 치매에 걸렸네? 나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절대적인 짐이 된 거야. 이제 내가 주기만 해야 돼. 그럴 때 위기가 온다. 그럴 때 증명해 봐요. 영혼은 행동이거든. 힘든 거거든.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딸이나 아들이 사위감이랑 며느리감을 데리고 들어올 때 자랑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박수 쳐. 내 딸이 나답게 사는구나. 답 없다, 그쵸? 그 남편의 그 예비 사위의 그 소유물이 없어지면 어찌할 건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뭐 기대요, 내가. 내가 뭔가를 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래야지 안심이 돼. 이 사람도 나한테 줘야 돼. 아까 더치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아이가 서울대 가거나 성적이 좋아야 내가 맛있는 거 주고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거래 관계가 돼. 이게 왜 위험하냐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찌할 건데. 아이가 느끼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을 사랑하는 거야. 내 업적을 사랑하는 거고, 자랑할 만한 소유물처럼 이 딸이 됐다라는 걸 사랑하는 걸안 거야.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면 자살한다고요. 아, 가지고 들어갈 게 없잖아. 아이한테 사랑을 보여줄 때는요, 그럴 때 보여줘야 돼. 아이가 가난할 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래요. 애를 둘 낳는 게 좋아. 에? 하나는 공부 잘해. 둘째 아이는 공부를 못해. 이 둘째 아이가 여러분을 사랑할 가능성이 많아요. 형은 명문대 가고 나는 재수하고 있는데 밥을 똑같이 주는 거야. 이 둘째 아이가 뭐라고 생각했어? 나 같아도 나 같은 거한테는 사랑 할수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사랑해.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주는 게 없는데 나한테 줘. 근데 나중에 이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생겨요. 몸도 망가지고 치매도 걸리고 할때이 아이가 돌봐. 사랑을 가르쳐 준 거야. 이 아이가 나중에 위기에 빠졌을 때 자살하겠어? 아무것도 안 가져도 나를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 혼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식이 두명 있거든. 얘는 현재형. 자랑할용. 얘는 20년용. 근데 한 명을 낳았을 때 문제잖아. 한 명이 아예 공부 못하는 건 좋은 거예요. 지금 사랑해주면 돼. 그러면 나중에 희망은 가질 수 있어. 야, 이거 기브앤테이크가 사랑이 아니구나. 꼴찌라도 소고기를 먹여주는 거면 이 어미가, 아비가 치매에 걸려도 먹여주는 거야. 길게 보면 이런 걸 알아. 지금 순간에 편하면, 산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지금 올라갈 때가 편하잖아. 편하면 정상이 야타. 해발고도 200m야. 딱 올라서 뷰를 봤더니 다 아파트야. 근데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 막 힘들 고비를 몇번 넘겨. 아, 설악산 대청봉이다. 속초시랑 동해가 뷰가 보여요. 이거 똑같은 거야. 지혜롭다라는 거야. 힘든 거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다르죠? 아, 사랑을 증명하는 게 힘든 거야. 여러분들도 헷갈릴 거야. 어느 날 문득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나한테 뭘 해준 다음에 사랑을 느끼는 것인지, 내가 사랑하는 게그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소유인지. 사랑은 증명해야 돼요. 위기 때, 위기가 온다. 내 아이가 아플 때, 내 아이가 망가졌을 때, 어미가 치매에 걸렸을 때, 어미가 장기간 입원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그 사람이. 그때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된다. 그 사람이 웃고, 그 사람이 경제력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쓴 만큼 돈 쓰고, 이런 관계라면 상관없다.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님 모여서 행사 같은 거할 때, 가족 성원들이 돈 조금씩 모을 때 있죠. 그게 안 모여서 돈 내기가 힘들 때도 와요, 형제가. 그럼 바쁘다 그런다. 그 짓도 하지 마요. 가급적, 가급적. N분의 1 위험하다, 그거. 평화로울 땐 N분의 1 의미 있지만 가치 있고 할수 있잖아. 불편할 때그 돈도 큰 돈이 된다. 이해되죠? 우리는 아끼니까 돈 없어도 올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걸 우리가 할수 있을까? 아낀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랑한다라는 게 행동으로 증명이 되면 애자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잖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서로 쓴다고.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두 가지에서 다 왔다 갔다 하죠. 기브앤테이크를 할 때도 사랑해 그러고 내가 주면서도 사랑해라고 그러죠. 근데 놀라운 건 사실 이쪽 부분에는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안 쓴다. 의외로. 전문용어로 뻐꾸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에서는 뻐꾸기를 날리지 않아. 전문용어야? 어쨌든 없잖아. 내가 업어주잖아요. 설사한 아이를 안아주잖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죠. 행동을 안 하니 말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야 사랑해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말보다 왜이 애자를 표제로 제가 오늘 삼았냐면 저기에는 행동까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미가 밥이 있는데 나 배고픈데도 아이한테 줄때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이러지.

않아요. 아이, 무서워. 엄마가 사랑하지 말고 밥좀 주지 마. 이럴 수도 있어. 대부분 그 동작으로 아는 거죠. 어미랑 마트를 갔었을 때, 아버지랑 갔었을 때, 아이가, 아이, 너무 무거운 거야. 이렇게 짐 들고 있는 게. 우유는 내가 들게요. 이럴 때, 사랑을 느끼잖아. 지가 힘든 거를 선택해. 이쪽 부분은 달라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제일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요번 주 강연을 시작할 때이 애자를 강조한 이유는 이 애자는 이쪽에 가깝단 말이야. 말이나 감정이 아니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줄어들어. 간혹 가다가 저는 이 무소유라는 글자의 무자를 동사로 해석하길 원해요. 가진 거를 없애는 거야. 없애는 거. 그러니까 게을러가지고 무소유한 상태는 거지고 자기가 가진 게 있어. 밥한 공기든 뭐든 있고 조금 남은 힘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그거를 더 없애는 거. 불교에서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거를 할 때. 그 내가 가난해지는 거. 핵심이 그거죠. 애는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수고스러운데 내가 너무나 행복해지는 사랑의 경험 같은 거예요.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거야. 말이 아니고. 배고픔도 감내해야 되고요. 그 사람도 업어야 되는 거야. 요 본격적인 얘기는 내일 제가 이게 불교적이지 않다라고 조금 얘기했는데 주된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 애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스님도 있었으니까 그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요 애자의 의미가 뭔지 그거는 내일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Oh.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금지어야. 너 그런 관계를 박복하다고 그래요. 박복하다. 남편을 잘못 만난 거지. 망한 거지. 거기에 애지중지가 있는 거야.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겠다가 식기세척기를 사줌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예쁘죠? 예쁜 말이야.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그렇죠? 아낀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부리지 않는 거야. 이해 안 되죠? 뿌리지도 않을 소를 집에서 왜 키우나 하는 이런 생각 들죠?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1: 공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문일경 교수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생산관리, 물류관리 및 공급망 관리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공급망 관리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비드-19 등으로 공급망 관리가 뉴스나 신문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이슈는 무엇이고 공급망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공급망을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급망 컨트롤 타워의 구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10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탁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탁세제가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탁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액체세제나 가루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세제를 보관하기 위한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 포장 용기가 있습니다. 세제 회사는 이러한 부품이나 재료들을 직접 모두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포장 용기는 그것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협력업체를 활용합니다. 예전에는 외주업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협력업체는 공급업체와 같은 의미고요. 영어로는 supplier라고 합니다. 종이 포장 용기를 만드는 협력업체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바로 종이, 재지가 필수 재료입니다. 이런 재지는 재지 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고 이 재지 업체의 핵심 재료인 목재는 목재 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고서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협력업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 생산업체인 세제업체에 직접 종이 포장 용기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1차 밴드 또는 1차 협력업체라고 부르고 이 포장 용기 협력업체에 재질을 공급하는 업체를 2차 밴드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가전업체 같은 복잡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이런 협력업체들의 단계가 4단계, 5단계 이상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협력업체들에서 조달된 부품이나 원재료들이 세제회사의 공장에 조달한 후 최종적으로 세탁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제회사는 만들어진 세탁

1인칭, 2인칭, 3인칭을 배우죠.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를 나, 즉 1인칭이라고 하고 물건을 사가는 상대방 회사를 당신, 즉 2인칭이라고 할때 물건을 제조하거나 물건을 사가는 회사가 아닌 제3자가 물건 배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3자 물류회사라고 합니다. 세탁 세제 하나를 주부들이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데까지 복잡한 과정이 얽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슬같이 얽혀 있는 프로세스를 공급망이라고 명칭하며 영어로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슬보다 훨씬 복잡한 네트워크, 또는 한자로 망이라고 하죠. 즉, 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던 것을 요즘은 공급망 관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고객의 수요와 공급을 잘 부합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어로는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생산관리 및 공급망 관리의 세계적인 교과서가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Matching Supply with Demand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을 잘 매치, 부합시켜 주는 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의 공급망 관리 및 생산 관리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급망의 구성원들, 즉 멤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조업체가 주 멤버가 되고 제조업체의 부품이나 원자재들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 물건을 배송하는 3자 물류업체들, 물류센터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상, 소매상, 대형 슈퍼마켓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공급망의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공급망은 제품 생산부터 배송되어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공급망 관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배송, 정보 흐름, 자금 흐름 등 모든 것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공급망 전체의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의 뿌리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큰 범주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어떤 집단의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입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자원들의 유기적인 특징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급망 관리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련한 과학적 사고와 구체적인 방법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항공기나 전차 등의 화력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력은 부대의 순간 전투력을 나타내며 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물류입니다. 전투 부대에게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대에서 이러한 역할을 통틀어 병참, 영어로는 밀리터리 로지스틱스라고 합니다. 병참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이전의 프랑스군은 전쟁 지역에서 약탈하거나 상인에게 구매하여 물자를 보충하였습니다. 충분치 못한 공급은 부대를 기근에 시달리게 하거나 병사들의 탈영을 야기시켰습니다. 반면 나폴레옹은 병참 전당 조직을 신설하고 물자를 중앙체제로 관리하여 전략지마다 재고를 비축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유럽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의 승리 전략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러시아 원정이 실패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나폴레옹은 실제로 병참의 중요성을 잘 인지한 병참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참 전략은 모든 상황에서 만능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나폴레옹의 병참 계획은 러시아 원정진에서 단 하나의 전술 원칙으로 인해 70만 대군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 전술 원칙은 가장 훌륭한 병사는 적보다 더 빨리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의 패착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투부대는 당시 열악했던 러시아의 도로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수레가 포함된 보급 부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병참 전문가였던 나폴레옹이었지만은 빠른 속도로 러시아 지역에 깊숙이 진군할수록 보급 부대의 행진이 늦어져 결국에는 보병 부대의 군량 지원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량의 대포가 버려졌고 포병대가 주 전력이었던 나폴레옹 군대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병 부대, 전투 부대는 굶주림과 뒤어덮친 전염병으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병참은 체계적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미군의 경우 현대전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비에 필요한 부품 규격을 통일하고 군수 자동화 운영 체계를 도입하는 등 병참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걸프전 당시 8일이나 소요되었던 수송 기간을 이라크전에서는 단 40시간으로 단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병참은 예전처럼 전투식량, 무기의 물리적 공급을 넘어서서 전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이해를 바탕으로 병참 작전의 의사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 전쟁 역사의 사례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에서 살펴볼 공만 관리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 재고 관리와 물류 관리 또는 수송, 이 병참의 개념으로 하에서 중요성이 인지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는 근대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러 보다 정교하게 정립된 과학적 관리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공급망 관리와 과학적 관리의 태동은 인류의 전쟁 역사 속 병참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비, 재고, 수송, 외주 결정, 가격 결정, 정보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는 공급망 관리의 목표인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키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첫째는 효율성, 영어로는 에피션시라고 합니다. 효율성은 고품질의 제품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대응성은 영어로는 responsiveness라고 하는데 고객의 수요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서로 상충, 즉 트레이드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한 가지를 잡으려면 다른 한 가지를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두 목표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온라인 뱅킹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지점들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지점 운영 비용이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효율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되는 고객들의 편의성은 줄어들면서 대응성은 낮아지게 되며 고객의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두 가지 목표를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절충안을 공급망의 구성 요소들에서 찾는 것이 각 기업의 숙제가 되겠죠. 당연히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 기업이 목표로 하는 고객 서비스, 각 기업의 시장 내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 적절한 구성 요소를 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 대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설비가 있는데 설비는 제품을 생산, 보관, 판매하는 물리적 공간을 뜻하고 공급망 관리에서는 주로 이 설비를 어떤 위치에 어떤 용량으로 운영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미국의 A사는 개별 판매자의 다양한 제품들을 모두 자신의 거대한 창고에 보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제품들을 소수의 창고에서 처리하게 하여 매우 낮은 비용으로 공급망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비의 중앙 집중형 구조는 매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급작스러운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미국 전역에 단지

이두 개의 대형 물류 창고로 시작했지만은 고객 대응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은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물류 창고로 확장하여 고객의 대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재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제품이 팔릴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수준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개의 물건이 판매된다고 하여 단지 100개의 물건만 재고로 준비한다면 수요를 못 만족시킬 확률이 50%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팔았을 때 벌어들일 수 있던 수익도 놓칠 것이고 물건을 사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손님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의 이미지 또한 나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 수요보다 추가로 보유하는 재고가 바로 안전 재고입니다. 또 다른 재고로 계절 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과 같이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가 뚜렷한 제품의 경우 겨울에도 생산 시설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름에 폭증하는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생산할 수밖에 없어서 발생하는 재고가 됩니다. 이렇듯 여러 상황에 대비한 재고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유하는 것이 공급망 관리에서의 두 번째 중요한 의사결정 구성 요소가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수송은 공급망 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완제품이나 원재료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재를 강화하여 만들어진 완제품을 최종 고객에게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수송 수단으로는 항공, 트럭, 철도, 선박 등이 있으며 액체 성분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송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 주도 국가인 경우는 수출입 물량의 90% 이상을 선박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송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송 수단별로 수송 비용, 수송 속도, 선적 규모, 유연성 등이 다르므로 적합한 수송 수단을 선택하여 대응성과 효율성 사이의 트레이드업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주 결정은 생산, 저장, 수송 또는 정보 관리 등과 같은 공급사슬 활동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을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지 혹은 외주를 통해 조달받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외주를 통해서 저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전략을 통해 대응성을 높여 시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 생산 업체인 미국의 C사는 저가인 가정용 라우터는 중국 등에서 싸게 공급받고 반면에 고가인 기업용 통신 장비는 좀 비싸더라도 미국 내에서 실력 있는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주 결정은 공급망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과 대응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보, 가격 결정 등의 요소들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복합적으로 잘 고려하여 공급망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세계적 전자제품 기업인 미국 A사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던 대만 기업인 F사의 중국 공장에서 노동자들 10여 명이 혹독한 노동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연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매 운동 등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식품 기업인 N사는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열매를 따는데 아동들을 많이 이용하였고 하루 일당으로 단지 몇 달러만 주는 착취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공급망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던 세계적 기업들에게서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였을까요? 이런 세계적 기업들은 원가를 절약하여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옥죄기로 유명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오늘 말씀드릴 바로 공급망 투명성의 부재였습니다. 공급망 투명성은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농수산물 등을 살때 원산지를 표기해야 되는 원산지 표기법을 일반 제품의 모든 생산 단계 정보를 공개하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및 노동의 원산지, 생산 과정 전반,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단계의 협력업체 또는 벤더들이 있을 때 모든 협력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공급망 투명성을 영어로는 Supply Chain Transparency라고 합니다. Transparency라는 단어는 투명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이 주목받은 이유로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윤리적,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안정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추적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블록체인 및 RFID 센서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체 공급망에서의 모든 제품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자재 조달부터 라스트 마일 물류, 제품 반품, 재활용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친환경 공급망과 지속 가능한 물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할 것이며 이에 발맞추어 기업은 노동력, 취급 방식, 자재 구성 요소 등을 원산지에서 목적지까지 추적하고 문서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명한 공급망을 통한 세 가지 대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 관리 측면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객은 친환경 물류와 투명한 공급망이 보장되는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급망 투명성 확보에 대한 큰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도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윤 증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충성도 및 평판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포브스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기업에 충성할 가능성이 최대 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공급망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년에 한 번씩은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어떻게 틈새를 빠져나와 공급망에 진입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본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이처럼 기업은 COVID-19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투명성은 뒤에 설명드릴 공급망 탄력 회복성과 함께 공급망 관리에서 중요한 키워드이자 이슈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력 투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급망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앞에서 공급망 관리 목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수요를 잘 예측하여 고객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품을 적게 주문하거나 생산하여 못 팔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거나 과다하게 주문하거나 생산하여 폐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잘한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단순히 잘한다가 아닌 정량적이고 객관화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대학들을 다양한 지표와 피어 리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같은 회사가 매년 전 세계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공급망 관리를 잘했는지

체계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순위를 매긴 권위 있는 공급망 관리 순위표가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표의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어떤 기준에서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잘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항목들 중에는 자체 전문가들 및 외부 전문가들 평가와 같은 정성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량적인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유형자산 대비 순이익은 공장이나 생산설비와 같은 유형자산 대비 실제로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근 연도에 더 가중치를 주는 3년간의 지표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열에서 보이는 수익 상승률은 전년 대비하여 변화된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재무적인 지표들 사이에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지표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이때 기업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통해 매출액에 따른 재고자산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재고자산의 투자가 많거나 재고의 누적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고자산 회전율은 기업 입장에서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공급망 관리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즉 주요 성과 지표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ventory Turnover Rate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urnover Rate는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Turnover Rate는 직원 수에서 이직한 직원의 비율을 뜻하는 이직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직률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요? 아니겠죠. 그런데 재고 회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분모인 평균 재고자산이 작거나 분자인 매출액이 높다는 것을 뜻하니까 물건이 빨리빨리 팔려나간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잘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가트너 순위표를 다시 보면 흥미로운 점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음료회사인 P사와 C사, 음료의 세계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본다면 C사가 우세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공급망 관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P사가 3년 연속 C사보다 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P사는 코비드 사태가 닥치면서 높아진 재고 수준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였으며 그중 린 생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린 생산 방식은 군더더기 없는 생산 방식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줄이고 재고를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앞선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사는 C사에 비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에서 무려 두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많은 공급망 관리 전문가들은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P사가 승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25위권 안에 한 개의 기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몇년 전에는 이 순위표 10위권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2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순위표 밖에 있다고 꼭안 좋은 기업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공급망 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급망을 구성하는 요소는 설비, 재고, 수송, 외주 결정, 가격 결정, 정보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 창고,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각 구성 요소별 많은 혁신들이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혁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일본,

일본 등과 함께 수출 주도 국가의 대표 주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0% 이상을 해운 수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유나 곡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해운 수송의 대부분의 물량은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컨테이너에 물건을 가득 실으나 반만 실으나 하나도 싣지 않으나 동일한 운임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컨테이너는 무게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할 물량은 많은데 수입해올 물량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3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물건을 실어보낸 컨테이너 중 상당수가 빈 컨테이너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한 개를 미국 서부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운임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에는 무려 5,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시 1,000달러 수준으로 복원되었습니다만은 한때 5,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부가가치가 없는 공 컨테이너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운임을 이렇게 지불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접었다 폈다 할수 없을까? 물건이 없을 때 접어버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공 컨테이너를 단지 한 개의 컨테이너 운임만 지불하고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네덜란드의 H사가 세계 최초로 10여 년 전에 접이식 컨테이너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H사의 컨테이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접었다 폈다 할때 크레인과 작업자 등 중장비와 작업자를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입니다. 세계적으로 접이식 컨테이너 개발 경쟁이 일었고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에서도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접이식 컨테이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개발 과정에서 모터를 장착한 접이식 컨테이너 개발을 하라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접이식 컨테이너도 모터를 장착하여 손쉽게 접었다 폈다 하게 해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에 마침내 그림에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모터가 장착된 접이식 컨테이너가 개발되어 접고 펴는 과정이 보다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상용화를 위한 표준화 경쟁 작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접이식 컨테이너가 세계 최대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공급망 관리 혁신사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배송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은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 업체인 미국의 A사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은 2020년 가정용 COVID-19 검사 키트를 배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드론을 통해 소형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은 소규모 택배 배송 외에도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드론을 이용해 자동 심장 충격기, 흔히 제세동기라고도 하죠,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하기 이전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먼저 도착하여, 그 환자의 보호자가 그 기계를 사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 골든타임을 많이 연장시킬 수 있으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먼 거리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앰뷸런스 드론을 갖춘 응급센터가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통신구 화재가 발생하여 은행, 상점, 고객들이 몇 시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기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큰 혼란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드론에 와이파이 핫스팟 장비를 장착하여 피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상공에 수십 대의
또는 수백 대의 드론을 띄우는 방법을 특화 논문으로 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통신망 단절 상태에서 드론에 장착된 핫스팟 와이파이가 통신망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임시 통신망을 가동시키는 것이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불 등 재난 상황의 생존자 탐색 및 구조, 구호품 전달 등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우리나라 재난 영화에도 묘사되었듯이 재난 상황의 통신망의 연결이 재난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생존자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와이파이 핫스팟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서 피해자들과 통신 소통하며 재난 상황 후 피해 수습 과정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은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급망 관리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는 것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그 연구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사에서 매년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하는데 디지털 트윈은 3년 연속 언급된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20여 년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쌍둥이를 의미하는 트윈이란 말처럼 현실 세계에 실존하는 시스템, 장치 등 모든 물체에 대한 디지털 복제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상으로 행동해 보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현실 모델의 데이터를 받아 시뮬레이션하고 결과값을 사용해 현상을 해석하여 현실 모델을 개선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들의 총집합체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처음 나올 당시에는 구현해줄 기술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IoT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입력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해지며 디지털 트윈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뮬레이션과 가장 다른 점은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특화되어 있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계획을 통해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여 도시의 공사 정보, 교통 정보, 에너지 효율 정보, 재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다양한 효과를 얻고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 스마트 시티의 일환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으며 더 크게는 국토 형상을 위치 기반으로 가상 공간에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산 분야에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좀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팩토리 전담 부서는 국내 유수 제조회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단순한 제조 라인 자동화를 넘어서 각 라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정 자동화를 통해 빠르게 쌓이는 데이터를 모델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에 있어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제품의 시작부터 생산 종료까지 복잡한 공정 프로세스를 시각화하여 백목 지점, 흔히 보틀넥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백목 지점을 찾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설비 고장을 진단 및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진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생산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방 내의 생산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팩토리라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팬데믹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나라가 보호무역 정책을 갑자기 도입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유들이 생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며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심각하게 어긋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공급망의 혼돈, 혼란, 영어로는 스프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는 작게는 하나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크게는 국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들이 활발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나 혼돈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대처 능력을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upply Chain Resilience라고 말하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공급망이 예상치 못한 장애 발생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한 공급망 위기 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 관리 체계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 항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으로 폭증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capacity, 즉 생산 용량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입니다. 백업 시설과 공급 채널을 확장하거나 제품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등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인 대체는 갑자기 중단된 공급망 요소를 대체할 수단이 있는가?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다양한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체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볼때 단일 공급처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지만은 복합 공급체에 비해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연결이 있으며 기존의 공급망이 아닌 다른 공급망과의 연결 및 협력이 가능한지 탐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은 용도 변경으로 공급망의 용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더라도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물자에 대한 전략 물자 지정 및 비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품 공급망 전반을 검토하고 특정 국가 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하고 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의 생산 활동, 방위 사업, 물가 안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망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비상 상황 시에도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요소수 품절 사태와 일본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마련된 민간 협력 단체를 우리나라가 가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국가급 공급망 관리 컨트롤 타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국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주요 자원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며 향후 수요 및 재고, 어떤 공급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 공급원의 확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신문 칼럼도 쓰고 여러 강연에서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는 공급망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조직에 상관없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망을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그들의 역할 또는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1차 협력 업체들에서 시작해서 3자 물류업체 등 모든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기업은 더 중요하겠죠. 정직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차 협력업체들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들, 그리고 유통 채널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재료를 만들고 물건을

0: 수송하고 물건을 판매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공급망 투명성의 확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의 정책이나 절차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력업체나 판매자 업체들에게 통보하고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셋째,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공급망 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파일럿 테스트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과정을 전 조직원들과 공유하고 반드시 사전 테스트하고 새로운 절차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비용 요소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죠. 저가에 대한 품질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장기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공급망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동향에 신속하게 동참해야 합니다. 실제 공장이나 현장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 채집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은 최대한 활용하여 휴먼 오류가 발생한 여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3자 물류업체를 잘 선택하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물건의 제조자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전문적으로 배송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물건의 현재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리드 타임도 줄일 수 있고 물건을 잘 만든 물건을 최종 소비자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꽤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자 물류업체를 잘 선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6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공급망이 더욱 강건하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공급망 관리에 대한 정의 및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공급망 투명성과 공급망 혁신처럼 최근 공급망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소개드렸습니다. 또한 공급망 관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과 다양한 공급망 응용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것처럼 공급망 관리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말 폭넓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망 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연구 분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급망은 제품의 생산부터 배송되어 소비자가 최종 구매하기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공급망 전체의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1: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늘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야입니다. 최신 경제 트렌드 용어와 영작 연습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구독 경제 이야기를 했었죠. We talked about the subscription economy.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구독하고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OTT가 뭐의 약자입니까? Over the top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상을 매달 좀 무제한 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나는 회사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OTT 서비스가 근데 뭐전 세계적으로 뭐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 업체나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는데 over the top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top 자체가 뭔가 좀 케이블 TV 같은 거 받아보려면 셋탑 박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top이라 부르는데 그 자체를 없어도 되니까 over the top 그냥 인터넷 연결만 되면 다 들어오는 서비스를 over the top services라고 하죠. 서비스 단수로 쓰셔도 되고.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뭐 영화나 미드 무제한으로 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Over the top services or OTT services. 들어볼게요.
1: OTT service. Over the top service. OTT service. Over the top service.
0: 회원 등록을 해야 되죠. 다 유료입니다. 예, 무료 서비스는 없어요. 무조건 유료인데 이제 어떻게 유료화를 하는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자, 회원 등록을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회원 등록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줘요? 무료 체험 기간 주죠? 근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게 끝나면 자동 과금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회원 등록은 가장 많이 쓰는 게 sign up이에요. sign up. 같이 한번 해보세요. sign up. sign up. for a membership. 별거 없습니다. 이게 회원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등록을 하다. sign up for a membership. 다시 한번. sign up for a membership. 들어볼게요.
1: Sign up for a membership. Sign up for a membership.
0: 이게 인터넷상에서 내가 회원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면 대부분의 이런 유료 서비스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뭐 요즘 말에 이렇게 낚으려고 무료로 이용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쓰다가 아, 이거 계속 써야겠는데? 그럼 계속 돈을 내는 거예요.

0: 거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대부분 이걸 쓰죠. 대부분. 다른 아니지만. 자, free trial period. trial이 이제 써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이 이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0: 그렇죠. 자,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 체험 기간을 받게 된다. 이거 별거 없어요. 이런 문장 뭐 영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OTT 서비스가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쓸 수는 있어. 그러다 이제 과금이 되지. 그럴 때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회원가입하면 조건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아까 썼던 문장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하나를 얻을 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됐죠? 무료 체험 기간을 받게 될 거야. 들어볼게요.
1: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0: 끝없는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몰아서 보고 이렇게 정주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걸 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끝없는 영상 콘텐츠는 정말 endless라는 단어 쓰면 어떨까요? endless. 끝이 있어 없어요? 없네요. 똑같죠? 끝없는 endless. video content. video content. 여기다 S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content라는 단어는 단수로도 되게 많이 써요. 여러 개를 지칭할 때도 약간 개념으로 컨텐츠라고 많이 해요. 컨텐츠 해도 돼요. 복수형이란 단어가 가능한데 그냥 복수형 자리에 단수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View endless video content. 무슨 말이에요? 정말 무한정의 어떤 영상 컨텐츠를 view 시청할 수 있다. 들어볼게요.
1: View endless video content. View endless video content.
0: 일단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몰아보기는 뭐라고 그래요? Binge watch라고 하죠. Binge watch. 이거는 binge는 몰아치기 할때 쓰는 접두사 같이 쓰인 아이예요. 그래서 binge shopping 하면 정말 한꺼번에 엄청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거고, binge drinking 하면 포금을 엄청나게 혹은 연일 술을 마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binge watch는 시즌 한 개를 앉은 자리에서 끝내는 겁니다. 15시간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binge wa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아보다 정주행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Binge watch. Binge watch.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TT는 대부분 이런 많이 또 보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말들이 될 것이고 주말 동안 내가 그 시즌 전체 다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 정주행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binge watch입니다.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The whole season은 뭐예요? 시즌 아시죠? 뭐 에피소드 1부터 뭐 10까지 있다 합시다. 그럼 10개 에피소드를 한 시즌이라 하면 그걸 다본 거죠. 주말 사이에. 그죠? 뭐긴 거였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I binge watched 동사로 과거 시제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시즌 전체를 over the weekend. 주말 기간 동안 over the weekend. 들어보세요.
1: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over the weekend.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over the weekend.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binge watch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많이 또 들어보셨죠? 각 OTT마다 자체 컨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그거는 그냥 받으면 될것 같고 추천받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영상을 클릭을 하면 엄청나게 추천 알고리즘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유사 컨텐츠, 취약 적용 컨텐츠, 모모와 비슷한 컨텐츠 어마어마하게 추천해줍니다. 끝도 없어요. 내리다 보면은 아, 이게 뭐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추천이란 얘기, 자신만의 재생 목록이 또 만들어져. 자기가 현재 재생하고 있는 컨텐츠 따로 만들어지고, 뭐, 찜한 컨텐츠 따로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큐레이팅이 잘돼 있죠. 그걸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첫 번째, enjoy original content. 별거 없어요. original content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즘 워낙 많이 외래로 쓰이다 보니까. 그냥 즐기다. enjoy original content. 자체 컨텐츠죠. 어디서 사와서 탑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OTT 플랫폼에서 그냥 투자해서 만든 그런 작품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들어보세요.
1: Enjoy original content. Enjoy original content.
0: 자, 그 다음 추천받다 이야기해볼게요. 자기가 영상을 일단 보면 취향 저격 콘텐츠가 계속 올라와요. 모모와 유사한 콘텐츠, 취향에 맞을 만한 콘텐츠, 무슨 무슨 영화 콘텐츠, 뭐 애니메이션 무슨 계속 나오잖아요. 본인이 하여튼 본 거와 유사 콘텐츠는 다 추천해줍니다. 계속 보게 하려고. Get recommendations. 요거는 OTT1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하다, 추천받다 할때 계세요. Get recommendations. You can get a lot of recommendations for movies, for video clips.

0: 들어보세요.
1: Get recommendations. Get recommendations.
0: 자,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을 음악과 영상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리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생기는 거니까 your own playlist. You can have your own playlist. 그렇죠. 같은 OTT를 쓰는데 저 사람 화면하고 내 사람 화면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예 다르죠. 아니, 페이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요? 좋아하는 콘텐츠가 다르니까. 그래서 have your own playlist 해서 자기 페이지는 옆에 친구 같은 서비스 쓰는 거와 완전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1: Have your own playlist. Have your own playlist.
0: 재생 목록 창 자체가 다르겠죠? 자, 문장에 넣어봅니다. 그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자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아까 original content 고 넣어볼까요?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S 붙여도 된다고요. Content 해도 되고 content 해도 돼요. Content라는 단어는 좀 특이하게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S를 붙여 쓰기도 하고 S를 안 붙여서 그냥 복수형 자리에 단수를 써도 너무나 정확한 문장입니다. 둘 다 다 돼요.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해도 되고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s 복수형 주고 on that platform 가능합니다. 들어보세요.
1: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0: 자, OTT 플랫폼 오늘 정리합니다. OTT 서비스, 무료 체험 기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일단 회원 가입하면 한 며칠, 한 달이든 20일이든 얼마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Free trial period라고 한다고 했었죠?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0: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몰아보기, 정주행하기, binge watch. Binge watch.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하는 동사입니다. 들어볼게요.
1: Binge watch. Binge watch.
0: 자체 콘텐츠, original content를 enjoy하다. Enjoy original content. 들어볼게요.
1: Enjoy original content. Enjoy original content.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OTT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가상화폐라든가 NFT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 질문들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erious versus severe. Serious versus severe. Now,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rious하고 severe입니다. 진짜 이 단어들은 사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오늘 뉘앙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serious first.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rious. 네, 여기 중간에 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R 같은 경우는 혀가 천장 닿지는 않아요. 대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serious 연결해서 serious, serious 진지한, 심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serious 같은 경우는 그냥 웃음기 없이 그리고 진지하고 심각할 때 쓰는 단어

problem. Serious, 진지한, 심각한. Seriou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re you serious?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 상대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영어로 Are you serious? 네, 이런 톤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죠.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erious?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무슨 말일까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가끔 그녀는 꽤 진지해. 네, 진지한 사람, 잘 웃지도 않고 생각 많이 하고 좀 진지한 사람을 seri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네, 이거는 어감이 좋지는 않죠. 네, 심각하고 뭔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We have a serious problem. 다음은 sever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V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 제 입 모양을 보세요. Severe. Severe. 네, 여기서 스펠링은 S-E이지만 발음은 se. Severe, severe. 그리고 R 발음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severe는 심각한, 네, serious하고 비슷하게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vere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일 때 seve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특히나 어디 좀 몸이 안 좋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있을 때 이 severe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 문장들 좀 볼게요.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s the injury severe?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Severe, 심각한, 극심한. Severe, severe.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그건 독감이 심각한 경우이지. 네, 그래서 severe case of the flu. 심각한 경우. Severe case.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cold. 아니면 it's a severe case of COVID-19.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severe가 심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it's a serious case of the flu도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 injury severe? 부상이 심해? Is the injury sev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Is the injury serious? 괜찮아요. Is the injury serious? 살짝 또 어감 차이 하나 더 있는데요. Serious보다 severe가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Okay.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그 차에 심각한 파손이 있었어. 차 사고가 났는데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네, serious, 이거는 진지한 혹은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지한 사람은 severe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항상 serious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severe 같은 경우는 심각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

0: 해도 아니면 something that my family taught me까지만 해도 가르쳐 준 거라는 의미는 살릴 수 있지만 이제 taught me to do냐, taught me to remember냐 그 뒤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지 taught me about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건지
1: right.
0: 그런 미세한 느낌 차이가 있어요.
1: Right. But 네. for sure, in this case, taught me to do means that he's learned how to save.
0: Yeah, exactly. Mm-hmm. So you can teach a kid math. Mm-hmm. So math is what my father taught me.
1: Yes.
0: 까지 쓰잖아요.
1: Yeah.
0: 어떤 과목이니까 공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약하는 습관 같은 거는 taught me to do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Yes.
0: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He says, "When my dad was a kid, he had seven other brothers and sisters."
0: When my dad was a kid,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mm-hmm. 어렸을 때, he had seven other brothers and sisters. Mm-hmm. 형제자매가 일곱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총 여덟 명이 있었던 거죠.
1: Yes.
0: 그 집에는. That was a big family.
1: That is a big family.
0: Yeah, even in the standard of, I guess, his childhood.
1: Yeah.
0: 그리고 여기서 brothers and sisters라는 말은 그냥 한 단어로 siblings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yes.
0: he had seven other siblings. 아니면 just seven siblings?
1: Seven siblings.
0: Yeah.
1: Because yeah. right. you know siblings are not you.
0: Yeah.
1: You're not included.
0: 맞아요.
1: Right?
0: 이게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은 삼남매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I have three siblings라고 하면은 갑자기 사남매가 되어버리는
1: yeah,
0: 거예요.
1: That means you have four.
0: 자신을 빼야 되니까.
1: Yes, you have to take yourself out.
0: Yeah.
1: Perfect. And next he says, And they were not wealthy. They were not rich.
0: And they were not
1: wealthy.
0: 네.
1: Wealthy.
0: They were not rich. Wealthy, rich 같은 뜻이죠.
1: Mm-hmm.
0: 그래서 부유한 wealthy라는
1: wealthy.
0: 단어가 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1: Let's find out more.
2: So what happened is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Take ketchup packets from fast food places and refill the ketchup bottle as a way to save money. You do what you have to do.
1: So what happened is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take ketchup packets from fast food places.
0: 그래서 wealthy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mm-hmm. by the way, wealthy 하고 rich 잠깐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mm-hmm. rich하고 wealthy는 같은 뜻이지만 rich라고 했을 때는 좀 맛이 풍부하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1: Oh,
0: 그래서
1: right.
0: 문맥상
1: like, a chocolate 네. cake can be very rich. 네. like it's very sweet. You can't have much of it.
0: 네,
1: right?
0: rich 다, rich 안에도 다른 뜻이 있으니까 mm-hmm.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wealthy 쪽으로 딱 쓰면은 명확하죠.
1: Yes.
0: wealthy는 그런 다른 뜻이 없으니까. Mm-hmm. 그래서 wealthy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o what happened is 아니면 what happened was도 mm-hmm. 같을 거예요. 의미는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mm-hmm. 아버지하고 나머지 seven other siblings.
1: The seven others.
0: Take ketchup.
1: Packets.
0: 네.
1: Ketchup packets.
0: From fast food places.
1: Mm-hmm.
0: Fast food places라는 건 fast food restaurants.
1: Restaurants.
0: Fast food 식당에서 take, 가져오도록 시킨 거예요. Ketchup packet는 생각해보면 이제 packet 자체가 통, 곽, 갑이라서 mm-hmm.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ketchup packet은 그 비닐봉지 이렇게 납작하게 일회용으로 짜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Yeah. So nowadays we think of packet as something like that's kind of tiny.
0: Yeah.
1: And usually not like, a hard case.
0: Mm-hmm.
1: Yeah. It's like a soft yeah. like vinyl or something.
0: 물론 packet 자체가 hard case일 수도 있어요.
1: It can be.
0: 네.
1: But if you just say something packet, I think most people think of something like a ketchup packet.
0: 네. 그래서 ketchup packet이라고 이런 경우에 ketchup packet, packet을 공부하셨어요? 그냥 공부 팁으로.
1: Mm-hmm.
0: 통, 곽, 갑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번에 ketchup packet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Right.
0: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mm-hmm. 수백만 개의
1: yes.
0: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딱 보면 아 우리가 흔히 일회용으로 짜서 먹는 거
1: mm-hmm.
0: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1: Mm-hmm.
0: 이렇게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1: That's right.
0: 그런 후에 집에 와서 뭘 하냐면
1: yes. So then they would do this and refill the ketchup bottle as a way to save money.
0: 네. Refill.
1: Refill.
0: 다시 채우다.
1: Refill.
0: 리필하는 거예요.
1: Mm-hmm.
0: The ketchup bottle. 여기서 말하는 the ketchup bottle은 집에 있는 케첩통.
1: Yes. The bigger one made out of plastic. The bottle of ketchup.
0: That they have at home.
1: At home.
0: As a way to save money. 그걸 가져와서 케첩통을 채우게 하셨대요. 돈을 아끼려고.
1: Mm-hmm.
0: 그런 다음에.
1: And next he says something. It's a really good expression. It's you do what you have to do.
0: 네.
1: Or some people say you do what you gotta do.
0: 네. 물론 그렇게.

0: 하는 게뭐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놔둔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뭐 비난할 수 있잖아요.
1: Of course.
0: 그러니까 you do what you have to do.
1: Yeah, you do what you gotta
0: 어쩔 수
1: do.
0: 없이 하는 거죠라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 do 당신은 합니다. What you have
1: Have to
0: to do
1: do.
0: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You do what you gotta do.
1: You do what you gotta do,
0: gotta do
1: right?
0: 같은 경우에는 you have got to do의 줄임말
1: Yes.
0: 형태로 you do what you gotta do.
1: Yeah. I mean, if you need to use that for that purpose, then okay. You know, you gotta live,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nna save money as well.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1: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0: Even today, 오늘도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저는 방문하러 집에 왔어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맥을 알잖아요. 알렉스 씨는 한국에 살고 있고
1: yes.
0: 지금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려고 왔다고 번역을 해봤고
1: yes.
0: Even today, 이 문장만 그냥 떼어놓고 보면은 저 집에 자주 오는데 오늘도 왔어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1: yeah.
0: 아직 안 끝났어요 문장이. 오늘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데 지금 고향 방문 중인데 바로 다음 줄에 나옵니다.
1: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0: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그 고향 방문하면서 뭐 호텔에 있을 수도 있겠고 다른 곳에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돈도 아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집에 또 머물고 있어요. It doesn't cost money if you stay at your parents' house unless
1: It's
0: they
1: free.
0: charge you
1: They
0: for staying
1: wouldn't
0: there.
1: do that for visiting.
0: Yeah, for visiting
1: They're just
0: they
1: happy
0: don't.
1: to see you.
0: Yeah. Okay.
1: And he says,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0: 어떤 단어가 나왔죠?
1: Intense. Intense.
0: 극심한, 격렬한이라고 하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써놓긴 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심한 거예요, 심한 거.
1: Yeah. Yeah, it's not as severe or intense.
0: Intense. There's an example sentence for you?
1: Yes, for example, you can say, he was under intense pressure.
0: 그는 he was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intense pressure니까 심한 압박. 그리고 intense는 또 날씨 이야기할 때 intense heat.
1: Oh, yeah, that means it's way too hot.
0: 네.
1: The heat is severe.
0: 네, 심한 더위죠. Intense heat 때문에 어떻다 뭐 이런 뉴스 보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1: Yes.
0: 그래서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Not as intense as 뭐뭐뭐 하면은 그것만큼 intense 심하진 않다라는 말인데 it used to be 지금 뭔가 핵심 내용이 다 앞에 나와서 생략되어 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다. 뭐냐면 예전만큼 돈을 아끼려는 노력들이
1: yes.
0: intense하지 않다.
1: Yes. So the amount of effort they put into saving money is not as intense as it was before.
0: In other words, they don't try as hard to save,
1: save
0: money.
1: money. There
0: 예전,
1: you go.
0: 예전만큼 돈을 아끼기 위해 더 노력 그때만큼 노력하지는 않아요.
1: That was a good summary.
0: All right.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but still, it feels good to save money.
1: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0: 네, 여기에서는 이 번역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은 영어 문장과 번역을 비교해 보시면은 마지막에 was가 있고 없고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장 뜻을 바꿔주는데 우리만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해버리면
1: yeah, it's like,
0: 지금의 아버지 yeah.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It's like right now, but it's like, wait, aren't you a part of your dad's family? So it's weird.
0: Yeah.
1: So you need was, because yeah. then you know, oh, in the past,
0: in the past,
1: right?
0: 네. 그래서 물론 구분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1: yeah.
0: 나는 my family가 있고 my dad's family가 있고
1: oh,
0: 한다고
1: true.
0: 하더라도 현재 가난하시고 우리는 그만큼은
1: right.
0: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1: yes.
0: 됐다가 was가 들어가는 순간 아 예전에
1: you need the was
0: 네,
1: for sure
0: 아버지의 유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1: was
0: 굉장히 중요한 was였습니다.
1: It is very important.
0: Very important
1: for sure. And lastly, he ends his clip by saying, "But still, it feels good to save money."
0: 네, 그때처럼 상황이 절박하지는 않지만 it's not as intense.

0: used to be. Mm-hmm. But still, 그래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it feels good to save money.
1: Yeah.
0: 지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 기분이 자동으로 좋은 거죠.
1: For sure.
0: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It feels good to review the clip, doesn't it?
0: It does.
1: Let's review it once again.
2: Saving money is something that my family has always taught me to do. When my dad was a kid, he had seven othe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y were not wealthy. They were not rich. So what happened is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take ketchup packets from fast food places and refill the ketchup bottle as a way to save money. You do what you have to do.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but still, it feels good to save money.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에 나오는 패턴은 What happened was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라고 설명을 할 때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그냥 이걸 빼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나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What happened was 하면 우리말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고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고요. 알렉스 씨가 실제 오늘 클립에서는 What happened is라고 했는데요. 이제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은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What happened was라고 쓰는 것 같아서 이 패턴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뭐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인데 뭐뭐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고 지금 느낌을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서 오늘은 뭐뭐 하니 좋네요로 가볼게요. It feels good to.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 영어 문장 네 개가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what happened was를 이용해서 만든 문장 중에서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what happened was they fell in love. 약간의 pause를 중간에 쉬어서 말하는 것도 극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좋겠죠. What happened was they fell in lov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What happened was they fell in love. One more time. What happened was they fell in lov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선생님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What happened was I bumped into my teacher there. 같이 읽어주세요.
1: What happened was I bumped into my teacher there. One more time. What happened was I bumped into my teacher ther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네, 두 번째 다음 패턴은 It feels good to 뭐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뭐 하면 평소에 기분이 좋아요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막 해보니까 오, 이렇네요. 기분이 좋다는 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문장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It feels good to be outside. 자신의 감상을 말하고 있죠. It feels good to be outside. Taking a walk, drinking some coffee with you. 이렇게 등등 붙일 수 있겠어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t feels good to be outside. One more time. It feels good to be outsid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에게 전화가 왔거나 했을 때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0: freeze. 얼다. Ooh, to freeze. Okay, so let's see how these three words are used in our story today. Okay, so 자, 왜 눈이 오는지, 왜 얼었는지 아, 궁금해요. Let's begin reading.
1: Wow, there's a lot of weird stuff going on below our feet.
2: Your planet's heating system is on the blink.
3: Cool, one of your drones.
2: Bug has sent it, and it's not just a drone.
1: It's a drone-driven P-Wave balance generator.
3: P-Wave?
2: Pressure wave.
1: There's been some major tectonic plate movement. It's changed the pressure under Earth's crust.
2: And pressure affects temperature. Simple physics.
4: The drone vibrates and rebalances the underground pressure.
1: By shifting the tectonic plates.
3: So that will bring summer back, like turning up the thermostat.
2: Dad always moans when I do that.
1: First, we need to get this down to where the tectonic plates are.
0: 오, 친구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엠버리 그러는데 Your planet's heating system is on the blink. 친구들, on the blink라는 뜻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그 지구의 난방 시스템이 고장이 났대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온이 문제가 있는지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Alright? 자, 그래서 이 드론이 나타나는데 그냥 일반 드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2: It's a drone-driven P-Wave balance generator.
0: 네, 그래서 신호가 P-Wave 하니까 Embry, pressure wave. 그러니까 P가 pressure인 거예요. 그래서 이 pressure는 우리 첫 번째 단어인데 이 기압이죠. 네, 기압 wave. 이렇게 말해도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리트가 There's been some major tectonic plate movement. 친구들 좀 여기 과학적인데 우리 지구의 밑에 이 tectonic plat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각판이에요. 친구들, 이 지진이 나면은 왜 지진이 나냐면요. 이 그 지각판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지진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라가 이 기압이 기온에 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각판, 자, 기압, 그 다음에 기온. 아, 좀 과학적인 설명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 드론은 지각판을 이동시켜 지하 압력을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드론입니다. 자, 알겠죠? Okay, let's continue reading.
1: According to the ground scan, there's a long deep tunnel not too far from here.
2: That should get us near enough.
3: The old coal mine. But it closed years ago.
2: Then we'll have to reopen it.
3: Let's go.
5: I'm probably wasting my time, but be careful and watch out for falling clouds.
1: Take these before you both completely freeze.
2: They will shape to your body.
3: It suits you.
2: No taking any photos of me or you'll regret it.
4: Somewhere just outside Flat Hill.
3: There it is.
2: I don't like the look of this.
0: 네, 다들 오래된 탄광으로 갔어요. 네, 왜 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땅 밑에 지하에 문제가 있죠. 자, 기압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그 deep tunnel 여기 아주 깊은 아주 길고 깊은 터널이 있는데 그걸로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래서 이 old coal mine 자 오래된 탄광이죠. 네, 여기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고 이제 예전

부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문이 닫혀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오픈을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Alright, so 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take these before you both completely freeze. 메르트가 뭐를 이제 시노이하고 마이라한테 주는데 자 얼기 완전히 얼기 전에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엠버리 they will shape. To your body. 자, 몸에 맞게 될 거야. 네, 이제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천이 있는데, 자, 방한복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딱 맞게. 근데, 어울려. 시노이가 그러는데, 마이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이쁘니까, 너 사진 찍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도착을 했는데, 네, 근데 여기 문을 보면은 자물쇠랑 체인으로 문이 잠겨 있죠? 어떻게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여기에서 stop and think를 볼까요? What do you think Shinoy, Myra, Merritt, and Ember will do next? 네, Shinoy, Myra, Ember, Merritt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네, 친구들, 무엇을 할까요? 네, 들어가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Alright. 네,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쇠가 있고, 막 이제 lock가 있는데, 자,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Alright, 다음에 알아봐요. Okay. 자, 오늘, 이제, 시노이, 우리 슈퍼히어로즈들이 왜 문제가, 이런 기온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알고 보니 기압 문제네요. 그 지하에. 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끝날지, 네, 궁금합니다.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join me next time. Okay,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1: 네.
0: 생활 밀착형 표현들 많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항상 피곤한 건 이유가 있답니다. 아, 슬기 씨 보면 막 피곤이 그냥 몰려올 때
1: 있어요.
0: 이게, 아, 피로하다, 피로하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어하. 아마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유독 피곤한 날이 있어요.
0: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요.
1: 맞아요. 중간중간 뭐 이제 또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right. 아이가 좀 아파서 밤에 막 깰 때나 아니면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또 막 대본 보느냐고 또

0: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피곤할 때는 더 자는 것보다 운동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제가 깜짝 놀란 게 오히려 마요쌤하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토크를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럼 잠 깨더라고요.
0: 화이팅이 넘어요.
1: 확실히 토크는 약이다.
0: 여러분
1: 나에게.
0: 너무너무 피곤하시면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이명작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난왜 항상 피곤하지?
1: 오, 내가 잘하는 말 이제 영어로 해야겠다.
0: 그렇죠. 예,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피곤하죠
1: 너무 피곤해.
0: 하시거든요.
1: 마우스만 보면 피곤한 것 같기도
0: 저
1: 해요.
0: 때문인 거예요? 알라이트,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나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아, 이게 뭐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
0: That's
1: 숨 쉬는
0: right.
1: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0: 그런 거 위트 있게 만든 문장이
1: 그쵸. 뭔가
0: 되겠죠.
1: 방어하는 느낌.
0: 네, 영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
2: Are you okay? Are you tired?
1: Yes. Always tired.
2: Ah.
1: I don't know why I am tired every day.
2: Oh, you don't know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Never exercise?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re tired.
1: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도 나그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2: Sorry?
1: 그 아이
2: Oh,
1: I'm
2: 요가.
1: good at 그 breathing.
2: Oh, breathing.
1: Yes. This is exercise too.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30 minutes?
2: Yeah, walking.
1: Walking?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너무 힘들 것 같은데. 30분 어떻게 걸어?
0: 피곤함에 대한 대화를
1: 네.
0: 보니까 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갑자기 졸렵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1: 맞아요.
0: 상대방한테 뭐 잠을 푹 자라든가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말은 진짜 누구든지 꼭한 번도 피곤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첫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난왜 항상 피곤하지?
1: 진짜.
0: 네.
1: 마치 이게 제 대사를 여기다 인용한 것 같은
0: 이거는 이제
1: 느낌이.
0: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1: 그쵸? 저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Why am I tired? 왜 나는 피곤하지? 근데 항상이 빠졌으니까.
0: 그러면
1: 예.
0: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치면 문장 되나요?
1: 되지 않아요?
0: Why am
1: Am
0: I
1: I
0: tired?
1: tired?
0: 일단 말 돼요. Why am I tired?
1: 나
0: 나
1: 왜
0: 피요 이번에.
1: 피곤하지?
0: 그런데
1: 항상 피곤해야
0: That's
1: 되니까,
0: right.
1: so 항상을 뜻하는 always를 넣어보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lways.
1: AYS.
0: Okay, 보겠습니다. Why am I always tired? Perfect. There
1: Yes.
0: you go. 항상, 이거 전에도 발음 연습을 해봤지만요. Always가 아니라 always. 입
1: Always.
0: 모양을 앞부분에서는, AL 부분에서는 벌리셔야 됩니다. AL 혹은 ALL.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ways 아니라 always. Always.
1: Always.
0: There you go. 자,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격식 표현에서부터 비격식까지 다양한데요. 그
1: 네.
0: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앞으로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사실, tired나 이런 것들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부터, right? So, tired 한 거,
1: 예.
0: exhausted. 얘는 피곤한, 얘는 거의 지친
1: 지쳐
0: 수준이에요.
1: 있어요.
0: exhausted.
1: 예.
0: 스펠링이 어려워.

0: 보여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회화로 쓰는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1: 네.
0: exhausted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조금 비격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1: 그래요?
0: 자, 전에 한번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아.
0: 완전히 내 몸이 달아버린 거예요.
1: 아.
0: 힌트,
1: 달았어요.
0: wear. wear가 입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입은
1: 네.
0: 상태도 얘기하지만, 그거가 닳게 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Right. Wear의 PP 형태가 뭘까요?
1: Were.
0: Worn.
1: Worn.
0: Worn.
1: Worn.
0: 자, 일단 써주세요.
1: 아.
0: 자, 그리고
1: 예.
0: out이라고 써주세요.
1: 아, worn out.
0: 자, 맞습니다. worn
1: 오.
0: ou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내가 완전 닳아서 사라져버렸다.
1: 우와.
0: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worn
0: 얘는
1: out.
0: 비격식입니다. Alright?
1: 네.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 한다고 암기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얼마 있으면 잊어버릴 텐데
1: 네.
0: 제가 계속 이 변형 형태를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한번 더 소개한다든가 이게 나올 때 이걸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흡수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여기서는 왜 이렇게 tired하지라고 얘기를 썼고요. 의문사 오늘 못 썼어요.
1: 의문사
0: Why,
1: why?
0: right? Why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왜?
0: 왜?
1: 네.
0: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뭐가 붙죠? 어순이?
1: 질문
0: 질문 어순.
1: 어순.
0: 평소문 아니에요. 그래서 Am I always tired? 이거는 하면 구조는 맞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1: 나
0: 나는
1: 피곤하니?
0: 항상 피곤하니?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항상 피곤하지? 이게 자연스럽죠.
1: 네.
0: 자, 그래서 뒤에 의문사, 그러니까 질문, 어순만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화가 있니? 항상 angry 해 있어. 그러면
1: Yeah.
0: why를 빼고
1: 응?
0: 너는 항상 화가 나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Are you always angry?
0: 그죠? 그러면 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데?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are you always angry?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혹은 왜 그렇게 힘들지? 왜 이런 말다 영어 대사에서도
1: 그쵸,
0: 그렇고요.
1: 그쵸.
0: 자, 인생이 so 힘들어?
1: 예.
0: 이것만 해주세요. Why 빼고 일단 인생이 힘드니?
1: Is life.
0: Is life
1: Is life
0: so?
1: so hard?
0: 그죠? Is life so hard? 자,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1: Why is life so hard?
0: 그렇죠. 대사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Why is
1: 그러네요.
0: life so hard? 그러면, Hey
1: 야.
0: man, come on, let's go. 막 이러면서 뭔가, you know.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always angry?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is life so hard?
1: Oh, why is life so hard?
0: Right. 자, 이번에는요. Why am I always tired?
1: Why am I always
0: Right.
1: tired?
0: 야, 이제, right. 자, 리얼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듣고 나서 절대 운동 안 하잖아. 그래서 그렇지라고
1: 야,
0: 합니다.
1: 맞아.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 보충이 돼가지고 피곤한 감이 덜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You never, that's why. 그게 이유이다. 결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you never workout. workout 해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Workout.
1: 왠지
0: 왕초보
1: 동사가.
0: 영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1: 네.
0: 동사입니다. So, you never work out이잖아. That's why지. 이렇게 했네요. 자, 정답은요. 요것도 되는데,
1: 아,
0: 더 단순하게 엑서사이즈 가져왔습니다. 아마
1: 엑서사이즈.
0: 처음 들었을 때 워크아웃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So, exercise는 운동하다고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죠. 방금 그거 다시 써주세요.
1: 네.
0: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1: 워크 아웃.
0: 네. 이거를 뭐 사전이나 기타 등등 찾아보면 둘다 운동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치를 하거나 걸으면서 조금 막 힘차게 뭐 출근을 할때 걷는다던가 다양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그 헬스장이라고 하죠. The gym에
1: 네.
0: 가서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들을 특히나 그중에서도 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 you don't exercise 해도 되는데
1: 그러게요.
0: you 뭐라고 해요?
1: Never.
0: never. never가 무슨 뜻이죠? never?
1: 결코 뭐뭐 하지 않다.
0: 그렇죠.
1: 네.
0: 부정, 부정인데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0: 아빠는 절대 웃지를 않으셔. 하하하 웃는 게 뭐죠? 하하하?
1: 하하, laugh.
0: Laugh, right? 근데 우리 아빠는 항상 무표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아.
1: My dad never laugh.
0: 그렇죠. Never
1: laughs.
0: laughs에요.
1: laughs.
0: 자, 지금 슬기
1: 왜요?
0: 씨가 한 실수가 아주 흔한
1: 아,
0: 실수입니다.
1: 데드.
0: 3인칭
1: 아,
0: 단수죠. 그러면
1: 아빠니까.
0: 많은 분들이 부정하는 거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이 생각하시거든요.
1: 네.
0: 그거는 don't의 경우네 그런 거죠.
1: 아.
0: Don't, doesn't, right? 하지만 never는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에 아무 영향 주지 않아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my dad never 부정했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원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1: 그냥 S 붙여줘야 돼요.
0: 대부분 실수예요. 그래서
1: 예.
0: 그대로 그냥 이건 있든 없든 my dad는 3인칭 단수니까
1: 네. Laps.
0: laughs가 맞아요. Got it, right?
1: Yep.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never cry.
1: I never cry.
0: My dad never laughs.
1: My dad never laughs.
0: Okay, 본문 읽어볼게요.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나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네.
1: I am good at 숨 쉬는 거. Does it count? 아, 그것도 새나? 이거네요?
0: 새나?
1: 그렇죠. 새나?
0: I'm good at 뭐 하는 거를 잘한대요?
1: 숨 쉬는 거.
0: 숨 쉬는 거.
1: 숨 쉬는 거니까 breathe. 아,
0: 오케이.
1: breath인가? 예, breath.
0: 제일 헷갈리죠?
1: 네, breath.
0: Right.
1: 예, I'm
0: 근데
1: good at breath.
0: breath.
1: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Ooh, okay. Very close. Very close. But let me show you.
1: 어?
0: 정답은 breathing.
1: 아, 그래요?
0: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breat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1: 예.
0: breathe. 걔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고요.
1: 네.
0: 그리고 방금 breath라고 했는데 걔는 숨, 호흡이라는 명사입니다. 일단 그
1: 아.
0: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요거 잠깐 버리세요. 잠깐
1: 에?
0: 잊어버리시고.
1: 에?
0: Alright, so breathe는 거기다 한번 써주실래요?
1: breathe.
0: B-R-E-A-T-H-E까지.
1: B-R-E-A-T-H-E까지. E까지.
0: 얘는 breathe.
1: breathe.
0: breathe. 숨 쉬다라는
1: 네.
0: 동사고요. 자, 숨 호흡이라는 명사는 breath예요.
1: breath.
0: 아하. 그리고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1: 네.
0: Okay? Let me show you. 이렇게. 아까 이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죠?
1: 없어요.
0: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숨 쉬다는 breathe. 그리고 숨 호흡은 breath. 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breath.
1: 네.
0: 그래서 두개 자체가 일단은 달라요. 걔를 일단 알아야 이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 네.
0: ing를 쓰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는 breathe, 숨 쉬다라는 동사에 ing를 건 것뿐이에요.
1: 네.
0: 그래서 breathing으로 바꾼 건데, ing를 쓰는 이유는 이 덩어리 표현 때문에 그래요. Okay. 나뭐 잘해라고 얘기를 할 때, I'm good. Are you good? Oh, she is good. Right? 거기까지만 쓰면 잘한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를 잘하는데? 라고 하면, at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1: 네.
0: ing형이 나와도 돼요.
1: 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이건 그냥 명사잖아요.
1: 네.
0: math, right? So I'm good at math. 이렇게 써도 되지만,
1: 네.
0: ing 쓰는 거, 동사를 ing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eating.
1: eating.
0: Right? running.
1: running.
0: Okay. 뭐, singing.
1: doing.
0: Alright.
1: 네.
0: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for example,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렇죠.
1: 하.
0: I'm good at cooking. How about this? 너 운전 잘한다. 너 운전 잘해.
1: Ooh, you are good at driving.
0: Driving. 그렇죠?
1: Yes.
0: ing를 건 거죠. So 여기서는 cook 동사에다 ing 형태로 바꿨고 drive라는 동사에 ing 형태로 바꾼 겁니다.
1: 근데 이 cook은 명사로 cook도 되잖아요. 요리.
0: 가능하죠.
1: 그러면 I'm good at
0: 근데
1: cook도
0: 그거는
1: 돼요?
0: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cook은
1: 요리사죠.
0: 요리사.
1: 아.
0: 어색해지죠. 그렇죠?
1: 그렇구나.
0: Right.
1: 예.
0: 자, 읽어볼게요. I am good at cooking.
1: I'm good at cooking.
0: You're good at driving.
1: You are good at driving.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우리 그리는 거 뭐라고 해요? 그리는 거?
1: Draw.
0: Draw, right?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1: 네?
0: 너 그림 잘 그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잘하니?
1: Are you good at drawing?
0: 그렇죠.
1: Ooh.

0: 주어 비동사 위치만 바꿔서 Are you good?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1: 너 좋아?
0: 잘하니?
1: 잘해?
0: 잘하니? 근데 뭘 잘하니? Add drawing?
1: Drawing.
0: 이렇게 추가를 한 것뿐입니다. You got it?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o I'm good at 장난으로 한 거예요.
1: 네.
0: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라고 했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1: 네.
0: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쳐주다.
1: 오?
0: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Yes.
1: 저는 아까 이것도 새 줘 이렇게
0: 맞아요.
1: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되던데?
0: 가능해요. 보세요. 카운트는 세는 거죠.
1: 네.
0: 셈을 당하거나 이런
1: 네.
0: 걸로 카운트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은 셀 수가 없겠죠.
1: 아,
0: 셀
1: 그쵸.
0: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1: 네.
0: 뭔가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오케이. 해석을 또 해주는 거군요.
0: 그렇죠.
1: 거군요.
0: 이게 굉장히 좀 뭐 의역 버전으로 넘어가고
1: 네.
0: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그것도 인정해줘요? 쳐줘요? 그거를 이렇게 세주나요?
1: 네.
0: 그래서 아 요건 나 안 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에 이것저것 experience를 다 썼는데
1: 네.
0: 그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업이랑 상관없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1: 그쵸.
0: 그럴 때는 거기서 아 저는 이거 세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쳐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Understand?
1: Yeah.
0: All right. So count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does it count라는 것을 아예 뭉쳐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Does it count? 그것도 쳐줘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아 그거 안 쳐줘요. 그러면은 It doesn't count. It doesn't coun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예 상대방 말 무시합니다. 그냥 매일 30분간 산책해. 그냥 그렇게 해라.
1: 지금 뭐
0: 말도 안 된다?
1: 서로 따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0: 네.
1: Just take a 30-minute walk. 아, 매일이 빠졌네요.
0: 그렇죠.
1: 매일을 뜻하는 every day를 붙였을까, 띄웠을까? 붙여 써볼게요.
0: Okay.
1: Every day.
0: 이게 가장 항상 고민되죠.
1: 너무 헷갈려요.
0: 들어봤지만 또 헷갈리고,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자, 50%의 확률. 틀렸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네.
1: 맞아요.
0: 자, every day는 띄었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로서의 매일 매일 나 매일 거기 가, 나 매일 그 사람 만나, 나 매일 무슨 커피를 마셔.
1: 네.
0: 흔히 그렇게 말할 때는 every하고 day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원어민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붙여서 잘못 쓰죠.
1: 네.
0: Every day가 붙으면요, 그거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1: 아.
0: Right? So 예를 들어서 every day. job. 내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1: 일,
0: 뭐 일 이렇게 명사 앞에서 붙는 그냥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네. 확률상으로는 회화체에서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겠죠.
1: 그렇죠.
0: 자, 30분간 뭔가 워크라라고 했는데 덩어리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30분을 잠깐 뺄게요.
1: 네.
0: 이거는 조금 더 꾸며주려고 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책하다라는 덩어리 동사는
1: take a walk.
0: Take a walk. Take a walk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몇 분 동안 산책한다. 그러면 사실 take a walk하고 for 얼마 동안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1: 네.
0: 그거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 얼마의 기간인지를 중간에 넣어도 돼요. Take a 몇 분짜리 walk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walk를 꾸며주니까 minutes가 아니라
1: 네.
0: 단수로 minute
1: 30minute.
0: 무조건 끊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자 이거 뭐죠? 야 하자.
1: Let's.
0: Let's. 그러면 산책하자.
1: Let's take a walk.
0: 그죠? Let's take a walk. 방금 먹었는데 너무 뭐
1: 더부룩해.
0: 더부룩해. Let's take a walk, right?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10분간 산책해. 그러면 예처럼 만들면 돼요. 그냥
1: take a 10-minute walk.
0: 그렇죠.
1: Hey,
0: take a 10-minute walk. 아니면 take a walk for 10 minutes.
1: 오케이.
0: 이것도 가능하죠.
1: 아하.
0: Just like so.
1: 이게 right. 조금 더 익숙한 게 저 for 10 minutes가 뭔가 좀 더 익숙해요.
0: 그거 괜찮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해진 표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런 걸 듣잖아요.
1: 네.
0: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1: 그거 안 쓴대.
0: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놔주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 맞아, 맞아.
0: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안 써요. 이건 진짜 본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0: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나와요.
1: 네네네.
0: 그런 거는 노이즈입니다.
1: 네. Okay?
0: 자, 읽어보세요. Let's take a walk.
1: Let's take a walk.
0: Take a 10-minute walk.
1: Take a 10-minute walk.
0: 자, 그리고 a walk. 이거 yeah.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맞아요.
0: 아, 요거는 묵음이에요. Uh-huh. walk입니다.
1: 네.
0: 자, 참고로 혹시 take a wal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tak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take 대신에요?
0: 네.
1: 어...
0: 자, 보여드릴까요?
1: 네.
0: 오케이. 이거는 처음 봤을 수 있어요.
1: 어? 아, 들어는 봤어요.
0: 네. 네. 이게 뭔가를 사실은 추구하다, 선택하다라는 아.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So, walk 쪽으로 간다,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So, go for a walk. 이것도 괜찮아요.
1: 음흠.
0: 의미는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Very good.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첫 번째는 나는 왜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두 번째, 나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질문 어순 앞에다가 이제 why를 붙이는
1: 네.
0: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Guys,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같이 갈게요. 난 왜 항상 피곤하지? 왜 나는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그렇죠. Why am I always tired? 이렇게요.
1: 네.
0: 자, 넌 왜 항상 화가 나 있니? Angry로 한번 해볼게요.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Always angry, right? 자, 세 번째는 좀 살짝 뭐라 그럴까?
1: 영화 대사.
0: 네. 네. So를 넣어서요.
1: Okay.
0: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1: Why is life so hard?
0: Why is life so hard? 너 매일 잠만 자잖아.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am I always tired? Why are you always angry? Why is life so hard? Alright, 다음 패턴은요? Be good at doing something.
1: 네네.
0: 뭐 하는 걸 잘하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마스터하셔야 돼요.
1: 맞아요.
0: 아시죠? Right? ing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 숨 쉬는 건 잘해. 나 숨 쉬는 거 잘한다고.
1: I'm good at breathing.
0: 그렇죠. I'm good at breathing. 자, 두 번째.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죠? I am good at cooking. There you go. Mm-hmm. 세 번째, 너 운전 잘하잖아. 너 운전하는 거 잘하잖아.
1: Oh, you're good at driving.
0: 그렇죠. You are good at driving.
1: Yes.
0: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m good at breathing. I am good at cooking. You are good at driving.
1: Oh.
0: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1: 그쵸.
0: Be good at

0: ing 혹은 그냥 명사 쓰는 것을 스터디 같이 하는 스터디 메이트끼리 문장을 바꿔가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우린 또 칭찬의 민족이니까,
0: 네.
1: 야, 너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다 보면은
0: 네.
1: 아주 순식간에 이 문장이 내 몸에 딱 배어 있을 것 같아요.
0: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am I always tired?
3: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3: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Yeah. Okay, 30 minutes.
4: Just 30 minutes.
1: It's too hard for me.
0: 잠이 다
1: 달아났어요.
0: 다 깨네요.
1: 네.
0: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friends from now on.
0: 그렇죠. We are friends from now on or from now on. 그다음에 comma
1: we are friends
0: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중요합니다. Be good at doing something.
1: 오.
0: Right? Be good at ing 넣으셔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난 먹는 걸 잘해. 난 먹는 걸 잘한다고 용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본인 얘기를 예문으로 또 만드시면
0: 그럼요.
1: 더 기억에 오래가요.
0: 그게 제 얘기라는 걸 어떻게 맞췄습니까? 네, 맞아요.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오, 제목이요. 엄마의 엄격한 dress code. Part 1
1: 되겠습니다.
0: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1: 네.
0: 그 뭔가 본인이 입고 싶은 색이 강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지 않나요?
1: 입고 싶은 색과 또 아하. 입고 싶은 스타일.
0: 아, that's
1: 저도
0: right.
1: 아침에 이제 아이들 뭐 등원 준비할 때 옷을 입히는데 최소 세 번씩은 갈아입는 것 같아요.
0: 아,
1: 엄마
0: 이거
1: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0: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왠지 아 저거는 좀 투머치인데 너무 심했는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옷은 입고 싶은데 아 저건 조금 아니다.
1: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샌들을 신었다거나 뭐 정말 투머치 오브 투머치죠.
0: Right. 그래서 에이. 뭔가 대화가 지금 아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는지 관련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하는 말이잖아요.
1: 네네.
0: 자, 이걸 얼핏 들으면 이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Go and come!
0: 아, go and come은 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네. 좀 특이한 표현이 오늘
1: 아,
0: 있습니다.
1: 그래요? 궁금한데?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아이고.
0: 그러니까 아이가 입고 가고 싶은 옷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1: 학교에서는 네. 또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0: That's 에이, right.
1: 혹시 okay. 불편할까 봐.
0: That's right. So 이거 관련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2: What did you say?
1: 스쿨. I go school.
2: No. 응?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응?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wearing? 왜 안 돼요?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2: Excuse me?
1: 응? Are you my mom?
2: Yes.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야, 아니 이거 this is I like this dress. 응?
2: No, young lady.
1: 응?
2: Go and get changed.
1: 어머, 체인지?
2: Go and get changed.
1: 엄마 옷이나 바꿔요.
2: No, young lady.
1: 진짜 엄마 옷이다.
0: 아이고, 영어 안 통해서 결국에는 그냥 그거 입고 갔다면서요.
1: 네.
0: 이게 그런 게 네. 취지가 아니었는데.
1: 그쵸.
0: 자, 그렇습니다. 오늘 문장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영작 좀 가능하겠는데?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원어민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1: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걸 들어보면요. 이걸 이럴 때 쓸 수 있어? 하면서 네.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네. 이런 표현도 가능하구나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0: 그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옵션이 생기는 거죠.
1: 아유, 그렇죠? 좋죠.
0: Alright. 자, 재밌는 표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주세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일단 학교 갈 때
1: 네.
0: 이거는 거의 전 세계 공통어 아닌가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학교
1: 그쵸?
0: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할 겁니다.
1: 근데 뭐 희한하게 오프 전치사가 나왔네요.
0: 맞아요.
1: I am off. 나는 오늘 오프예요. 오늘 쉬는 날인데.
0: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1: 그쵸?
0: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아예 안 봤으면
1: 네.
0: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문장을 아예 몰랐어요.
1: 저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은 I am going to school, mom.
0: That's fine. That's perfect.
1: 나 학교 가요.
0: I'm going to school, mom. 오, 좋아요.
1: 오.
0: 아주 좋은데
1: 예.
0: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느낌으로.
0: 네.
1: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오프니까 뭐를 어떻게 한 엎었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0: 오케이.
1: 근데 어디? 스쿨. 학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오프를 뭘 했는지가 지금 없잖아요.
0: 아예 감을 못 잡은
1: 모르겠어요.
0: 것 같아요. 그냥 It's okay.
1: 스쿨.
0: 일단 학교가 빠져 있기는 하니까요.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알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제 간호사 친구 있거든요.
0: 어하.
1: 간호사 친구가 야, 슬기야, 내일 모레 만나자. 나 오프야, 내일 모레.
0: 아.
1: 그거 고픈데?
0: Well, 그런 뜻으로 정말 많이 쓰죠.
1: 네.
0: 왜냐면 off는 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실제로.
1: 네.
0: But 오늘은 그게 아니라 I'm off to school, mom. 일단은 school 맞습니다. 학교 맞는데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패턴으로 잡기는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1: 네.
0: 쓸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단은 가져온 거예요. 비동사 가져오고 off to 그리고 school 장소. Alright, so I'm off to 어디 이렇게 하면. 거기를 나는 거기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내가 그냥 to만 쓰면
1: 네.
0: 뭐 to 어디 하면 어디를 간다잖아요. 어디로 떠난다는 뜻인데 off가 들어가면은요. 비접촉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1: 아.
0: off. It's like jump off.
1: 그쵸.
0: 한다든가.
1: 네.
0: Right? So off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off to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어딜 가긴 가는데 꽤나 한동안 오랫동안 가 있는다. 멀리 가 있는다라는 뜻을 줄 때가 있습니다.
1: 학교 가서 꽤 오랜 시간 함께 하니까
0: right.
1: 집에서는 멀어지는 거니까.
0: Uh-huh.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h my son is off to college.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을
1: 진학 중이에요.

0: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1: 그쵸.
0: 주와 주 사이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한참 떠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off to college 이렇게 쓰는데
1: 네.
0: 여기서도 잠깐 가서 뭐만 픽업해서 학교에서 올게요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Right? 오늘 몇 시간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거죠?
1: 아침부터 거의 오후 늦게까지는 학교 생활 해야죠.
0: Right? 그렇기 때문에 나는 off. 집에서 비접촉이 돼서 절로 떠나 있을 것이다.
1: 아하.
0: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뭐, take off, get off, 다 뭔가 내리거나, 뭐, 떨어지거나,
0: 떨어진 거.
1: 벗거나, 이러니까.
0: Exactly, exactly. Okay? But again, you know, you said, I'm going to school perfectly fine. Okay? So, I'm off to 어디, 뭐, we are off to 어디, 이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1: 예.
0: Right? 이랬을 때 같이 학교 갔다 올게요. 이런 느낌.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겠죠.
1: 예.
0: So, 우리, 저희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
1: We're off to school.
0: we're off to school, m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한테,
1: 네.
0: 여보, 뭐, 나일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school 대신에 일은 뭐예요? 일.
1: Il work.
0: work.
1: 야.
0: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저기 뭐 회사 다녀올게요.
1: I'm off to
0: I'm off to work.
1: work.
0: Right? 이것도 work를 가가지고 3초 있다가 오는 거 아니니까.
1: 아니죠.
0: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는
1: 네, 사실 워크는 야근까지 포함하면 밤셀수
0: 거거든요.
1: 있거든요.
0: 그래서
1: 오프가
0: 어프가
1: 적당해요.
0: 꼭 들어가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We are off to school.
1: We're off to school.
0: I'm off to work.
1: I'm off the work.
0: There you
1: Off to
0: go. Off
1: work.
0: to work.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자면 저기 mom이 있는데
1: 네.
0: 대문자로 돼 있죠, 앞에.
1: 그러게요.
0: Right. 그래서 이 mom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명사로 마음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I am a mom 됩니다. 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죠. I am a mom, right? 난 엄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엄마를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할 때는 my mom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이 그냥
1: 예.
0: 사람 이름처럼 대문자 써서 거의 뭐
1: 아.
0: hey Michael, hey George 하듯이
1: 예.
0: 대문자 쓸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오케이? 처음 보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읽어볼게요.
1: 네.
0: I'm off to school, mom.
1: I'm off to school, mom.
0: 자, 이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거기 서봐. 이런
1: 아이고,
0: 느낌 알죠?
1: 걸렸다.
0: 안 돼. 그거 입고는 학교 못 가라고
1: 아.
0: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네. No, you're not that to school.
0: You're not what?
1: You're not 갈수 없다. 그거 입고는. 그쵸? You're not going to school. 예. 스쿨 있네. You're not going. 예.
0: Okay. So,
1: You're not
0: no,
1: 거.
0: you're not going that to school?
1: 네.
0: Is that right?
1: Yeah.
0: Okay. 자, 그러면은 너는 얼핏 보잖아요?
1: You're not.
0: 안 돼. 너 오늘 학교 안 가.
1: 그거예요?
0: 이상해요.
1: 아, wearing이에요?
0: Wearing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대신 지금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e not
1: 그쵸?
0: wearing that to
1: 아,
0: school.
1: 입지 않아.
0: 네.
1: 입으면 안 돼,
0: Alright.
1: 이거나.
0: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은 따로 입영작은 안할 건데요.
1: 네.
0: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1: 네.
0: 그래도, 여기 지금 비동사 ing 썼죠?
1: 네.
0: 많은 분들 비동사 ing 진행형이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1: 네.
0: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거 뭐예요? 확정된 미래
1: 미래,
0: 사실
1: 사실.
0: 얘기를 할 때.
1: 아하.
0: 오케이? 너 그거 안 입어. 팩트야. 정해졌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you're not wearing that. 너 그거 안 입어. 못 입어.
1: 항상 하는 말이에요.
0: 강력하죠.
1: 그거 입지 않아. 만지지 않아.
0: 그렇죠. 너 입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확정된 미래의 사실 정해져 있다. You're not wearing that. Okay? 너안 입어. Okay, so 비동사 ing로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거 나왔을 때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아무튼 너는 그거 안 입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고요.
1: 네.
0: 여기서 잠깐만요. wear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이렇게 입는 동작 얘기하는 게 아니죠.
1: 네.
0: 뭐예요?
1: 입혀 있는 건데.
0: 입혀 있는 상태.
1: 네.
0: 혹은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Right? 이것을 바로 we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저너 그거 입은 상태로 학교 못 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교재에 필기해 두는 게 좋아요. wear는 이미

0: 입고 있는 상태, 이미 걸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1: 네.
0: 돌아다니는 상태. Right? Put on은 이렇게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올리거나 하는 동작입니다.
1: 지금 막 입고 있는
0: Right.
1: 거군요.
0: 그래서 여기서는 넌그 동작 안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입은 상태로 너못 가.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특별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1: Where A to B?
0: Where A
1: Yep.
0: to B. 자, 이렇게 하면 보통 A는 옷이고요.
1: 네.
0: B는 어떤 장소입니다.
1: 오.
0: 장소나 이벤트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입고 어딜 간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 문장을 만들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잠깐, 뭘 입은 다음에 어디 가니까 go를 쓰고 막, 아, 복잡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1: 그래서
0: 아니라
1: 제가
0: 그냥,
1: going을 썼잖아요.
0: right.
1: 네.
0: 근데 그렇게 되면 또 where가 빠지잖아요.
1: 그렇구나.
0: 입고 가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아주 편하게 그냥 where something to
1: 투?
0: 어디 이러면 가다라는 표현을 아예 안 해도 돼요,
1: 아,
0: 여러분들. 오케이,
1: 그러네.
0: where something to 어디? 요거 입고 어디 가다? 너 그거 입고 학교 안 가, 못 가? 이렇게 되는
1: 낯이
0: 거예요.
1: 있으니까요.
0: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입는 거가 where, 입고 있는 상태로 where잖아요.
1: 네.
0: 근데 과거형이 뭐예요, where?
1: Were.
0: wore, right? 나 턱시도 입고 그 파티 갔다? 친구한테 말하고 싶다면,
1: 네.
0: 가다, 뭐, go,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나는 턱시도를 입었다. 그러면 되죠. wore 써서.
1: I wore tuxedo.
0: 그죠? I wore a
1: I
0: tuxedo.
1: wore a tuxedo to
0: 그 파티에,
1: the
0: to the party.
1: party.
0: I wore a tuxedo
1: tuxedo.
0: to the party. That's it. 무슨 go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오케이?
1: 여기는 또 not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바로 where의 과거를 쓰면서
0: 그렇죠.
1: 동사가
0: 그렇죠.
1: 됐네요.
0: 오히려 이거는
1: 오케이.
0: 부정문이라서 힘든 거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그 쇼에 드레스 입고 가자. 야, 우리끼리 맞춰서 입자.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그러면은 드레스를 입자. 그럼 어떻게 해요?
1: Let's wear a
0: a dress.
1: dress
0: 그 쇼로.
1: to the show.
0: That's it. Let's wear a dress to the
1: 와,
0: show.
1: 고가 없는데도
0: 고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1: 간단한 의미가 다 들어있네요.
0: That's right. 자, 엄청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세요. I wore a tuxedo. 쉬운 문장이죠. I wore a tuxedo.
1: Let's wear a
0: 어디에?
1: dress.
0: To the party. Let's wear a dress. 간단하죠? 드레스
1: 네.
0: 입자. 근데 어디로?
1: To
0: To
1: the
0: the show.
1: show.
0: Again, go 필요 없다는 거.
1: 아하.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1: I wore a tuxedo to the
0: Hey,
1: party.
0: let's wear a dress to the
1: Let's
0: show.
1: wear a dress to the show.
0: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처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질문형도 가능하죠.
1: 오.
0: Did you wear that to
1: To
0: her
1: her
0: wedding?
1: wedding?
0: 친구가 보세요. 아, 오늘 저기 뭐 결혼식 갔다 왔어 했는데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1: Oh my
0: Sense
1: gosh.
0: 없게.
1: Yeah,
0: 그래서
1: 민폐하게.
0: Oh no. Did you wear that
1: To
0: to
1: the
0: her
1: wedding,
0: wedding?
1: to her wedding.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1: Oh.
0: 입고 어디로?
1: 네.
0: 자, 해보겠습니다.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왜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이렇게.
1: 오. 자, why not? This is my dress. 내가 가장 좋아하는 my bestest. 최고의 드레스.
0: Okay.
1: My the bestest인가요?
0: 오.
1: 아, 아니잖아. 베스트는 이미 최상급인데요. My the best dress.
0: 근데 그거 아세요?
1: 예.
0: 베스티스트라고 슬랭으로 써요,
1: 어,
0: 실제로.
1: 그래요?
0: 원래 베스트가 최고의란 뜻인데요. 거기다
1: 예.
0: EST를 붙여서 슬랭처럼 진짜 짱짱짱 이런 느낌으로
1: 아,
0: 쓰기도 하긴 합니다.
1: 최고급의 최고.
0: Right. 근데 여기서는 최고급의 드레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1: 네네네.
0: 정답은 favorite이 되겠죠.
1: 맞다,
0: favorite.
1: favorite.
0: Alright. So, favorite. 네,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1: 네.
0: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게 favorite이면요,
1: 네.
0: 가장 덜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좀덜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0: 앞에 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1: 덜이니까 왠지 less?
0: 오케이.
1: 예, less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0: 오케이. 자, 비슷해요. 어? 비슷한데 이것도 이걸 쓰는 거예요. least는 가장 적은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that's my least favorite dress.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제일 덜해.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좀 반대의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Why not?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Why not?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y not?
1: 아, 왜 아니야?
0: 왜 아니야? 왜 안 돼요?
1: 왜 안 돼요?
0: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why not이라고 했을까요?
1: You a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That's right. 너 그거 안 입어. So you're not이라는 부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not으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1: 바로 not을 받는군요.
0: 네, 물론 그냥 why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1: 네. 네,
0: 둘 다 큰 문제는 없는데 부정문으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 not을 추가해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Let me show you. 누가 어디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해주세요.
1: Why not? It will be fun.
0: 오, 왜 안 가? 그거 재밌을 건데. It will be fun. Right? 뭐 앞에 바로 앞에 그런 게 나왔겠죠. No, I'm not going.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세요. 너는 있잖아. 거기 갈 수 없어라고 아빠가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뭐 어린이들을 갈 수가 없는 곳인가 봐요. 얘기를 했더니
1: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왜 못 가요? 나 아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누군가가 not 이라는 말을 했을 때 왜 안 되냐라고 할 때는 난 넣는 게 자연스럽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1: Why not? It will be fun.
0: Why not? I'm not a baby.
1: Why not? I'm not a baby.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조금 달래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안 돼요, 우리 숙녀님. 가서 갈아입어.
1: No, young, go and get changed. 가서 get change를 해. 옷을 갈아입으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 숙녀니까 young lady겠네요.
0: Okay.
1: 예. 그쵸. 꼬마
0: no,
1: 숙녀.
0: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쵸?
1: 예후.
0: That's right. 뭐 여자분, 숙녀, 뭐 아가씨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Go, 가서 옷을 갈아입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옷 갈아입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바로 get changed. 얘는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아.
0: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Get changed는 옷을 갈아입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옷에 뭔가 이런 얼룩 stains 같은 게 묻었을 때
1: 네.
0: Oh, I need to get chang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동사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하자를 넣어서 옷 갈아입자. 어떻게요?
1: Let's get changed.
0: Let's get changed. Got it. 자, 두 번째는요.
1: 네.
0: 이거 볼게요. 너 여기서 갈아입어도 돼. 너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 내가 뭐 커튼을 쳐줄게 or something, right?
1: 네.
0: 너는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서.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at's right.
1: Wow.
0: You can get changed here.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쵸?
1: 네.
0: Okay, so 여기서 그냥 get changed가 하나의 동사 추천드리는 거는 changed 할 때 앞에 A의 강세를 많이 주세요.
1: Changed.
0: 그래서 changed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Okay? 자, 읽어볼게요. Let's get changed.
1: Let's get changed.
0: You can change. You can get changed here.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1: 네.
0: get 뒤에 changed가 아니라 다른 것을 쓰면 옷을 그냥 입는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 오.
0: put on something이랑 비슷해져요.
1: 네. changed는 바꿔 입는 거니까 그러면 입다는 get put 아니에요?
0: 아니요. 그거는 put on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죠.
1: 아, 그래요?
0: 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Dressed.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Yeah? Okay.
1: Get
0: 자,
1: dressed.
0: Get dressed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옷을 입다입니다. 근데 얘는 put on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동작 동사인데
1: 네.
0: 차이가 좀 있다면 put on은

0: 뭘 입는지 보통 쓰잖아요. I put on a dress. I
1: Yes.
0: put on a skirt. 이런 식으로, right? But then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옷 입었어. 뭐 I got dresse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1: I'm off to school, mom.
0: Alright. 아, 왜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off to 장소.
1: 네.
0: 라고 하는 거.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억양 살려주세요. 나 회사 다녀올게.
1: I'm off to work.
0: 그렇죠. I'm off to work. 저희, 내가 아니라 저희 학교 다녀올게요.
1: We're off to school.
0: 그렇죠. We are off to school. 하나 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까지.
1: I'm off to school, mom.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m off to work. We are off to school. I'm off to school, mom. Alright, 다음은요. Why not? 왜 아니야? 왜 안 돼? 왜 싫어? 다양하게 의역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왜 못 와? 재미있을 건데. 자, 왜 안 돼?
1: Why not?
0: Right? 그건 재미있을 거야.
1: Oh, it will be fun.
0: Yes, you got it.
1: 네.
0: 자, 왜 안 돼요? 저 아기 아니에요.
1: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Why not? I'm not a baby. 세 번째입니다.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자, 왜 안 돼요?
1: Why not?
0: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예요.
1: This is my favorite dress.
0: Got i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Why not? I'm not a baby.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off to school, Mom.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Hmm?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This is so beautiful.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decide on the song.
0: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song.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네. Be off to 장소.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리 회사 다녀올게. 우리 회사 다녀올게.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네, 안녕하세요. We are going to do a series. Actually, we are doing our series on business or job interviews. 그래서 요새는 of course even Korean companies ask for English interviews.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죠. We gotta practice. Alrighty. So let's check out our possible answer for today. 저의 경력은 마케팅이지만 디자인에 더 열정이 있습니다. My background is in marketing, but my passion is design. 저는 부업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But I would like to do it full-time now. Alright guys, let's look at the entire answer. Alright, my background is in marketing. Alright, 저의 경력은 마케팅이지만 But my passion is design. 자, design에 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동안 했던 거는 마케팅이지만 사실 정말 하고 싶은 거는 design이다. 이런 뜻이죠. Alright? So my background is in marketing, but my passion is design. 자, background 할 때 뭐 뒤에 뭐 화면 background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하지만 여기에서는 professional background. 네, 이런 뜻입니다. 경력. Alright, 저는 부업으로 graphic designer 일을 했습니다. So, 부업으로. So that's what we're going to focus on. I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on the side. 네, 아마 학교에서 그 혹시 뭐 햄버거 주문할 때 I would like the onions on the side 이런 대화도 있었죠. Right, so 옆에, that's right, on the side. But actually 여기에서는 부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So I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아, 월요일부터 막 힘들죠. 그래서 아, 이제 주말까지 이제 며칠 남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 남았는지, 휴일이면은 혹은 공휴일이면은 이런 것들이 며칠 남았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는요, How many days are left? 하고 나서 until event로 얘기를 해서 이 이벤트 자리에 어떠한 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말까지 며칠 남았지? 이런 얘기들 얘기를 할 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event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일단은 left라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앞에는요,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들을 넣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러한 어순구조로 사용합니다. 이 left는요, leave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이벤트까지, 어떠한 날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라는 어순구조가 돼서 전치사가 until 이라는 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해봐주고요,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How much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며칠 남아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many days are left?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며칠 남았어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until event를 넣으면은, 그렇죠?

0: until 무엇인데? 주말은 그쵸? 여러분, the weekend를 넣어서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주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은 휴가, 혹은 방학까지 며칠이 남았지?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휴가라는 거, 그쵸? 방학이라는 거, vacation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휴가까지 며칠 남았지? 방학까지 며칠 남았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해서 휴가까지, 방학까지 며칠이 남았지?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현충일까지 며칠 남았지?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현충일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현충일 언제지? 그럼 현충일, 그쵸? Memorial Day를 넣어서 그 Memorial Day라고 얘기를 하면 그 Holiday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충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로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라고 얘기를 해서 현충일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until the holiday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공휴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지? 뭐 카드값이 막뭐 나가고 뭐 대출이 뭐 얼마 나가고 혹은 뭐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넣으면 적금이 며칠 남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월급날은요. 페이데이를 넣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라고 얘기를 해서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지?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구체적으로 내 월급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my payday. 뭐, 너 얼마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니? Your payday.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이 남았다라는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는 시간, 비동사, left였지만,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서, how much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how many days are left? 하고 나서, until event로 얘기를 해서, 며칠이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어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그래서 주말까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물어봤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 구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쵸? 시간, 비동사, lef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일 남았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4 days are left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주말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Until the weekend까지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가 남았습니다. 며칠이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주말까지 4일 남았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시작. 4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답변도 할수 있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휴가 방학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잖아요. 휴가가 끝나려면, 휴가가 시작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얘기들로 휴가가 끝나려면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이 이벤트 뒤에 starts 혹은 begin 혹은 end라는 동사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끝날 때는 end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ends로 얘기를 해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ends라고 얘기를 해서 휴가가 끝나려면이라는 구체적인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event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네,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인가 배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다 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맨 마지막만 생각하시면 그 과정은 전부 다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면 전체가 다 행복한 여정이 되겠죠. 자, 오늘도 그런 점에서 도전 자체는 항상 우리한테 도전 의식을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and challenge i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핵심은요. 상황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즐겁다. 그러니까 느낌이 뭐뭐 하는 것은 즐겁다가 핵심 부분이잖아요. 다 줄이면. 그래서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것은 영어에서 동작에 ing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ing is fu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은 재밌다. Swimming is fun. 예, 그 다음에 달리는 건 재밌다. Running is fun. Walking is fun. Watching is fun.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서 한번 함께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practice more. Step 1. 첫 번째 거는요. 앞에서 금방 나왔던 것처럼 바로바로 예,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뭘요? ing 부분을. 보세요. 배움은 즐겁다. 그러면 즐거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it makes you happy, it makes you pleased. 그런데 여기서는요. fun이란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something is fun인데 fun이 재미란 뜻도 있지만 이것이 재미있는 이란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learning is fun. 배움은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재미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조깅은 즐겁다. 달리는 거죠. 좌깅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running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running is fun. 아니면 jogging. jogging is fun 하셔도 되고요. 대화는 즐겁습니다. 물론 conversation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

것은 talk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alking is fun.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춤추는 것은 재미있다. 어우, 뭐 좋은 음악. 예. 다 나오면 절로, 예, 바로 춤이 되잖아요. 그래서 dancing is fun. 이거 말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종류의 단어들 다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죠? 예, walking, driving, watching, listening, cooking. 아, 오늘부터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100가지 이상 말씀하실 수 있는 법칙이 동작에 ing만 쓰시면 something, 그래서 ing is fun이죠. 네 가지 했는데, you know what to do. 뭘 하는지 이제 아시죠? 얘 보고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You're wasting your time. So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 하시고요. 그 전에는 before that, you'll be given a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커다랗게 한번 해보세요. Ready? 이제 동작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거. Here we go. 배움은 즐겁다. 배움은 your turn. 네. Learning is fun. 됐죠? 자, 두 번째. 발음 주의하세요. 얘는 달리는 거죠. 조깅이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Your turn. 네. 조깅 혹은 running is fun. 얘는 running, 달리는 거. 얘는 learning. 됐고요. 세 번째는 대화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talking. 네. Talking is fun. 재밌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춤추는 건 재밌다. Your turn. 네, 좋습니다. Dancing is fun. 동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춤이 추고 싶어서 제가 춤을 추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 또 예, 드리기 위해서 네, 뭐 춤추고 싶어서 출 때는 추겠지만 어쨌든 동작을 하면 기억이 오래 남더라. 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ake them longer, right? Into sentences. 매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즐겁습니다. 라고 할 때요. 이미 앞에 나왔죠? Learning is fun인데, learning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걸 배운 거니까, learning something new. 아, 이거예요. Learning something new. 그렇죠? Every day is fun. 맨 뒤에 가서 붙는 거 사이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is fun. 마라톤을 뛰는 것은 재미있다. 실제로 달리는 거 아까 running 났잖아요. 그러면 마라톤을 뛰다는 뭐지? 어? 그냥 running a marathon이라고 하시면 돼요. Running a marathon is fun. 연결됩니다. Running a marathon is fun. 어렵지 않죠? Running a marathon is fun.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running 다음에 식당을 경영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러면 running a restaurant is fun. 이런 식으로 run이 들어가는 것 중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얘가 어떤 뜻이 있다? 경영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죠? 자, running a company, running a restaurant, 심지어 running a country. 예, 나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run도 있고요. 여기처럼 running a restaurant, 아니면 running a marathon is fun. 맨 마지막. 먹는 음식과 대화를 하는 건 즐겁다. 아까 talking is fun이었죠? 그럼 talking,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With your food. 아, is fun. 자, 이때 food는요, 일반적으로 음식이라고 할 때는 food고요. 음식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다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talking with your foods. 그때는 s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구분하세요. 그냥 식량이란 느낌은 예, 바로 food겠죠. 실제로 음식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밥을 오래 씹기가 힘드시면 오래 씹으실수록 좋은 균이, 아, 좋은 그 엔자임이죠, 엔자임. 예, 아주 유산균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세균을 죽여주는 그런 물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밥 알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름을 붙여주면 오래 씹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두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죠. Alright,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즐거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 그 말을 듣고 있던 비가 뭐라고 할까요? 자, 배움은

그렇죠. 행복을 불러오지. 사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is fun. So learning is fun이고요. 불러온다 어려울 것 같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it brings you happiness. 당신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요. 반복하고 싶으시면은요.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So it's time to say goodbye.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제니, 난 민준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낭비, 낭비예요. 낭비는 무슨 뜻일까요?
4: 필요하지 않았을 때 쓰는 게 낭비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5: 조금 써야 하는데 많이 쓰는 걸 낭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3: 낭비는 시간이나 재물 등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씀이란 뜻입니다. 용돈을 낭비했더니 떡볶이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제니와 민준이가 최근에 산 것들을 쭉 적어보았는데요. 그 목록을 선생님과 함께 볼까요? 제니가 최근 구매한 것들 1번 만화책, 2번 스티커, 3번 지우개라고 썼네요. 이번에는 민준이 구매한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볼까요? 민준이가 최근 구매한 것들 1. 캐릭터 카드, 2번 아이스 베개, 3번 손목시계는 어떤 이유로 구매했을까요?
5: 손목시계는 학교에서 몇 분인지 확인하고 놀 수 있어요.
3: 아, 친구들이 산 물건 중에 이건 조금 낭비였구나. 이거 좀 돈을 아끼지 않고 산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혹시 있을까요?
4: 스티커요. 스티커는 그 가지고 놀 때 쓰는 거거나 아니면은 꼭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꼭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 그렇구나. 우리 민준이는요?
5: 캐릭터 카드요.
3: 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5: 5개를 샀는데 그 안에 좋은 거가